원하신 분들은 카카오톡을 통해서 DailyK 영어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D-A-I-L-Y-K 저기에다가 귀티형 아니면 선물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당첨되실 수 있습니다. We're going to get to some music requested from Benny now. Ooh La La Session with 가족, Family.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0: FM 부산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3: 영어 하이소.
2: 어서 오이소. 동서남북 부동산입니다. 집 보러 왔어요.
4: Hello, good morning. Yes, I'm looking for a house.
2: House, okay, okay. 아, 그 룸.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Busan Worldwide with Stephanie Yoon. BEFM, Busan 영어 방송.

0: And the time is now 11:11, which means it's time for the interview. We often remember dance as a performance on stage, moments of skill and energy under bright lights, followed by just applause, right? But recently, here in Busan, we see more scenes where citizens naturally encounter and enjoy dance in streets, squares, and complex cultural spaces as well. At the heart of this movement is a festival shaping Busan's unique street dance culture. Starting tomorrow at Busan Cinema Center, the 2026 Busan Step Up Dance Festival begins. This year, the preliminary rounds were already packed with citizens, and with dancers gathering from both home and abroad, the scale and interest are greater than ever. So today, we are joined by Mr. Yu Sang-tae here in the studio, the artistic director of the 2026 Busan Step Up Dance Festival. We're going to talk about what this festival is all about, what's new for 2026, and the significance of street dance within the city of Busan. 내일부터 영화의 전당에서 2026 부산 스텝업 댄스 페스티벌이 펼쳐집니다. 올해는 예선 현장에도 수많은 시민들이 함께했고 국내외 댄서들이 부산에 모이며 그 규모와 관심도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인터뷰는 2026 부산 스텝업 댄스 페스티벌의 유상태 예술 감독과 함께합니다. 이번 페스티벌이 어떤 축제인지, 올해는 무엇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부산이란 도시 안에서 스트리트 댄스가 어떤 의미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호이즈 컴파니 그리고 호댄스 댄스 스튜디오 대표 유상태라고 합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 저 소개를 잠깐 하자면은 네. 저는 한 98년도부터 한 2001년까지 여러 쇼핑몰들에서 공연도 많이 했고 그리고 2001년 후반쯤에 도쿄로 넘어가서 일본의 댄스 문화를 충격을 엄청 먹고 나서 거기서 이제 춤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부터 새로운 댄스 팀에서 활동을 해서 2005년 부산에서 처음으로 댄스 스튜디오를 만들어가지고 수많은 제자들을 발굴해내고 네. 그리고 뭐 대학 교수, 뭐 심사위원, 안무가 그렇게 다양하게 활동을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0: 그렇군요. 반갑습니다. So now our guest is the his journey actually began in 1998 with a professional dance team in Busan. He performed hundreds of times on stages in large shopping malls. He shares that in late 2001, he moved to Tokyo, where he was deeply influenced by Japanese dance culture. He returned to Busan to establish city's first studio based on the Japanese dance system. And then since then, he's been really focused on discovering and nurturing talented students, serving as working as a judge and choreographer as well. So really excited to hear from him. And absolutely, we're going to be learning a little bit of and seeing his dance a little bit in the future. So do stay tuned. Now, since its launch in 2023, the Busan Step Up Dance Festival seems to be growing significantly in scale and popularity every year. I heard the atmosphere at the preliminaries was actually electric. So many citizens joining in. Could you give us a brief introduction to the festival, the current schedule, and what the vibe was like during the qualifying rounds? 부산 스텝업 댄스 페스티벌이 해를 거듭할수록 규모도 커지고 관심도 또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페스티벌에 대한 소개와 함께 어떤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예선 현장 분위기는 어땠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1: 이번 스텝업 페스티벌은 올해로 이제 4년째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부산 최대 규모의 댄스 이벤트로 이렇게 전국 각지의 댄서들이 부산에서 모여가지고 퍼포먼스왕 배틀 형태로 경연을 펼치는 댄스 이벤트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달 25일이랑 26일에 주니어 퍼포먼스 월드 챔피언십 힙합 왁킹 1대1 2대2 프리스타일 배틀 예선전을 거쳐가지고 내일 5월 9일과 모레 5월 10일 본선 경연을 펼치게 됩니다.
0: 오, 네.
1: 그리고 예선전은 광안리 이제 밀락더 마켓에서 경연을 펼쳤는데, 네. 이틀간 날씨가 너무 좋아서, 네. 많은 시민들이 이제 구경도 하고, 네. 댄서들 춤을 관람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선전에는 정말 전국 각지의 키즈 댄서들이 많이 참여를 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정말 진지하게 춤을 추는 걸 보고 되게 많이 감명을 받았고요.
0: 네.
1: 그리고 2023년도에는 첫 페스티벌 때는 이제 서면 그 길거리에서 거리를 막고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무대도 조금 작고 조금 처음 하는 행사라서 좀 어수선한 느낌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엄청 발전을 많이 해서 좀 더 유연하게 행사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참가자들 에너지도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광안리에서 열린 예선이라니 분위기가 정말 뜨거웠을 것 같은데요. So he introduces the Busan Step Up Dance Festival as the city's largest dance event now in its fourth year, where dancers from all over the country gather to compete in both performances and battles. Following the preliminaries held late last month for categories like junior performance, world championship performance, and various one-on-one and two-on-two battles, the main finals are set to take place tomorrow, so May 9th, and the day after, May 10th. He recalls the preliminaries took place in Gwangalli under beautiful weather, allowing many citizens to gather and enjoy the dancing. He was particularly moved by the sight of young kids dancers performing with such serious passion. And the festival, he shared that back in the days, in the just first year, first event in Seomyeon, it was just hectic, a little bit cramped as well, but the festival has since become more organized and flexible as well. Now, the main stage finally kicks off tomorrow, as you mentioned. So could you tell us about the programs that citizens can look forward to at this festival? In particular, are there any must-watch performances or special highlights unique to this year? 내일부터 본선 무대가 시작되는데요. 올해 부산 스텝업 댄스 페스티벌에선 시민들이 어떤 프로그램들을 만나볼 수 있을지 특히 꼭 주목해서 보면 좋을 무대나 올해만의 특별한 포인트가 있다면 함께 말씀 부탁드릴게요.
1: 이번 주 주말이죠. 네, 그 다양한 춤을 배워볼 수 있는 댄스 워크샵 프로그램 그리고 주니어 청년 퍼포먼스 대회 1대1, 2대2 배틀이 대표적입니다.
0: 네.
1: 댄스 워크샵은 야외에서 펼쳐지는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건데 코레오라는 춤과 스트릿 댄스 종류 팝핑이랑 왁킹을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저희 심사위원들께서 직접 가르쳐 드릴 거기 때문에 네. 일반인도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을 거고요.
0: 네.
1: 그리고 K-POP 랜덤 플레이 댄스 같은 펌프와 같은 일반인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이제 K-POP 아티스트의 안무가 분들이 심사위원으로 초청이 돼서 심사 쇼케이스를 꼭 놓치지 말고 관람해 주시길 바라고
0: 네.
1: 그리고 빈첸, 로안과 같은 청년 힙합 가수가 공연을 할 예정이니까 토요일 저녁에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그리고 올해가 좀 특별한 이유는 예선을 통해 실력자들만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경영이다 보니까 경연 자체가 되게 좀 박진감 넘치게 진행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심사위원 쇼케이스는 개인 심사위원의 솔로 공연도 중요한데 심사위원 몇 분의 비밀 퍼포먼스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감독님도 혹시
1: 저는 열심히 일을 할 겁니다.
0: 아, 네, 알겠습니다. So he highlights a packed schedule for this weekend featuring dance workshops where anyone can learn choreography, pop-in as well from expert instructors. And he mentioned that this year includes interactive programs for the public such as K-pop random play dance. And a major highlight to watch for is a judges showcase featuring choreographers for top K-pop artists. And he hints at a secret performance by the judges in addition to their solo sets that you should not miss. Well, as both the artistic director overseeing the festival and a veteran dancer with many years of experience in the field, what are you personally looking forward to the most from your perspective as a performer? 감독님은 축제를 총괄하는 예술 감독이면서 동시에 오랜 시간 현장에서 활동해온 댄서이기도 하시잖아요. 감독님 그러면 오늘 춤을 좀 보여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1: 네,
0: 뭐. 네. 저희 또 이제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보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꼭 유튜브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독님 준비되셨으면 네. 조금만. 오, 와우.

0: That's amazing. 오늘 이게 팝핑, 팝핑이에요.
1: 네, 팝핑입니다.
0: 팝핑입니다. 네. Wow. So we have Danny Lim saying nice popping and Jerry Lim saying wow crazy라고 해주셨고요. 또 제니님께서는 로봇이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감독님. 아, 이렇게 힙한 감독님은 제가 처음 봤는데요. 그러면 저도 저는 좀 솔직히 몸치거든요. 하나만 동작 하나만 배울 수 있다면
1: 제일 간단한 건데.
0: 네, 간단한 거. 네.
1: 터팅이라는 겁니다.
0: 터팅. 네. 이건 뭐죠? 이제 손을 가운데다 이렇게 이런, 네. 기도하는 것처럼.
1: 손목이랑 이렇게.
0: 네, 손목이. 아 그게 너무 어려운데요.
1: 네, 그렇죠.
0: 네, 감독님. 네, 좀 천천히.
1: 하나.
0: 네, 하나. 둘.
1: 둘. 셋.
0: 어,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네. 네. 아, 파도 같이 손으로.
1: 그렇죠.
0: 네. 네. 아. 와우. I can do. Can I do that? 안 맞는데요. 네, 저는 춤은 안 추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독님 너무 재밌습니다. Wow, this is amazing. So listeners, if you are missing out, make sure you go to YouTube and search 부산 영어 방송 and watch his dance. Now, he is a dancer but also artistic director overseeing the festival we're talking about, which is Busan Step Up Dance Festival. If the artistic director can dance like this, I think the festival itself is going to be just high level, right? 좀 이렇게 직접 춤을 춘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올해 무대에서 가장 기대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감독님?
1: 아무래도 많은 댄서들이 대회를 준비하고 출전을 하는데 예비 청년들이 이제 주니어 퍼포먼스 대회가 이제 실력이 점점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제일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키즈 댄서들 이제 초등학생들이 이제 중학생들 고등학생들과 합을 맞춘 그런 무대들을 보면은 아주 기대가 많을 것 같습니다.
0: 네, 부산 댄스 문화의 다음 세대를 보는 느낌일 것 같은데요. So while many dancers prepare for these competitions, he shares that he is most excited by the talent of the junior performance contestants, of course, the students who represent the next generation. So definitely keep an eye on these teamwork and performances showcased by kids and middle to high school dancers as well. Now,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we'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with Mr. Yoo Sang-tae here in the studio, the artistic director of the 2026 Busan Step Up Dance Festival. Well, having observed the dance scene in Busan for so long, what changes have you noticed in terms of the atmosphere, skill level, and the culture itself compared to the past? 오랫동안 부산의 댄스 문화를 지켜봤을 텐데요. 예전과 비교했을 때 부산 댄서들의 분위기나 뭐 실력, 문화 자체는 어떤 변화가 생겼다고 보시나요?
1: 아무래도 예전에는 그냥 뭐 길에서 춤을 춘다든지 이런 학원 문화가 없었어요.
0: 그런데 네.
1: 지금 이제 학원 문화가 많이 생겨서 부산에서 한 20개 넘게 댄스 학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동아리들 활동하는 친구들이 학원에서 제대로 춤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이제 실력 있는 친구들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산 댄서들의 이제 특징은 조금 더 날것의 느낌 있고요. 부산이 워낙 이렇게 에너지가 좋잖아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자기만의 독창적인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더 다른 지역보다는 뛰어난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이제 부산에도 정말 탄탄한 댄스 생태계가 자리 잡은 것 같네요. So he notes that there are now over so many dance academies in Busan actually. While dance clubs used to be the main hub for activities, the shift toward academy-based training has led to significant increase in high-level, highly skilled dancers. And Busan dancers possess a style and color that feels more raw and unfiltered, so definitely it's the greatest strength that lies in this original unique movement. And in the past, street dance was often viewed as a subculture for a small group of enthusiasts, and now it has rapidly grown into a cultural phenomenon enjoyed by local governments and even citizens. So what do you see as a primary reason for this shift? 예, 과거엔 스트리트 댄스를 일부 마니아 문화로 좀 바라보는 시선도 있었는데요. 최근엔 지자체와 또 시민들이 함께 즐기는 문화 콘텐츠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감독님은 이런 변화의 가장 큰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1: 예전에는 이제 춤 자체를 되게 방황하는 아이들의 이제 전유물로 봤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당당한 자기 개발이랑 전문 예술로 대접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댄서라는 직업 자체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인정받는 그런 직업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변화의 핵심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K-POP과 그리고 SNS의 발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K-POP 안무가들이 이제 뭐 많이 부각이 되고 쇼펌이나 챌린지가 유행해지니까 이제 보는 춤에서 참여하는 놀이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리고 이제 뭐 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는 뭐 학생들만 배우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직장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유연하게 접근을 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길거리에서 그냥 보면 용두상공 같은 곳에서부터도 이제 뭐 챌린지 영상 같은 것도 보면은 많이 찍으니까 그쵸. 이제 모두 이제 춤의 언어가 됐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스텝업 같은 큰 행사를 이제 하게 된 거는 부산시의 노력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20년 넘게 이제 부산에서 사비로 행사를 열고 댄서들을 초청했는데 이제 이렇게 전국적으로 유명한 행사가 4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게 부산의 자랑으로 여기서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0: 네, 맞습니다. 이제 춤이 특별한 사람들의 문화가 아니라 모두의 일상이 된 것 같네요. So he reflects on how dance has evolved from being seen as a hobby for wandering youth to being respected as a form of self-improvement and professional art. As K-pop choreographers have emerged as artists in their own right and short-form challenges have trended on social media, dance has really transformed from something people merely watch into a participatory play that anyone and everyone can join. And he also credits efforts of Busan after spending over 20 years hosting events at his own expense and inviting foreign dancers to the city. He is proud that such a nationally recognized festival has successfully continued for 4 years now. Well, they say that this festival has gone beyond a simple dance competition and is now linked to Busan's tourism, youth culture, and urban brand. So what role do you believe this festival plays within the city of Busan? 이번 페스티벌은 단순한 댄스 경연을 넘어서 부산의 관광, 청년 문화, 도시 브랜드와도 연결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감독님은 이 축제가 부산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1: 이번 스텝업 댄스 페스티벌은 이제 부산에서 청년들이 이제 문화적 베이스 캠프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지역 청년들이 서울로 안 가더라도 자부심을 느끼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자생적으로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무는 인구가 지역 경제를 살리는 에너지가 되고 그리고 도시 자체가 조금 더 이렇게 힙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해안과 관광을 넘어서 이런 스트리트 컬처 자체가 도시의 브랜드를 조금 더 좀 탄탄하게 만들어서 MZ세대들이 조금 더 부산에서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0: 네.
1: 그리고 춤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부산 곳곳에서 이렇게 추면서 생명력을 불어넣으니까 도시 전체가 뭔가 공연장이 되는 것 같고 그렇게 소통의 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도시 전체가 하나의 무대가 된다는 표현도 참 멋지게 들리는데요. So he shared that holding such a festival in Busan creates a cultural base camp for young people. And also he notes that it makes the city's image hip as well by building a powerful brand as a city where dynamic street culture lives alongside maritime tourism. Busan can attract more global young generation. He believes that dance content breathes life into underutilized spaces throughout the city and transforming the entire urban landscape into a massive performance venue and a vibrant space for communication. Well, we have Danny Lini messaging in. Let's go to Cinema Center this weekend to enjoy dancing. Danny Lini님께서는 이번 주말에 Cinema Center 부산 영화의 전당에 꼭 가봐야겠다라고 보내주셨는데요. Absolutely, let's all go. Now we have Mr. Yu Sang-tae here in the studio, the artistic director of the 2026 Busan Step Up Dance Festival. Many people have noted that Busan's unique spaces like Milak the Market and the Busan Cinema Center blend perfectly with street dance. So from a dancer's perspective, what makes this urban spaces so attractive and what potential do they hold? 밀락 더 마켓이나 영화의 전당 같은 부산의 공간들이 스트리트 댄스와 잘 어울린다는 반응도 많은데요. 댄서들의 입장에서 부산이란 도시 공간은 어떤 매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나요?
1: 일단 예선전이 펼쳐졌던 밀락 더 마켓에서 네. 이제 해가 질 때 이렇게 댄서들이 춤을 탁 추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문을 열면은 바닷바람이 이렇게 탁 느껴지니까 그게 뭔가 되게 그림같이 느껴졌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영화의 전당처럼 그렇게 탁 트인 공간에 행사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행사를 하면은 스트릿 댄서들이 뭔가 더 에너지를 받으면서 춤을 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관객들과도 이렇게 마주치는 게 훨씬 더 가깝기 때문에 댄서들도 그렇고 관객들도 그렇고 이제 에너지를 받으면서 춤을 출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런 건축물이 전국에 많이 없으니까 그런 건축물과 춤이 만났을 때 생기는 그런 바이브 자체가 부산만의 할 수 있는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0: 맞습니다. So he describes a scene of dancers battling as the sun sets and the sea breeze kicks in as something just unique that can't be found anywhere else. And open spaces like Busan Cinema Center align perfectly with the freedom of street dance as well. He believes the real charm that draws dancers from all over the world to Busan is a specific hip vibe created when the openness of the sea meets sophisticated architectural beauty as well. When international dancers or participants from outside the city actually visit Busan, what is the specific atmosphere or culture that they find most impressive or memorable? 실제로 해외 댄서들이 부산에 방문했을 때 가장 인상적으로 반응하는 부산만의 분위기나 문화는 무엇일까요?
1: 아무래도 뭐 부산은 먹거리가 제일 중요하고요.
0: 그쵸.
1: 그다음에 이제 그런 저만의 코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0: 네.
1: 뭐 광안대교에서 보면서 광안대교를 보면서 먹는 회라든지 아니면 뭐 엄청 유명한 돼지국밥이 많잖아요. 돼지국밥 그리고 밀면 그런 거를 이제 먹었을 때 되게 많이 놀란 것 같고 그리고 그 광안리나 해운대나 바닷가에서 이런 버스킹하는 모습들이나 사람들을 봤을 때 해외 댄서들은 뭐 LA 갔다고도 얘기를 하고 뭔가 그래서 뭐 뭔가 하루 이틀로는 굉장히 모자라다고
0: 그럼요.
1: 얘기를 많이 하고요. 네.
0: 네.
1: 그리고 이제 저 이제 예선전 전주에 왔었던 그 수우파에 나왔던 그 RH 도쿄 팀 멤버가 방문을 했었는데 숙소를 이제 부산항 쪽에 잡아줬었는데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아 하루만 있기 너무 아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0: 그렇군요. 역시 부산 이야기는 음식 이야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So he notes that visitors are particularly fond of Busan's food. Many are pleasantly surprised by local specialties, like enjoying fresh right fish while looking out at the Gwangam Bridge or trying 돼지국밥 and 밀면 as well. He recalls a dancer from a popular dance survival show who, after seeing Busan Harbor Bridge from their accommodation before the preliminaries, actually expressed deep regret that their stay in the city was so short. So according to him, it's definitely a combination of beauty, scenic beauty, and vibrant energy that leaves a lasting impression on everyone who visits. Well, I do have lots of questions, but we do have to wrap up with last words from our guest today. 질문이 많고 많지만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소감과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감독님.
1: 이렇게 부산의 춤과 도시에 대해서 좀 진솔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춤 자체가 결국에는 사람을 모으게 만들고 그다음에 도시를 조금 활기차게 만드는 힘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에너지가 이제 내일부터 열리는 페스티벌 현장을 넘어서 부산 시민들한테도 좀 잘 전달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내일부터 현장에서 열심히 뛰어서 콘텐츠를 만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말 영화전당에서 부산 스텝업 댄스 페스티벌이 진행되니 많이 놀러 오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이번 주말 영화의 전당이 정말 뜨거운 에너지로 가득할 것 같은데요. So he shares that he enjoyed having an honest conversation about dance culture and the city of Busan. And he concludes by thanking listeners for joining him and invites everyone to come out to Busan Cinema Center this weekend to enjoy the Busan Step Up Dance Festival. Before we let you go, though, I do want to ask you today's text topic question. 마지막으로 청취자와 함께 대답하는 질문 드릴게요.
1: 네.
0: 만약 지금 딱 한 곡에 맞춰서 자유롭게 춤을 출 수 있다면 어떤 노래를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1: 저는 되게 2000년 초반 노래인데 이게 보아가 일본에서 활동할 때 했던 노래고요.
0: 네.
1: 할리데이라는 노래고 이게 광안대교나 해운대를 이렇게 바다를 보면서 드라이브 할 때 들으면 되게 좋은 노래라고 생각이 됩니다.
0: 그럼 감독님은 드라이브를 하시면서 춤을 추시나요?
1: 그럼 사고가 나겠죠?
0: 그럼 그냥 드라이브로 네.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So he feels a track from Boa with a Zebra and Akira Holiday actually fits just perfectly, captures the early 2000s nostalgia and fits the current weather in Busan as well. Well,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with Mr. Yoo Sang-tae here in the studio, the artistic director of the 2026 Busan Step Up Dance Festival.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유 상태 2026 부산 스텝업 댄스 페스티벌의 예술 감독과 함께했는데요. 감독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All right. And with that,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is Pepper Tones with Ready, Get Set, Go.

0: Now it's time for News Insight. It's our Friday segment here in the studio. And today, as always, we're joined by Mr. Kim Dong-woo, reporter at Busan-Ilbo.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Let's jump into today's topic. Busan has become the first local government in Korea to successfully launch a maritime observation satellite. So we're going to hear all about this development today. 부산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해양 관측 위성 발사에 성공했는데요. 이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네, 초소형 위성 부산셋이 한국 시간으로 지난 3일 오후 4시 미국 캘리포니아 밴덴버그 우주 군기지에서 미국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의 우주 발사체 펠컨 9에 실려 발사됐습니다. 발사체에 실려 고도 615km까지 올라간 부산셋은 같은 날 오후 6시 19분 정상적으로 분리에 성공했는데요. 이후 4일 오전 0시 41분에는 부산셋과 칠레 푼타 아레나스 지상국 사이에서 첫 양방향 교신도 이뤄졌습니다. 위성 통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0: 그렇군요. So the ultra-small satellite called BusanSat was launched at 4 p.m. on the 3rd Korean time from Vandenberg Space Force Base in California, carried by SpaceX's Falcon 9 rocket. After reaching an altitude of 615 km, BusanSat successfully separated from the launch vehicle at 6:19 p.m. on the same day. Later, at 12:41 a.m. on the 4th, the first two-way communication was established between BusanSat and the ground station in Punta Arenas, Chile. This signifies that the satellite communication system is now operating normally. Well, how has Busan and how was BusanSat developed and what are its specifications? 이번에 발사된 부산셋은 어떤 위성인지 이 개발 과정과 특징도 함께 설명 부탁드릴게요.
1: 네, 부산셋은 무게 12kg에 가로 20cm, 세로 20cm, 높이 30cm의 초소형 위성입니다. 이름에는 부산이 쏘아올린 위성이란 뜻이 담겼습니다. 부산시는 2019년 데이터 기반 해양 신산업 육성 국비 사업에 선정되면서 국비 예산 182억 원을 확보했고 위성 제작에 뛰어들었습니다. 이후 부산시는 약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고 부산대와 부경대 등 지역 대학과 기업체 등이 협력해 위성을 개발했습니다.
0: 네, 지역 대학과 또 기업들이 함께 참여했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So BusanSat is a nano satellite weighing 12 kilogram and measuring 20 centimeter by 20 centimeter by 30 centimeter. Its name stands for satellite launched by Busan. And in 2019, Busan was selected for a government-funded project to foster new maritime industries based on data, securing a budget of 18.2 billion won. Since then, the city invested about 3 billion won of its own budget and collaborated with local universities like Busan National University and Pugyong National University, as well as local businesses to develop the satellite. Now, satellite launches are typically led by national governments or large corporations, as we know. But what led Busan Metropolitan City to pursue this project independently?
2: 보통 위성 개발은 국가기관이나 대기업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인식이 있잖아요. 우리 부산시가 직접 위성 개발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요?
1: 네, 위성 발사 지자체라는 타이틀을 확보하면 부가가치가 높은 위성 관련 산업의 유치와 예산 확보가 용이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산은 국내 해양수산업 사업체의 30%가 넘게 자리잡고 있는 국내 최대의 해양수산 도시입니다. 이 때문에 위성 등 첨단 기술이 접목된 해양 데이터 산업을 육성할 경우 가장 큰 혜택을 보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또한 해양 환경이나 재난 등 해양 데이터 활용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0: 그렇군요. 예, 앞으로 관련 산업이 육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So securing the title of a satellite launching local government makes it easier to attract high-value satellite industries and secure budgets as well. Busan is the largest maritime city in Korea, as we know, and home to over 30% of the nation's maritime businesses. Therefore, it is the city that stands to benefit the most from fostering a maritime data industry integrated with advanced technologies like satellites. Also, since the use of maritime data for environment and disaster management has a strong public interest character, support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was necessary. And what specific roles will BusanSat perform in the future?
2: 그렇다면 앞으로 부산셋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되나요?
1: 네, 이번에 발사된 부산셋은 앞으로 1년간 해양 미세먼지 관측 등 해양 특허 임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합니다. 부산의 항만과 서해안, 태평양 등 광범위한 해역을 관측해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해양 환경 분석, 미세먼지 대응 정책 수립, 해양 데이터 기반 산업 활용 등에 쓰일 예정인데요. 구름까지 관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기 환경 분석은 물론 기후변화 예측 연구 분야에서도 활용될 전망입니다.
2: 네, 기후변화 대응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커지는데요. Now, Busan said it will carry out specialized maritime missions such as observing maritime fine dust for the next year. It will also collect data by monitoring extensive sea areas, including Busan's port, the West Sea, the Pacific Ocean, and this data will be used for maritime environment analysis, fine dust response policies and industries based on maritime data. Since it can even observe clouds, it is expected to be used not only for atmospheric analysis, but also for climate change prediction research. And Busan also plans to expand the use of maritime environmental data globally. So what technologies have been applied to Busan set?
0: 부산시가 앞으로 글로벌 해양 환경 데이터 활용 기반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들었는데요. 부산 셋엔 어떤 이 특별한 기술이 적용됐는지 궁금합니다.
1: 네, 부산시는 나사 한국천문연구원 등과 협력해 분석 기술을 공유하고 데이터를 지역사회에 제공할 방침입니다. 기술적으로는 편광 카메라가 탑재되어 해수면과 미세먼지의 크기, 성분 등을 정밀 분석할 수 있는데

0: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1: When I'm Catherine from Morning Wave in Busan. Do you turn into a hideous monster every time you're behind the wheel? Feeling a little guilty? Well, Busan drivers ranked the lowest in a national survey for driving behavior. But if we practice good driving etiquette, we can all become gentler beings. Here are two things to keep in mind. First up, when you're changing lanes, make sure to use your blinker. And second, although I do love getting text messages from all of you, don't text and drive. That's a no-no. Good driving etiquette equals safety for all.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Morning Wave in Busan on BEFM. Oh, by the way, tune in to Morning Wave in Busan to get real-time traffic updates. You know your morning commute's better with me, Kat.
2: Hello, Chef Edward Lee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5: May I help you?
2: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1: 우리가 부산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0: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4: 0 Waste Rangers.
5: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5 R's.
6: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4: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1,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6: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4: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2,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6: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4: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3,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6: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4: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4,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6: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4: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5,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6: Refuse, reduce.
4: Reuse, recycle.
6: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7: 지금 방송 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방송광고발전협의회.
8: 1:00

0: your Greeks of the World. BEFM, Busan Yobanzai.
1: 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0: more Rings to the World. BEFM, Busan Yeobangsa.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에.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3: 영어 하이소.
2: 어서 오이소. 동서남북 부동산입니다. 집 보러 왔어요.
4: Hello, good morning. Yes, I'm looking for a house.
2: House, okay, okay. 그 room, 1, 2, 3, 4.
4: I'm looking for a house with two rooms.
2: 아, two room. 잠깐만 보자. 이거 여기 컴퓨터 모니터로 와 보이소. 여기 요 집 딱 보이지? 여기가 딱이네 딱.
4: Okay, but it seems this house only has one room. How many rooms are there?
2: 아이고, 여기가 또 역세권이라서 이게 방이 많을수록 비싸거든요. Expensive. 그래서 여기 방은 하나기는 한데 거실이 억수로 넓어요. 그래가 요거 거실을 반으로 나누면은 막 느낌상 방이 두 개구나. 이런 그 뭐랄까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라 할까 그런 게 든다고요. Feeling, okay?
4: Okay. I also want a window that faces east. 동향인가요? 해가 잘 들어요?
2: 풍수지리 뭐 이런 거 신경 쓰는가 봐. 이 집은 북향이에요, 북향. 그런데요, 있지요. 그 자는 방향을 동쪽으로 틀면 된다고. 요래 대각선으로 누우면 돼. 그러면 햇빛이 얼굴을 감싼다고요. 태양이 안아주는 느낌. 그런 느낌적인 느낌. Feeling okay?
4: I'm not sure about this.
2: Sure. 아이고, 확실하다니까요. 그러면 쇳불도 당김에 빼라 했다고 집 보러 가입시다. 하우스 와칭 고고.
4: And what about the maintenance fee? And the utilities, isn't there a community center in the building?
2: 아이고, 궁금한 것도 억수로 많네. 일단 가서 한번 보면 됩니다. Let's go! Yeah. 오늘 배워볼 표현, 방이 몇 개인가요? 영어로 뭐라고 해?
4: How many rooms are there? How many rooms are there?
2: How many rooms are there?
1: 더 자세하게 물어보고 싶다면, How many bedrooms are there? 침실이 몇 개인가요? How many bathrooms are there? 화장실이 몇 개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방이 몇 개인가요? How many rooms are there?
4: How many rooms are there?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3: See you tomorrow.
0: BEFM, Busan Yeobangsa.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For My Busan with Laura McLucky. BEFM, Busan 영어 방송.

0: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오입니다. 혹시 지금 공모전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집중해 주십시오. 오늘 공모전 수상 꿀팁을 팍팍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자로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공모전 수상만 무려 7번, 공모전 괴물 성민 씨와 함께 실질적인 꿀팁들 전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민 씨. 청취자분들을 위해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27살 공모전 괴물 성민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성민 씨.
1: 네, 안녕하세요.
0: 아, 제가 최근에 소식을 좀 접했습니다. 이번에 서울에 가셔가지고 또 수상을 또 하셨더라고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1: 일단 먼저. 감사합니다. 네.
0: 간단하게 수상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주실까요?
1: 사회공헌과 관련된 공모전이었습니다. 네, 거기서 우수상으로 입상을 했습니다.
0: 혹시 어떤 주제의 공모전이었나요?
1: 드라마 형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주인공이 죽어서 이제 지금까지 받았던 선행들에 대해 값을 치러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이후에 이걸 어떻게 다 냈냐라는 이제 주인공이 질문을 하고, 이제 그 직원이, 거의 저승에 있는 직원이죠. 저승에 있는 직원이 보니까 이 사람이 생전 이제 살면서 선행을 많이 베풀었구나. 아, 그래서 이제 차감이 되는, 그래서 결국 낼 게 없는 그런 식으로 드라마가 진행이 됩니다.
0: 네, 그렇군요.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청취자분들도 집중하십시오. 우리 성민 씨가 생각하는 선정되는 작품의 공통점은 뭔가요?
1: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심사위원의 마음에 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공모전을 개최하는 이유도 각자 회사마다 다르고요. 그리고 심사위원이 조금 나이가 연배가 있으신 분이라든지 낮은 분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들 마음에 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아, 이제 심사위원들의 니즈를 좀 파악을 좀 해야 되네요.
1: 아, 네, 그렇죠.
0: 아, 요런 스토리가 있어야 심사위원분들이 좋아하시겠다. 네. 요런 감각적인 게 있으시네요, 그죠?
1: 일단 심사위원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뉴스나 아니면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걸 보면서 어떤 걸 좋아하시고 어떤 배경으로 이 공모전을 주관하는지를 저는 빨리 좀 파악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이 좀 강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0: 아, 심사위원들의 배경을 먼저 또
1: 네네
0: 탐색을 좀 하시네요.
1: 네네.

0: 야, 요거는 또 새롭네요. 좋습니다. 그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우리 성민 씨가 물론 현재는 수상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이전에는 실패했던 경험도 분명 있으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떨어졌던 작품을 다시 보면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1: 이제 솔직히 확신을 가지고 낸 영상들도 많거든요. 아, 이건 무조건 된다 라고 네. 생각을 해서 낸 작품들도 많은데 안 된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지금 딱 보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심사위원들 보시기에는 뭔가 뭐 니즈가 안 맞았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결이 아니라든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 제 영상들 처음 만들었던 거는 분명히 아 좀 못 만들었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요즘 이제 만들었다 떨어진 것들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크리에이터라는 일을 영어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말씀을 좀 하실까요?
1: 저는 크리에이터를 프레시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흔히들 1학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새로운 사람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0: 그쵸?
1: 그래서 뭔가를 바라봐도 새로운 시선으로 그리고 생각을 할 때도 좀 신선하게 크리에이터라고 생각을 해서 프레시맨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프레시맨. 새로운 시선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든다. 그래서 성민 씨는 여전히 프레시맨으로 남아 계시군요. 앞으로 또 새로운 시선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실지 기대해 보겠고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청취자분들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처음 보는 시선으로 다시 바라보고 계신가요? 어쩌면 그 작은 시선의 변화가 새로운 아이디어의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민 씨와 함께해서 너무 재밌었고요.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씨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보호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1: 스탁 인 트래픽 어게인. No parking spaces anywhere. All I've done is drive. And I'm already completely drained. Maybe I'll skip the drive today. Instead of driving, every ride is my time. Put on my headphones, catch a quick nap, or simply gaze out the window without a thought. A morning that used to rush by, finally, feels like my time. Less driving, more living. Take back your time. Public transit is the easiest way to reclaim your day.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부산 영어 방송.
2: We are the Zero Waste Rangers.
3: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5 R's.
4: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2: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one,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4: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2: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two,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4: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2: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three,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4: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2: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four,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4: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2: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five,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4: Refuse, reduce.
2: Reuse, recycle.
4: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5: Now, 방송 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6: The time is now 6 o'clock.
7: BEFM Local News at 6.
8: Busan시장 선거를 앞두고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주요 공약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전 후보는 이기대 퐁피두 미술관 분관과 라스칼라 초청 공연 예산을 재검토해 민생 지원에 활용하겠다고 밝혔고 부산 전역에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제시했습니다. 박 후보는 10년간 저축하면 1억 원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청년 프로젝트와 다자녀 가정 지원, 시민문화 향유 확대 등을 공약했습니다.
9: Ahead of the Busan mayoral election, Democratic Party candidate 전재수 and People Power Party candidate 박형준 have unveiled key campaign pledges. 전 said he would review the budget allocated for the proposed Pompidou Museum branch at 이기대 and invited performances by La Scala with the aim of redirecting the funds towards support for people's livelihoods. He also

0: presented a plan to build an artificial intelligence ecosystem across Busan. Meanwhile, Park has also pledged a youth savings project designed to help young people accumulate 100 million won over 10 years, expand its support for multi-child households, and broader access to cultural programs for citizens.
1: 부산시는 지역 외상 환자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역외상센터는 중증 외상 환자의 수술과 집중 치료를 맡고 거점 병원은 초기 대응과 안정화 치료를 담당해 신속한 이송과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0: Busan City will launch a pilot project aimed at establishing a regional trauma care system. Under the system, the regional trauma center will handle surgeries and intensive treatment for severely injured patients, while the hub hospitals will take charge of initial response and stabilization treatment, helping ensure rapid patient transfers and ease emergency room overcrowding.
1: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혁신선도기업 육성사업 공모에서 부산 중소기업 과제 20개가 선정됐습니다. 부산시는 국비 126억 원을 포함해 향후 2년간 총 180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력 산업 생태계 구축과 지역기업 역량 강화와 함께 수소 모빌리티와 친환경 해양 모빌리티 관련 기술 개발도 함께 추진될 예정입니다.
0: 20 projects proposed by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Busan have been selected under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Regional Innovation Leading Enterprise Development Program. Busan City plans to provide a total of 18 billion won in research and development support over the next 2 years, including 12.6 billion won in government funding. The selected projects include initiatives aimed at building ecosystems for key local industries and strengthening the capabilities of regional companies. The program will also support technology development related to hydrogen mobility and eco-friendly maritime mobility.
1: 부산시는 기후 위기 대응과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3차 수산업 어촌 발전 계획을 수립합니다. 부산시는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수립해 어업인 고령화와 수산물 시장 개방 등 변화에 대응할 방침입니다.
0: Busan City is set to establish the third Busan Fisheries and Fishing Villages Development Plan in an effort to respond to the climate crisis and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the fisheries industry. Through the five-year plan running through 2030, the city plans to establish mid- to long-term visions and strategies to respond to changes such as the aging fishing population and the opening of seafood markets.
1: 부산의 밀 문화를 맛보고 즐기는 2026 부산 밀 페스티벌이 내일부터 이틀 동안 화명 생태공원 일원에서 열립니다. 한국 전쟁 이후 주요 밀 집산지였던 부산의 역사를 바탕으로 한 미식 특화 축제로 다양한 밀 음식 소개와 푸드라운지 등이 운영됩니다. 저녁 6시부터는 야간 파티 프로그램이 새롭게 마련되며 연꽃 단지에서는 테마 마켓과 체험 등 연계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0: The 2026 Busan Wheat Festival, where visitors can experience and enjoy Busan's wheat culture, will take place for 2 days starting tomorrow at Hwamyeong Eco Park. The festival is a food-themed event inspired by Busan's history as a major wheat distribution hub following the Korean War, featuring a variety of wheat-based foods and food lounges. Beginning at 6 p.m., a new nighttime party program will be introduced, while themed markets and hands-on activities will also be held at the Lotus Garden as part of the festival's linked programs.
1: 부산시는 오늘 시청 대강당에서 제54회 어버이날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수상자와 가족 등 시민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효행자와 효문화 확산에 기여한 기관과 단체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부산시장 표창을 받았으며 축하 무대도 이어졌습니다.
0: Busan City today held a ceremony marking the 54th Parents' Day at the City Hall Auditorium. With around 700 people in attendance, including award recipients and their families, individuals recognized for filial devotion and organizations that contributed to promoting a culture of respect for parents received commendations from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Busan Mayor. Celebratory performances were also held following the ceremony.
1: 날씨입니다. 주말 동안 부산은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 11도에서 12도, 낮 기온 21도에서 22도로 예상됩니다. 부산 현재 기온 20도입니다.
0: 부산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2: 커밍 업 넥스트 이즈 올 스타 잉글리쉬. BFM 부산 영어 방송.
3: Happy Parents Day, everybody!
4: Welcome to Nice to Meet You! I'm not Meet You!
3: Woo!
4: But today, let's boogie with Boogie!
3: Get up!
4: 오늘은 킹보기 미니 챗봇 해미나이와 함께 합격합니다!
3: I'm the mini chatbot Haley, aka 해미나이입니다.
4: 아, 이거 호랑이 없는 호랑이 군의 두 여들과 함께합니다!
3: Woo! It is the Two Foxes Show, everybody!
4: 반갑습니다. 여우 1번 오늘의 킹 보기입니다.
3: 여우가 그렇게 우나요? 오케이, 알라이트. 아우! 여우 2번 해미나이입니다. 보고 있나 민수?
4: 보고 있나? 지금 이렇게 방송 안 하고 말이야. 그렇게 한가하게 본인 할 일을 할 때가 아닐 텐데 말이지.
3: 자, 민수 어디 갔어요? 라고 코멘트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We don't know. I don't know. He just skipped.
4: 그럼 yes, 저희는 떠나간 사람은 찾지 않습니다.
3: 민수 who? 누구요?
4: 민수 누구예요? 민수 씨?
3: 초면인데 민수 씨가 누구죠?
4: 서민수인가요?
3: 저는 해미나이 서해미나이인데.
4: 저는 킹북입니다. 근데 헤일리 씨.
3: 네.
4: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방송이 처음이잖아요.
3: 저 사실 너무 떨려요.
4: 아 진짜?
3: 저 정말 북이랑 방송 해보고 싶었어요.
4: 왜요?
3: 꿈은 이루어진다. 북이 제일 부산시에서 제일 큰 스타잖아요.
4: 제 덩치가 크긴 합니다.
3: 맞아.
4: 제가 개인
3: 팬심 좀 채우고.
4: 맞아요. 덩치가 제일 큰 거 맞긴 한데. 근데 그런 의미로 우리 한번 이렇게 서로 알아가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3: Let's get to know each other.
4: 너무 좋죠?
3: 너무 좋아요.
4: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거 아니다.
3: Right. You shouldn't judge a book by its cover 이라고도 하죠.
4: 저질이라고요?
3: 저질? 판단하지 말자고. You shouldn't judge a book by its cover. 자, 책을 내용으로 판단해야지 커버로, 표지로만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죠.
4: 하지만 저는 갈매기이기 때문에 외모로 한번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그렇죠. 오케이.
4: 첫인상이니까.
3: 제 첫인상 어떤가요?
4: 첫인상이요?
3: 예.
4: 알아보는 거 그만할까요?
3: 예.
4: 죄송합니다. 제가 소문으로 듣기에는
3: 네.
4: 헤일리님이
3: 네.
4: 이 올스타 이 BFM 영어 방송에 엄청 중요한 인물이라고 들었거든요.
3: You heard right. 그 말이 맞습니다.
4: 거의 뭐 주춧돌이,
3: 잘 들으셨네요.
4: 주춧돌이시라고.
3: 그렇죠. 주춧돌, 쐐기돌 뭐 다 하죠. 그냥 돌.
4: 아이돌. 아이돌 거꾸로 아이돌? 혹시 돌.
3: 돌.
4: 그런 거 아닌가요?
3: 정말 초면부터 좀 무례하시네요.
4: 제가 아시는 분도 아시.

0: 있지만 진실을 말하는 일이거든요.
1: 아 정말 이렇게 어, 입을 이렇게 입을 잡으면 아, 잡으면 된다고 하던데.
0: 아 누가 아, 제가 누가 알려줬어?
1: 아, 제 팔이 좀 짧아가지고. 아,
0: 저, 어, 어, 저희 좀 닮은 점 있는 것 같은데요.
1: 어,
0: 저 날개 짧거든요.
1: 어, 너도?
0: 어,
1: 어,
0: 야 너도?
1: 어, 야 너도?
0: 야 나도.
1: 나도.
0: 저 약간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천사가 마음에 듭니다.
1: 어, 저도 마음에 듭니다. 저도 사실 집에 가면 안경 끼거든요.
0: 진짜요?
1: 근데 부기, how does it feel? 자 오늘. 왕좌의 자 북이 오늘 제가 이제 관상을 보면요.
0: 어디?
1: 제가 좀 사람 보는 눈이 없는데
0: 어, 어디 제가 왕이 될 상인가?
1: 어 왕이 될 상입니다. 이것이 1위의 상이다.
0: 1위의 상이요?
1: 1위의 상이다. 새의 상인가?
0: 세상인가?
1: 세상인가? 조류의 상인가?
0: 조류상이긴 합니다.
1: 뭐 어쨌든 오늘 이 민수 없는 왕좌에 앉으셨는데 How do you feel? 기분이 어떠세요?
0: 아 이때는 상당히 뭔가 분위기 다르게 아니 항상 오는 이 스튜디오인데 느낌이 달라요.
1: 좀 더 화사하죠.
0: 뭔가 좀 넓기도 하고 민선에게 항상 좀 넓은 시야를 가지고 보고 있었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피디님이 너무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1: 피디님이 계속 눈치 주신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지켜보고 아, 있다.
0: 왜 민선배가 이렇게 땀 흘리는지 알 것 같아요.
1: 아, 저는 사실 이 자리 진짜 좋아하거든요.
0: 그쵸?
1: 이렇게 보고 있으면 되는 게 없어서.
0: 아무것도 안 보이죠.
1: 네. 맞죠. 아무것도
0: 안 보이죠.
1: 피디님 누구?
0: 응. 아, 여기 이렇게
1: 아, 지금 약간 뭐 따끔따끔하긴 한데
0: 오늘 마지막 방송인가요?
1: 고기가 있나? 아, 따끔따끔하지? 아, 덥네.
0: 아무튼 그래도 제가 항상 노리고 노렸던 이 호스트 자리에 앉으니까 아, 좀 기분일 땐 좋습니다. 아직까지 신난다! 민수 보고 있나?
1: 보고 있나?
0: 유케씨!
1: 자 이래서 자리를 비우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0: 그러니까 그럼 궁금한 게 민수 보고 있나 영어로 뭐라 하면 좋을까요?
1: 민수, are you watching? Are you watching?
0: 민수, are you watching?
1: Are you watching?
0: Are you watching, 민수?
1: 자, 하나 더. We are here to take over.
0: 뭐라고요? 좀 긴 것 같은데요.
1: 자, we are here.
0: We are here
1: to take over.
0: Take over.
1: 자, take over. 자리 뺏으러 왔다. 아, 이 자리 내 거다.
0: Take over.
1: Take over.
0: You are she. I fight you.
1: I'll fight you.
0: Take만 하면 그거 생각했나?
1: 아, 좋네요.
0: 아, 그니까 좋죠.
1: I will find you.
0: Taken.
1: 어, 안 찾기로 해요, 오늘 미션은.
0: 아, 찾지 말까요?
1: 아, 아, 아. Let's not find him.
0: 아니, 찾아가지고 확실하게 처리를 해야지. 우리가 자리를 잡을 수 있잖아요.
1: 어, 야망 있는
0: 미션이네요.
1: 아, 어, 와우.
0: 저희 야망의 갈매기입니다.
1: 네, 저희가 그래서 오늘 고품격 특집 호랑이 없는 호랑이 굴에 두 마리 여우가 아, 앉아와 있죠.
0: 아, 고품격이죠.
1: 고품격. 아, 네. I mean, look at your tuxedo.
0: 고품격.
1: 고품격. 네.
0: 부기와 함께하는 헤일리와 함께하는 방송이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1: Welcome, everybody.
0: 끼룩끼룩. 어, 좀 늦게 한 것 같은데요. 괜찮을까요? 근데 오늘 이제 또 어떻게 좀 진행을 하나요? 그러면 이제 민선이 없으니까.
1: 자, 여러분. 민수 씨가 항상 그런 거 저 물어보지 마세요.
0: 어떤 걸?
1: 저 몰라요.
0: 진짜?
1: 이런 얘기 달고 살잖아요.
0: 어, 진짜?
1: 말을 못해. 뭘 물어봐도 모른다 자꾸. 자 그래서 평소에 민수 선배에게 물어봤지만 답 없었던 것들. 노답이었던 이슈들. I have all the 답. 자 해미나이. AI. 인간 AI. 해미나이가 모두 다 해결해드립니다. 자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또 베스트 질문하신 청취자분들께는 선물도 드리죠. So what 선물 do we have?
0: 준비돼 있지. 시설 업그레이드로 더 새로워진 부산 엑서스카이 전망대. 지금 꼭 가보셔야 할 부산의 핫플 100층 전망대 입장권을 드립니다.
1: We have for you the newly upgraded Busan Exta-Sky. It's now better than ever. The absolute hotspot you just can't miss. We're giving away admission tickets to the stunning 100th floor observatory.
0: 아, 근데 난...
2: Nice to Minsu.
0: 큰일 보이네.
1: 고품격, 고품격, 고품격.
0: 자, 본격적으로 오늘은 Nice to Minsu. 민수 없는 민수 쇼.
1: 네, Nice to Minsu지만 저희가 사실 민수보다 더 낫지 않나요? We are better than Minsu 특집입니다.
0: 아, 그럼. 우리가 이게 영어방에 이렇게 오래 안 있어서 그렇지 훨씬 낫죠, 훨씬 나아요.
1: 아, 장난 아니죠.
0: 그럼요. 자. 그 민수 없이 제대로 한번 각 잡고 하는 이 민수 쇼. 아, 이름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우리 헤일리 부기쇼로 바꿀까요?
1: 킹 부기쇼?
0: 킹 부기쇼?
1: 킹 부기쇼 with 해미나이.
0: 아, 근데
1: 너무 좋네요.
0: 근데 또 다음 주 어떻게 찍으니까 오늘은 대적 방송을 때 민수쇼로 진행하고 근데 아무튼 오늘 안 온 사람들 한번 모두 한번 제대로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0: like it.
1: 그렇죠. 먼저 첫 번째 타깃은 바로 내시오자. 먼저 이제 잡았다 여러분 진짜.
0: 잡았다.
1: 아니 맨날 내실이 있기도 하나도 다 틀려버리잖아요. 그쵸? 맞는 게 없어.
0: 사실 비 안 온다 그래서 그냥 나갔더니 제 머리 조금 숱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1: 그건 나이
0: 날씨 요정 때문에.
1: 날씨 요정보다 나이 요정 때문인 것 같긴 한데. 하고 저보고도 오늘 날씨 오니까 활동하라고 했는데 저 죽을 뻔한 적도 많거든요.
0: 큰일입니다. 자 이렇게 이 자리에 없으면 모두 깝니다.
1: 자, 하지만 no safe. 오늘은 헤이 해미나이 주말 날씨 알려줘.
0: 해미나이가 주말 날씨 알려드립니다. Clear skies today, but with strong winds nationwide. There is dry air over the Gyeongbuk area to spread over the capital region as well as Chungbuk. But it's going to be perfect weather for your weekend outings, with Seoul seeing highs of 22 degrees Celsius on Saturday, even higher at 25 degrees Celsius on Sunday. But be careful of the big temperature differences between morning and the daytime. Also, don't forget, 북이 지금하고 있네요. 북이, don't forget sunscreen because you want to protect yourself from the UV rays. 지금까지 날씨 요정보다 더 좋은 날씨 대요정 헤일리였습니다. 박수! 박수! 자, 북이 약간 눈빛이 a little fishy, a little 동태스? Are you 제가 보이세요?
1: 동태를 좋아하긴 했는데 정말. 개인적으로는 그 대요정 헤일리의 그 날씨는 좋긴 한데 제가 칭찬한 거는 기존의 날씨를 칭찬한 것 같기도 하고.
0: 괜찮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날씨로 배워보는 오늘의 영어 Perfect weather for weekend outings. 밖에 날씨 정말 좋거든요.
1: 완벽하다!
0: 어버이날 퍼펙트하다! 기념해서 이번 주말에 부모님과 아이들과 나가실 분들 Perfect for your weekend outing. 자, outing. 밖으로 나가는 거죠. 나들이. Weekend outing. 푸기, are you going to have a weekend outing this weekend?
1: 맞아요. 일정이 있습니다.
0: 어디 가세요?
1: Yes.
0: 하플?
1: 하플이요?
0: 하플 가세요?
1: 일하러 갔는데요. 하플이 아니라 저쪽에 그 댄스 페스티벌이 주말에 열리는데 가서 이제 진행도 하고 춤도 출 예정입니다.
0: 북이 어떤 장르 춤 잘 추시나요?
1: 장르요?
0: 네.
1: 아무래도 최신 밈을 따라가게 되다 보니까 좀 많이 올라온 챌린지 댄스라든가 뭐 가벼운 거라든가 그리고 그 멀리 안 차도 됩니다. 저희 영박이 미디어 PD들이 매주 저를 굴려먹고 있거든요.
0: 맞아요. 자, 떼굴떼굴 굴러가는 부기의 모습은 부산여가방송 올스타 땡별그램과 너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you know, all that.
1: 오면 얼마나 제가 열심히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 보게 될 겁니다.
0: 부기 춤 잘 추거든요. 제가 또 이 영어 방송에서 댄스 금지 걸린 사람의 입장으로.
1: 진짜?
0: 제가 저는 춤 괜찮게 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1: 누구의 생각이에요?
0: 저요. 제 생각이요.
1: 그렇군요.
0: 우리 엄마요.
1: 갑자기 탈룰라를 시킨다고요?
0: 어버이날이니까 아무래도. 우리 엄마랑 아빠요.
1: 그럼 오늘 끝나고 하셔가지고 부모님 앞에서 재롱 한번 떨어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0: 좋습니다. 제가 또 30대 중반으로서 부모님 앞에서 재롱 한번 떨어보려고 하는데요.
1: 네.
0: Before we do that, 또 단어 하나만 더 알아볼까요?
1: 너무 좋아요.
0: Big temperature differences. 일교차가 정말 크잖아요.
1: Temperature difference. 이게 일교차가 크다는 뜻인가요?
0: 네. Big temperature. 온도 difference. 차이가 굉장히 크다. So be careful of big temperature differences. 자, 북이 이렇게 일교차가 클 때는 사실 부영방의 패셔니스타잖아요.
1: 아, 그럼요.
0: 저보다 옷이 많잖아요. 어떤 패션 추천하시나요?
1: 아무래도 또 낮에는 좀 날씨가 아까 22도까지 올라간다고 했네요.
0: 그렇죠. 22도 그리고 일요일에는 25도까지 그쵸? 올라간다고
1: 너무 덥단
0: 해요.
1: 말이에요. 그래서 안에는 가볍게 입고 하지만 놀다 보면은 땀도 흘리고 갑자기 쌀쌀해지면은 감기 걸리기 쉽단 말이죠.
0: 맞아요.
1: 그래서 가벼운 외투 같은 거. 바람막이나 아니면은 뭐 가벼운 뭐 다운 패딩 같은 거.
0: 그리고 입으면은 다운 패딩이요?
1: 그렇죠.
0: 오리털?
1: 잠깐.
0: 무슨 누구 털? 이렇게 종족
1: 그게 아니라 솜드는 거 맞아요. 솜드는 가볍게 솜드는 거. 또 너무 두꺼우면 또 더 더울 수 있으니까.
0: 맞죠.
1: 바람도 맞고 내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가벼운 아우터 같은 거 챙기면은 또 좋습니다.
0: 네, so you heard him. You should pack maybe light windbreaker, 바람막이나요, or padded, very lightly padded jacket 추천합니다.
1: 그쵸. 아니면은 또 이제 또 추천하는 거는 나를 힘들게 하는 이제 뛰어노는 아이들이나 나를 감싸줄 수 있는 연인들 데리고 가면은 또 이제 밤에도 따뜻하게 날 수 있을 겁니다.
0: 부기 연인 do you have a significant other?
1: 그래서 안 나가는데요.
0: 아 그렇군요.
1: 그래, 낮에만 볼 때 말입니다.
0: 맞아요.
1: 밤에 안 나가.
0: 집에 그냥 계세요. 저도.
1: 헨리님은요?
0: 저는 그래서 집순이죠. 예.
1: 내일 방송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방송 내일도 열심히, 방송하러 올까요?
0: 열심히 일을 하자고요. I think we had some questions. 자, 혜민 아이가 답해 드립니다. 민수가 못하는 답 제가 해드릴 수 있는데요. 자, 호랑이 없는 굴,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이런 표현 들어왔고요.
1: 오, 들어보세요.
0: 네, 그런 표현들 제가 전부 다 이따 정리해서 혜민 아이에게 물어보세요. 코너에서 알려드릴게요.
1: 오, 호랑이는 제 말하면 온다. 근데 우리 저희 민수 엄마 계속 얘기해가지고 민수 엄마 갑자기 오는 거 아니겠죠?
0: Oh no, no, no, no, no.
1: 혹시
0: 문 좀 잠궈 주시고
1: 그러니까 저기 보안 엄지 불러가지고
0: 의자 좀 밑에 하나 끼워 주시고 영화 보면 그렇게 하던데.
1: 아.
0: But Boogie, I have a quick quiz for you.
1: 어?
0: 자, 자외선이 강하기 때문에 꼭 선스크린 바르셔라. 선스크린. 부기도 선스크린 발라요?
1: 선스크린이요? 어. 저는 이미 털로 덮여있기 때문에
0: 좀 까매진 것 같기도 해요.
1: 그거는 이제
0: 땐가?
1: 타서가 아니라 오케이. 이제 저기 영방 PD님들이랑
0: 아 손때?
1: 그쵸 그쵸 그쵸
0: 오케이 오케이
1: 자꾸 부려먹어서 생긴 이제
0: 자 그렇다면 UV rays 자외선의 UV
1: UV
0: 무엇의 약어일까요? 무엇의 줄임말일까요?
1: UV가 UV. 약어였어요?
0: UV UV
1: 그게 UV가 자외선 말하는 거 아닌가?
0: 그렇죠 제가 힌트 드릴게요 어? 첫 번째 Ultra
1: Ultra
0: 그럼 V는?
1: V Video
0: 땡! Alright, we don't have much time. It's ultra violet rays. UV ultra violet. 이 자외선 받아 적으세요. 여기 펜, 여기 펜. 아, 받아 네. 적으시고요. 저희 다음 코너 넘어갑니다.
1: 오늘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이거. 나이스 투 민수. 아, 호랑이님. 호랑이님 여드레 특집, 족쇄 특집, 족쇄들이 Get to know each other인데
0: 네.
1: 근데 촉새들의 촉새 특집이면은 저는 새니까 촉새가 맞는데 헤일님도 한 촉새 하시는 건가요?
0: 제가 또 한 촉새, 두 촉새, 세 촉새 하거든요.
1: 진짜요?
0: 제가 사실 새에 관련된 뭐랄까 별명이 많아요.
1: 오!
0: 또 제가 부산 영어 방송의 오피셜 단신으로서 제가 부산 영어 방송의 평균 키를 열심히 낮추고 있달까?
1: 오!
0: 제가 또 6.25 평균입니다.
1: 6.25 평균이요? 그건 뭐예요?
0: 그러니까 키가 평균 키긴 한데
1: 언제?
0: 21세기 평균이 아니라 1950년대쯤에 평균 네, 네. 초등 한 3학년의 평균?
1: 아 역시 부자는 여러분들 현재와 미래와 과거를 갖고 있는 그 중에 한 축을 하고 그렇죠. 담당하고 있습니다
0: 역사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1: 그러니까
0: 있는
1: 과거를 담당하고 계신 문제네요
0: 장난 아니죠 자 그래서 오. 제가 뱁새
1: 뱁새!
0: 황새 따라가면 안 되는 그 뱁새 별명도 있고요. 뭐 또 이렇게 또 한 토크 하기 때문에 또 촉새.
1: 촉새.
0: 촉새 뱁새? 촉새들의 특징.
1: 촉새 해가지고. 새는 관련이 많으시네요.
0: That's right. So we're friends. 자, 저희가 팔도 좀 짧고 말도 많고 새고.
1: 혹시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들 귀에서 피라고 있진 않겠죠?
0: 그냥 여러분 그냥 볼륨을 살짝 줄이시면 돼요.
1: 아 그래요? 마시고.
0: 잠깐 줄이시면 편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조금 줄이면 편하게
0: 들을 수 있다. 조금만 줄이시면.
1: 채널 돌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0: 채널 돌리면 안 되죠.
1: 그렇죠. 볼륨을 살짝 내추는 걸로. 그럼 또 우리 또 축제들이니까 한번 이렇게 토크토크 해줘야 되나요?
0: Let's get to know each other. 자, 저희가 못 믿으시겠지만 초면이거든요.
1: 맞습니다.
0: That's true.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헤일리입니다. So we're gonna have some ice-breaking time. 네, 제가 ice-breaking, ice-breaker 질문들을 좀 준비해왔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금요일 부스터들도 이 질문에 같이 답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Alright, Boogie. Are you ready?
1: 아, 준비했습니다. 어떤 거는 다 물어보시죠.
0: 자, 첫 번째 질문.
1: 첫 번째 질문.
0: Are you team cat or team dog? Boogie, 개랑 고양이 중에서 누가 더 좋아?
1: 아 고민이긴 한데 저는 일단 귀여운 거 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애기들도 좋아하고 고양이도 좋아하고 강아지도 좋아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0: What's the problem?
1: 그들이 저를 싫어합니다 They hate me
0: They hate you?
1: Yeah
0: 왜요?
1: 이게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먼저 고양이에 대한 추억이 있는데 제가 이제 저기 캠핑 촬영한다고 앉아서 쉬고 있는데 고양이가 저한테 시혜를 하고 있어요 제가 쉬고 있는데 쉐를 하고 도망가는 사건이 있습니다.
0: 할 말이 갑자기.
1: 왜요?
0: I'm speechless. 갑자기 할 말이 없어진대요.
1: 아 스피치리스요? 아 알라딘 그거 알지. I want the diamond. 이거 아닌가요?
0: 맞아. 고품격. 네, 여러분. 오늘 고품격 여우 두 마리와 함께하는 방송.

0: 호랑이 없는 호랑이 구레. It's nice to Minsu. We're better than Minsu special. Anyways, did it smell?
1: 아, 냄새가 났냐고요? 냄새는 안 났던 것 같아. 오케이. 다행히 가자마자 오케이. 바로 제작진들께서 열심히 제 털을 케어해 주셔가지고 살던 기억이 있고 또 강아지 같은 경우는 제가 옆에서 댕댕이다 이러고 갑자기
0: 되게 you do a good dog. You sound like one. You
1: sound like a dog. 제가 이제 동물이기 때문에 동물 소리를 잘 따라합니다.
0: 아, 역시.
1: 그럼요.
0: 커뮤니케이션 소통왕.
1: 그럼요.
0: Alright. 저는 그냥 짧게, 저는 아주 강아지상이란 얘기를 많이 들었어가지고요.
1: 개상이요?
0: 아, 진짜 강아지상이요. 포마레니안 그런 거요. 진짜. 네, alright, fine. 간다고, 갑니다.
1: 아, 너무하네.
0: 자, number two.
1: Number two.
0: What superpower do you want to have? 자, 부기. Superpower. 초능력을 딱 하나 가질 수 있다. What would you do?
1: 하늘을 나는 거예요.
0: 새시잖아요.
1: 뭐라고요?
0: 새잖아요. You're, aren't you a bird?
1: 제가 그 살이 많이 쪄가지고 지금 못 날고 있거든요.
0: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1: 그래서 검사를 했더니 80kg 빼지 날 수가 있대요.
0: 80kg. 그럼 민수 선배가 하나 빠지는. So
1: 그쵸,
0: we have to take out an entire 민수. 오케이.
1: 그래서 살을 빼지 않아도 날 수 있는 하늘을 나는 초능력을 가지면은 이제는 아무도 나를 무시할 수 없다. 살 빼라고 다지 않을 거고 맨날 애들끼리 저보고 너 갈매기야? 그럼 나 알아봐.
0: 근데요,
1: 당연히 민선배 자리 오니까 이 자리가 영어 잘하게 되는 자리구만.
0: 자, 마법의 자, 자리에 앉아있는
1: 누가 곰팡이 자살.
0: Oh my, oh my. 네. 자, 텔레포트. 그럼 바로 저희 순간이동으로 다음 질문 넘어가 볼게요.
1: 뿅.
0: Let's talk about fashion. 또 우리 패셔니스타 부기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If you could try and pull off any fashion trend, pull off, 소화해내다. 부기가 이런 패션 과감하게, 이런 패션 소화해내고 싶은 패션, what is it? What would you like to pull off?
1: 과감하게?
0: 과감하게.
1: 안 그래도 이제 2016년 돼가지고 우리 매니저랑 새롭게 옷을 한번 좀 만들자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좋을까 해가지고 또 여름에 이제 워터파크 이런 거 많잖아요. 물쇼도 하고 그래서 비키니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어때요?
0: 하세요.
1: 강렬할 것 같죠?
0: 강렬하죠.
1: 그래도 매니저가 그거 입으면 다 비킬 것 같다고 추천하지 않는다고 다른 건 좀 좋은 게 있지 않냐. 저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진정시켰거든요.
0: 래쉬가드가 좋아요.
1: 래쉬가드요? 한때 나 그거 입으면 숨 못 쉬어. 안 그래도 살쪄가지고 지금 걷기도 힘든데.
0: 아, 정말.
1: 그럼 혹시 헤일리님은 올 여름에 도전하고 싶은 패션이 있나요?
0: 올 여름에 not for summer. But in the past, 저는 I want the 80s hair back. 왜 80년도에 소위 미스 코리아 머리라고 하는 이렇게 볼륨 많은 머리 있잖아요.
1: 아, 뽕 가득한 거!
0: 뽕 가득한 거. I have curly hair. 제가 사실은 반곱슬이거든요. So, if that trend were to come back, 그러면 제가 이제 더 이상 미용실을 가지 않고 저의 이 내추럴한 머리를, 볼륨을 마음껏.
1: 사자머리!
0: Exactly. The lion's mane. I want the big lion's mane hair.
1: Big Bring lion's mane?
0: Mane. M-A-N-E. 사자의 갈기. 갈기를 보고 lion's mane이라고 합니다. 네.
1: 그게 호랑이 없는 우리 사자들의 수다라고 할까요?
0: 사자들의 수다? I like it.
1: 자, 괜찮을 것 같습니다.
0: I like it. 자, 사자들의 수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If you had 25 hours in a day, what would you do with that extra hour?
1: 자, 하루가
0: 24시간이 아니라 25시간이다. 1시간. 소중한 1시간. 뭐 하죠?
1: 고민되긴 한다. 일단 저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매니저랑 저 제작진도 잡아놓고 1시간 동안 수다 떨 것 같습니다.
0: 자, 닥터 수님이 이 조합 뭐죠? 한 3배는 기빨리는 조합. 한 이제 3배가 5배로 늘어난 것 같은데.
1: 아니. 들어와. 괜찮아.
0: 저희가 계속 있으세요?
1: 빠져질 겁니다. 어디가.
0: 볼륨 조금만 낮추셔라.
1: 기빨리지 않아.
0: 낮추시면 We're not draining. 기빨린다. We're not draining.
1: 반대로 헬리 그 기를 준다는 뭐라고 해요?
0: We're giving you energy.
1: Okay.
0: We are giving you energy.
1: 기를 받아갑니다.
0: 진짜 오늘 영어 제대로 배운다. 민수 선배랑 다르다.
1: 근데 약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0: 헬리 후배 최고다.
1: 바로 나오니까 소리 흐려야죠.
0: 네, 여러분에게 giving you energy. 저는 so I'm really organized. 저는 극제이거든요. 대문자 제이. 한 폰트 72제이. 이만. 제 입안에. 그래서 일단 15분은 제가 부기랑 수다 좀 떨어드릴게요.
1: 15분 떨고.
0: 15분 좀 떨어드릴게요.
1: 15분 떨고.
0: 20분은 파워 냅.

0: 파워냅핑도 해야 돼요.
1: 파워냅핑 뭐예요?
0: 파워냅핑, 그러니까 짧게 20분 토막잠 자는 거. 파워냅. 이렇게 토막잠 자는 걸
1: 파워냅.
0: 보고 파워냅.
1: 오, 탐는다.
0: 혹은 부기를 싫어하는 캣냅. 고양이들이 짧게 짧게 자잖아요. 그래서 캣냅. 20분 정도는 캣냅을 좀 하고요.
1: 잠을 더 많이 자시네요.
0: 네, 근데 제가 제가 좀 산수가 몇 분이에요? 그럼 15분.
1: 지금 35분 됐습니다.
0: 35분 그럼 몇 분 남아요?
1: 25분 남았죠.
0: 그러면 한 끼 더 먹을래요.
1: 한 끼 더 먹는다고요?
0: 25분 동안 한 끼 더 먹을래요. 밥 좀 먹고.
1: 혹시 어떤 종류의 밥을?
0: 어머.
1: 일단 또 25분이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0: 그렇죠. 일단 그 25분이니까 편의점 가서.
1: 편의점 가서.
0: I would like to carb load. 탄수, carb 탄수화물, carbohydrate 탄수화물을 그냥 이만큼 채워보겠습니다. 사발면 하나 물 좀 붓고 사발면 이제 익는 동안 삼각김밥 하나 이렇게 찹찹 먹어주고. Yeah. I think I want a carb load.
1: 곧 여름인데 괜찮을까요?
0: 저는 비키니 입고 싶지 않거든요. See, that's why I'm wearing a rash guard.
1: 래시가드로? 나랑 같이 비키니 입으면 좋을 텐데.
0: 아니, 사이즈 업해가지고 래시비그 입을
1: 거 여름에 한번 비키니 쇼 한번 하죠.
0: 보고 싶지 않아.
1: 왜? 같이 하자.
0: We don't want to see that. We're going to move on. Oh, oh.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you could delete all the apps on your phone. So we're going on a digital detox, but you can leave three. 자, 핸드폰에서 어플 다 지우고 세 개만 남길 수 있다.
1: 너무 어렵다. 핸드폰 한 게 얼마나 많은데 세 개만 남기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
0: one.
1: 제가 또 부산시를 대표하는 갈매기잖아요.
0: Sure.
1: 누비 씨 그렇죠?
0: Sure.
1: 그렇죠. 그래서 동백전 앱이랑 또 이제 대중교통을 위한 동백 패스.
0: 와.
1: 그리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배달 어플 하나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와, 여러분 이래야 부산시 마스코트 하는구나.
1: 그럼 소통 캐릭터 하는구나. 찰떡히 내줘야지.
0: 정말 저는 무슨 말을 해도 이걸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We're gonna move on.
1: 내게 넘어간다고요?
0: 넘어갈게. 저는 뭐 인별 뭐 그런 거. 하지만 또 부산 영어 부산 영어 방송 어플 하고요. BFM app. 부산 영어 방송. 밥을 못 먹, 배달은 뭔데 밥을 못 먹어도 구형방은 들어주셔야죠.
1: 죄송한데 그 탄수화물에다가 삼각김밥 촘촘 하신다는 분께서 배달 어플을 공감 못하시면
0: 저는 그래서 편의점으로 걸어가잖아요.
1: 시키지 않고 직접 가는구나.
0: 뛰어가잖아요. See, that's how we do it. The BFM app, the NoTube app, so I can listen to be watch BFM. 네, 그렇죠. NoTube 앱과 부산 영어 방송 앱과 저는 나머지 하나 필요 없는 것 같아요.
1: 도파민 중독.
0: We're gonna move on.
1: 아, 그럼 충분하죠.
0: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지울 거예요. So if you wanted to eliminate 고품격, eliminate 없애다,
1: 없애다
0: one thing from your daily routine, what would you eliminate? 자, 오늘 하루의 루틴 중에 매일매일 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만 없앨 수 있으면 뭘 없애실 건가요?
1: 매일매일 하는 것 중에 없앤다. 어렵다.
0: 그럼 제가 먼저 해볼까요?
1: 좋아요.
0: 저 머리 감는 거 없애고 싶어요. 사실 화장 지우는 것도 두 개. 화장 지우는 거랑 머리 감는 것 좀. 나 지금 약간 I'm bobblehead라고 약간 되게
1: 괜찮아요?
0: 엄청난 공감을 얻고 있는데.
1: 근데 좀 공감되는 게 약간 그런 거지. 하루 딱 지쳐가지고 집 들어갔는데 씻을 생각하면 뭔가 그래도 그거 알죠?
0: 씻는데 1시간 걸리는 거 알죠? 씻는데 15분, 씻으러 가기까지 45분.
1: 그렇게 되는 거예요?
0: It's an hour. It's a full hour.
1: 기준이 다르긴 한데 그래도 이게 또 안 좋은 게 있죠. 약간 피곤한 상태로 누우면은 바로 잠잘 수 있을 것 같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씻는 순간 개운해져가지고 잠을 못 자.
0: Exactly. You become alert. 눈이 활동해지잖아요.
1: 진짜.
0: You become so alert. That's why no washing hair, no taking off my makeup. Yeah. Your turn.
1: 제 턴인가요?
0: 응.
1: 그러면은 저는 약간 그거 없애고 싶어요. 잠자기 전에 폰 보는 시간 있잖아요. 왜냐면 그 이유가 그 보다 보면 잠을 못 자요.
0: 그게 낙 Isn't that what we all live for? I'm gonna teach you an expression though. 자, 영어로 그걸 revenge bedtime scrolling.
1: Revenge bedtime scrolling.
0: 내가 아는 새 중에 영어 제일 잘한다.
1: 진짜? 혹시 그 새가 저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죠?
0: 저희 집에 근처에 비둘기도 있고 그래요.
1: 그래요?
0: Don't worry. I know some birds. So revenge. 보복이죠. Bedtime 자기 전에 scrolling 핸드폰을 scrolling 하는 revenge bedtime scrolling.
1: 그러니까 잠들기 전에 그 시간들을 바로 잠들고 싶은 느낌?
0: I get it.
1: 그쵸. 뭔지 알죠.
0: That's very healthy.
1: 항상 다음날 후회한단 말이죠.
0: That's true.
1: 어디
0: 그러니까.
1: 일찍 잘 걸.
0: 그러니까. But how many hours of sleep do you get?
1: 몇 시간 자냐고요? 그때 다르긴 한데 제가 오후형 갈매기여가지고 오해가 일기래셔.
0: Okay.
1: 아 그러면 낮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피곤하거든요. 저는 덜 피곤하기 위해서 12시나 1시쯤 이렇게 민기적 일어나가지고
0: 아 민기적 민기적
1: 민기적 일어나는데 대신 새벽에 2시 3시 이렇게 넘어 자다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치면은 한 8시간.
0: Alright, so you're a night owl. 자 저녁형 인간, 즉 밤 올빼미. So you're a night seagull. 하지만 후기는 owl이 아니라 seagull이죠.
1: Seagull.
0: Night seagull.
1: Night seagull.
0: 네, night seagull과 함께하는 마침 저녁 방송, 고품격 저녁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품격입니다.
0: Really important question. What's the most embarrassing or humiliating thing that's ever happened to you? 자, embarrassing, 창피하거나 humiliating, 수치스러운 일.
1: Embarrassing.
0: Humiliating. 수치스러운. 입을 킥하는 부기의 모먼트. 창피했던 순간. 우린 이제 친구니까. 응. 우리 이제 가족이니까.
1: 진짜요?
0: 알려주세요. 소문 내게.
1: 잘. 혹시 그 친구가 좋은 친구 아니라 배드 친구인가요?
0: 그러니까 뭐 친구는 여러 가지 친구가 있잖아요.
1: 그렇죠. 내 뒷담을 까는 친구구나. 일단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많긴 한데 항상 겪는 수치스러움은 낑길 때요. 낑길 때.
0: where?
1: 예를 들어서 처음에 영방 올 때도 저쪽에 바리케이트 있었거든요. 그 사이에 많이 낑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한 번씩 이제 에스컬레이터를 타면은 에스컬레이터 그 가운데 봉이 있잖아요. 그쵸. 그 이제 물건 큰 올라가지 못하게 한다고.
0: 아, 부기 못 올라가게 하려고 한 거였구나.
1: 저는
0: 그
1: 하지만 이게 해서 올라가긴 하는데 하고 한 번씩 또 볼 때가 있어요. 촬영하다가 당당하게 지나가려고 하는데 딱 끼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0: 와우.
1: 제일 충격적으로 꼈을 때가 예전에 저기 센터맨의 키자니아에서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는데 쪄서 중간에서 못 내려와가지고 저기 그 키자니아 선임님이 저를 이렇게 밀어주셨어요.
0: 그래서 부기 get stuck. 자, 낑기다. Get stuck. 자, 꼼짝도 못한다. So you get stuck.
1: 괜찮아요. 안경도 날라가고 막.
0: 아, 아까 저기 호흡 한 번 더 해주시겠어요?
1: 아, 다들 바지 입을 때 숨 참고 이거 지퍼 잠그잖아요.
0: 그렇죠. 호흡.
1: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0: Mine's also maybe about size. So I was in Turkey last week. People there super nice. I was on a crowded bus, and then this grandmother. Turkish grandmother, 아 이것도 보여드려야 되는데. She looks at me, and I'm like, 아, 유교거리니까, 아, hi. And then she, 다리를
1: 탁.
0: 이렇게 탁탁 두드리시는 거예요. I was like, 뭘요? I was like, no, that's okay. 계속 두드리시는 거예요. 앉으라고. 자기 무릎에. I'm like, 제가, I'm like, you know, I'm not a child, obviously. 앉으라고.
1: 아, 애기.
0: So I kept saying no, but then she kept. So I did sit down. 살짝 걸터 앉았는데, 근데 저도 이제 제가 몇 킬로인지 알잖아요. So I know. So I had to like do an air chair. 그 공중의자. 그냥 서 있는 게 편할 뻔했어.
1: 오히려 너무 불편했지.
0: 바들바들 떨면서. So I was like shaking.
1: 근데. 괜찮다고 이쪽에 해드릴 텐데
0: 아, 이쪽에 한 다섯 번 한 것 같아요.
1: 다섯 번 했어요?
0: 근데 또 유교 걸렸어. 할머니가 계속 하시는데 아니요.
1: 혹시 할머님이 내리면서
0: 그러니까
1: 보험금 청구하진 않던가?
0: 그러니까 그 제가 먼저 내렸죠.
1: 무릎이
0: so 아프다. I ran away. So I was like thanks, bye, and then just
1: 오, 나도 yeah. 다음에 턱지 놀러 가면은 할머니 무릎 앉아봐야겠다.
0: K 효도 어버이날 특집 K 효도 특집입니다.
1: 이름 잔디면 괜찮지 않을까요?
0: Well, so finally, last question. 자, get to know each other도 너무 많이 알아가는 것 같은데요. What is something that most people do, but you can't do? 남들 다 하는데? 나만 못해.
1: 나만 못하는
0: 나만
1: 거?
0: 나만 못해.
1: 한 가지만 말해야 되나요?
0: 두 가지. I'll give you two.
1: 일단 지금 제가 오늘 이제 민선배 밀어내고 킹북이 한다고 멋있게 안경 쓰고 왔잖아요. 안경을
0: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Are you trying to
1: 안경을 이렇게 으쓱 으쓱 하고 싶은데
0: Are you trying to take your glasses off?
1: 이게 으쓱 하고 저 스스로 안경을 벗가는 쓸 수가 없습니다.
0: 아 그 코찡긋하세요. 코찡긋하면 올라가요.
1: 코찡긋이요?
0: 코찡긋? 그것도 안 되네.
1: 하고 한 번씩 등이 가려울 때 혼자 등을 긁을 수 없다는 것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칭을 할 때 목만 돌릴 수 없다. 온몸을 돌려야 된다. 등등 여러 가지의 한계성이 있습니다.
0: Can someone buy him like a 효자손? 부기 우리 부영방에서 칩실 반 돈 모아서 효자손 하나만.
1: 진짜?
0: 사드릴게요.
1: 긴 걸로 사줘요.
0: 알겠어. 두 개 연결해 드릴게요.
1: 두 개 연결해 드릴게요.
0: 저는 for me, final thing. 휘파람.
1: 기간 지나와요.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0: 휘파람을 불고 싶어요. I wanna whistle, but I can't.
1: 조금 난 것 같기도 하고.
0: 조금?
1: 근데 연습하면 되잖아요, 휘파람은.
0: 제가 또 이제, 근데 지금 저녁에 해 져서 귀신 나오니까. I was told not to do that.
1: 귀신 나올까 봐?
0: 귀신 나올까 봐?
1: 뱀이나 귀신 나올까 봐?
0: 무서우니까.
1: 또 우리 헨리님은 귀신을 무서워한다.
0: Yes, that's right. That's right.
1: 탄수화물을 좋아한다.
0: So do we feel like we've gotten to know each other? 저랑 좀 친해진 느낌이세요?
1: 좀 친해진 것 같습니다.
0: 좋습니다.
1: 보니까 약간 저랑 이렇게 비슷한 느낌 많아가지고.
0: 짧고, 말이 많고.
1: 맞아.
0: So we're both 고급스러운 표현 하나 알려드릴게요.
1: 먼저.
0: Vertically challenged.
1: Vertically challenged.
0: 발음, 부기 버터 좀 드셨나 봐요.
1: Vertically challenged.
0: 자, vertical, 세로적.
1: Vertical.
0: 이 세로적인 면이 challenged, 힘들다, 어려움이 있다. 즉, 기럭지가 모자라다.
1: 죄송한데 고급스러운 단어 맞아요.
0: 영어로는 고급스러워요.
1: 영어는
0: You have to trust me. Vertically challenged.
1: Vertically challenged.
0: 길이가 조금 모자란 감이 있다.
1: 하지만 마음만큼은 저기 3m 넘으니까.
0: 4m, 5m, 63빌딩.
1: 63빌딩이요?
0: 저 그게 제일 높은 빌딩 아닌가요?
1: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0: Maybe. All right. So now we're gonna wrap this up and dive right into our next segment.
1: 호랑이는 호랑이군의 여우들의 특징.
0: Nice to Minsu, but we're better than Minsu. So much better. So much better. 해미나이와 킹북이 우리가 민수보다 사실 더 낫지 않아요?
1: 일단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민수보다 오디오를 많이 채우는 것 같아요.
0: 100%, 1000%.
1: 왜냐면 원래 노래를 듣기로 했는데 지금 노래가 넘어갔거든요.
0: 계속 이 보드에 정리하고 다음이 보이는데 I'm like what do you mean 정리? What do you mean?
1: 다음이라는 게 있었어요. 어디 있었어?
0: Down where?
1: 전혀 아예 안 보이거든요.
0: I don't see it. Where? But so 이제 고품격 민수 없는 민수 쇼 타임이죠. So we are going to prove to you our boosters that we are so much better than 민수.
1: 오!
0: 내가 사실 민수보다 정말 낫지만 민수 씨? 민수 선배? 민수? Anyways.
1: 민수 씨?
0: 민수 씨?
1: 민수 님?
0: 민수 SBN 선배님? SBN? Sure.
1: Mr. 민수.
0: The Mr. 민수. Okay. Mr. 민수, I am better than you. 또 제가 해미나이잖아요. 제가 정말 번역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즉석으로 해미나이의 번역 쇼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부기 아무 말이나 해보시면 제가 번역할 수 있는데요. 자, 그 전에 We're getting some listener questions. So I'm gonna answer those before I get to you. 자, 보기 전에 청취자들 질문 먼저 잡아볼게요.
1: 너무 좋습니다.
0: 자, 첫 번째로 호랑이도 두 말하면 온다. 자, 민수가 오면 어떡하나. 호랑이도 두 말하면 온다. So we actually don't say tiger.
1: Tiger?
0: Tiger 대신에 we say the devil.
1: Devil?
0: Speaking of the devil.
1: 자, Speaking of the devil.
0: 자, 저희가 민수 말을 막 욕을 하고 있는데 민수, I heard 민수? 민수가 이러고 있는데 민수 씨가 딱 들어와요. Speaking of the devil.
1: 민수가 악마야!
0: 악마야! 마침 그렇게 되네요.
1: 런 데빌 런! 도망가야지!
0: 도망가야죠. 자, Speaking of the devil. 호랑이도 두 말하면 온다. 혹은 양반은 못 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1: Speaking of the devil.
0: Speaking of the devil. 자, Speaking of the devil. 언제 민수가 올 거냐면요. When we are talking about him. 저희가 사실 뒷담화를 할 때 대부분 들어오잖아요.
1: 맞아.
0: 항상 양옆 동서남북 다 보고 뒷담화한다. Talk 말을 하는데 어디서? Behind someone's back. 등 돌렸을 때. 등 뒤에서.
1: Behind someone's back.
0: I heard PD님이 민수가 talk behind someone's back.
1: Talk behind someone's back.
0: 부기도 이제 등 돌리면 Oh my god, I heard Boogie get stuck. 부기가 에스컬레이터에 끼었대. 들었어?
1: 잠깐.
0: 좀 창피해요. 수치.
1: 그거는
0: 킥.
1: 어떤 일을 지금 만드는 거잖아요. 루머 제조기 같은데.
0: You told me. 저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있는 말만 얘기합니다. 자 다음 동태눈 혹은 생태눈.
1: 생태눈.
0: 생태눈 동태눈 동태눈.
1: 라이브 피쉬 아이즈.
0: 동태눈은요?
1: 동태눈요? 다이 피쉬 아이즈. 아닌가요?
0: 고품격. 고품격. 고품격.
1: 고품격.
0: 자. 동태는 그렇게 fish라고 한다기보다는요, dead eyes
1: or dead eyes.
0: Dead eyes 약간 죽은 눈이다.
1: 아, dead eyes.
0: Dead eyes. Eyes are glazed over. 우리 도넛샵 가면 글레이즈드 도넛 있잖아요.
1: 맛있겠다.
0: 설탕 너무 맛있죠, 맛있지. 80kg 뺀다면서요.
1: 뭐라고요?
0: 80kg 뺀다면서요.
1: 아니 그냥 초능력을 얻을래요.
0: 아 맞네.
1: 그게 더 빠를 것 같아요.
0: Alright. 자, 이 glaze 뭔가 코팅 한 겹 입힌 것처럼 눈의 그 안광이 사라진 glazed eyes.
1: 그러니까 불투명 느낌 되니까.
0: 그렇죠, 불투명 느낌 된다.
1: Glazed eyes.
0: Glazed eyes. 동태눈 이렇게. Her eyes. I think you know, Pookie. Your eyes are a little glazed.
1: 지금 제 욕한 건가요?
0: Talk behind your back. I'm talking behind your back.
1: 자, 이렇게 알려드리지 앞다만 내가 프론트야 프론트.
0: 넘어가시죠. 넘어가시죠. Right. So these are some listener questions. So what do you? So use me, Hemi Nai, to translate. 자, 부기 제가 바로 번역해 드릴게요.
1: 아, 해볼까요?
0: 들어와.
1: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 감리 나도 안 끊임없이 겁나? 사랑도 너무나도 겁나? 혼자 있기 두려워 나 웃자기 두려워!
0: 네?
1: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 감리 나도 안 끊임없이 겁나?
0: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 Who is there to heal my wounds? 근데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1: 가만히 놔두다가 끊임없이 덧나?
0: 가만히 놔두다가 끊임없이 덧나? It'll only get worse if you leave it alone.
1: 그를 랩으로 해주세요.
0: 아. Who's there to heal my wounds? It'll only get worse if you leave it alone. 잘한다. 나쁘지 않았다.
1: 약간 타령이 되는 느낌인 것 같긴 한데. 근데 진짜 엄청 빠른다.
0: 헤미나이.
1: 왜냐면 제가 요즘에 민 선배랑 하다가 보면은 한 번씩 버벅대셔가지고 잠깐만 보기 그 뭐더라 잠깐만 다음 주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약간 너무 이렇게 많거든요.
0: You know, it's like, do you remember, Boogie, when we used to connect to internet via the modem?
1: 모뎀이요?
0: 이거 모뎀 기억하세요?
1: 그게 뭐예요?
0: 몇 년생이에요?
1: 갑자기 좀 멀어진 것 같아요.
0: 어쨌든 민수가
1: 02년생이거든요.
0: 월드컵 봤어요?
1: 월드컵 아래서 그때 깨어났어요, 제가. 제가 월드컵 때 손흥민 선수의 슛을 듣고 깨어났었거든요.
0: 손흥민 선수가 2002년에 왜 있어요?
1: 손흥민 선수.
0: 근데 또 유소년이었겠지.
1: 아 큰일 버렸네 이거.
0: 홍명보 선수. 홍명보 선수.
1: 슛을 듣고 이랬는데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
0: 생각보다 어리시네요.
1: 나를 자꾸 버벅이게 만들고 말이야.
0: Anyway, 자 민수랑 부기가 좀 더 약간 모뎀 모드라면 저는 AI 5G 헤비나이입니다.
1: Anyway, 저도 최첨단인데요. 이거 스마트 글래스인가 보입니까?
0: 오케이, alright. We're gonna move on. 부사님, 킹받네.
1: 킹받네라는
0: 표현. That's annoying. 짜증난다. That's annoying.
1: Take a king.
0: Take a king.
1: 킹받네.
0: 진짜 that's annoying.
1: 괜찮지 않아요?
0: That's super annoying. 천재다.
1: 그쵸.
0: 깐죽대기 천재다.
1: 그럼.
0: 인정해드립니다. 킹정.
1: Take a king.
0: Take a king. Alright. 네, take a king, 킹 부기와 함께하는 We're better than 민수.
1: So 그 now. 제가 킹받는 거 아니에요? 킹받는 부기와 함께하는.
0: You're the king.
1: 아니?
0: You're the king. 킹 부기와 함께하는데요. So we're actually going to move on to 부기. 부기, you're better than 민수.
1: 아, 일단 제가 민수보다 나은 거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Mm-hmm.
1: 문제를 잘 찍어요.
0: 아~
1: 그 덕에 영어 실력이 늘지 않고 있지만
0: And then your Korean is better than 민수.
1: 점점 꼼수가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한국어를 민선배보다 훨씬 잘하는 것 같습니다.
0: That's right. 자 그래서 저희가 Korean quiz를 준비해봤는데요.
1: 그러면 기지 목소리는 쉽지.
0: Alright, we're gonna test your Korean knowledge. Okay, this is complete the words. 네, 일상에서 쓰는 네 가지, 네 개의 글자 단어를 준비해봤는데요. 오! 제가 오늘 띄우면 you need to complete it. You need to finish it.
1: 되는 거군요?
0: Yes. Are you ready?
1: 아, 오케이. 들어와.
0: All right. 미세?
1: 먼지.
0: 오. 횡단?
1: 보조.
0: 오. 동문?
1: 서답.
0: 오. 마지막으로 포장?
1: 도로?
0: 오. 딩동댕. 와.
1: 나쁘지 않죠?
0: 인정. 킹정.
1: 그럼.
0: Second question. This is your
1: 끝이 아니죠?
0: Question number two. Question number two. This is your Korean knowledge.
1: 코리안 논리지.
0: Korean knowledge. 자, 한국에는 광역시가 6개가 있습니다. There are 6 metropolitan cities, 광역시

0: in South Korea. Name them all.
1: 전부 다 말하라고요? Mm-hmm. 울산, 부산, 광주, 대구.
0: 서울.
1: 아, 서울도 있구나.
0: 아니, 그 서울은 특별시고요. 아, 그러니까 서울 다음에 근원
1: 서울,
0: 몰라요?
1: 대전?
0: 어.
1: 대구, 부산 찍고?
2: 공인연생 아닌데?
0: 공인연생 아닌데?
1: 자, 유튜브가 망쳐졌습니다.
0: 1902년생, 1902예요?
1: 너튜브가 망쳐졌습니다. 에이, 우리 왜 그래요? 아, 사례 놀랐잖아!
0: 그리고 인천, 공항? 부산
1: 말고? 인천!
0: 딩동댕! 오,
1: 그래도 많이 맞췄다! 두 개 밀고 다 맞췄대나!
0: I'll give it to you. 후기, I think you are better than Minsu.
1: 진짜?
0: 딴따라단! 자, 근데, do you remember what is 광역시 in English?
1: 광역시?
0: 응.
1: 슈퍼 에어리를. 광역시니까.
0: 부기 씨, 제 말 안 들으세요?
1: 어, 왜요?
0: 제가 방금 전에 알려드렸잖아요. There are six. 자, rewind. There are six cities in South Korea.
1: 알겠다. 맞아볼게요. 시리.
0: 아, 진짜. 아, 부기 좀 제 말 안 듣고 좀 실망. 좋은데 좀 실망이에요.
1: 제가 한국어 잘하는데 기억이 짧아요.
0: 그래요. All right. It is metropolitan city. And by the way, Busan.
1: Metropolitan city.
0: There we go. 자, 저 두둥님 코멘트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부기 저
1: 왜 뭔데?
0: 나 안 읽고 부기 저렇게 하니까 민수 닮았다.
1: 잠깐만. 두둥님. 혹시 저기 저희 영어 방송 저쪽에 진실의 방 있거든요. 두둥 들어오시죠. 두둥.
0: Alright, well with that, we're gonna wrap it up. 자, 한 시간 동안 킹부기와 혜미나이와 함께한 All Star English Friday Special. How was it? 어떠셨어요?
1: 아, 너무 좋았어요, 진짜.
0: 너무 좋았어요. 저희 다음 주에도 그럼 한번 해볼까요?
1: 아, 너무 좋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그 저희가 자주 만나면은 시청자분들이 귀가 피가 날 것 같아가지고
0: 이 근처 이비인후과가 너무 장사가 잘 될 것 같아.
1: 그럼 저희 이비인후과 협찬 들어오나요? 저기
0: 아까 저기 ENT
1: 그치
0: ENT 이비인후과 ENT
1: 좋은 것 같습니다.
0: Bilingual,
1: right,
0: maybe. 저도 어쨌든 민수가 I kind of miss 민수. I'm not gonna lie.
1: 근데 자. 또 약간 그 이 부기의 날뛰임을 잡아주는 민선배가 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0: 민선배.
1: 헨리님은 같이 날뛰다 보니까 약간 뭐랄까 놀리는 맛보다는 내가 당하는 맛이 강해가지고 조금 아쉽달까?
0: 아, alright. 저도 동족이기 때문에.
1: 아, 동족이니까?
0: So final expression, two birds of the same feather.
1: Feather.
0: 비슷한 동족. 동족이기 때문에 저도 또 이제 촉새, 뱁새, 새라서. So then maybe 저희가 또 다음 개편 때를 한번 노려볼까요? 쿨타임을 채우고.
1: 좋은 의견이십니다. 민선배 가운데 세워놓고 저희 양쪽에서 쪼아보죠.
0: I love that. PD님, 그 특집 준비해 주시고요. All right, we're gonna wrap it up here. We do have a final song because today is Parents' Day. 부기, can you introduce us to the song?
1: 이거 뭐였죠? Foxy?
0: No. 제가 아니야.
1: 나한테 제목 안 알려줬어.
0: 오케이.
1: 제목 안 알려줬어.

0: your Greats of the World. BEFM, Busan Yeongwabangsa.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Stuck in traffic again. No parking spaces anywhere. All I've done is drive. And I'm already completely drained. Maybe I'll skip the drive today. Instead of driving, every ride is my time. Put on my headphones, catch a quick nap, or simply gaze out the window without a thought. A morning that used to rush by, finally, feels like my time. Less driving, more living. Take back your time. Public transit is the easiest way to reclaim your day.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eongwabangsa.

Welcome back, everyone. This is our number two of All-Star English. And this was your special Nice to Minsu. Without Minsu, and I am better than Minsu. 네, 여러분, 이번 주 올스타 금요일 특집 민수 없는 민수쇼, 호랑이 없는 호랑이굴에 여우가 쳐들어왔다. 저는 여우 2번 헤일이었습니다. 자, 1부 잘 들으셨나요? 이제 2부는 저 여우 2번 혜미나의 헤일리와만 함께하는데요. 이제 민수 씨 없고 부기도 없고.

잡고 마이크 저만 잡으니까 너무 신나네요. I'm hoping you're enjoying it too. So let's dive right into it. During the second hour of this Friday special, we're going to feature some of the highlights of All-Star English from this past week. 네, 오늘 2부에서는 지난 한 주 동안 재미있었던 코너들 다시 들려드릴 건데요. So let's dive right into the highlights we've brought for you. Today we're going to listen to Melissa. 네, 첫 번째로는 멜리사의 영어 할 결심 듣고 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All-Star Theater presents 혜연 with 101 Dalmatians. 네, 혜연 씨와 민수가 함께하는 101마리 달마시안 꽁트 들어볼 건데요. 뭐 제가 better than 민수이긴 하지만 혜연 씨와 민수의 케미 또 그들의 acting skill 그건 좀 인정해 드릴게요. 저는 뭐 그냥 뭐 이런 약간 강아지 소리 그런 거 정도만. And finally 입이 터지는 Small Talk with 민주쌤, 민주쌤과 함께하는 스몰톡 시간까지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So enjoy!

0: 언젠가 내 경제자들이 네가 누군지 알아챌 거야. 그리고 널 뺏겨라고 빼가려고 들겠지?
1: Oh, no, no, no. You see, if I left, it wouldn't be for another job.
0: Oh, really? What would it be for then?
1: 아, 뭐 누군가를 만나게 되고 또 여기서 일하는 게 저희 계획이랑 맞지 않게 된다면요.
0: Marriage.
1: Perhaps.
0: You have talent, darling. Don't squander it. 재능을 그렇게 허비하지 마.
1: Well, I should be getting back to work. 전 이제 다시 일하러 가봐야 할 것 같아요.
0: Yes, please do. Alonzo?
2: Oh, yes, Mr. Ville?
0: The drawing.
2: I beg your pardon? 무슨 그림 말입니까?
0: Take the drawing from Anita and hand it to me. Is that difficult?
2: 아니요. 여기 있습니다.
0: 하, 참말로. Now go. 내가 필요할 때까지 어디 한 구석에 서 있어.
2: Yes, ma'am.
0: Oh, I look wonderful in spots, don't you think? 난 역시 전문의가 어울려 나한테. But I would look to make one small change to your design. 이 드레스에 아주 근사한 망토를 달 거야.
1: We could do this in linen.
0: No. It would be stunning in fur. 모피로 해야 아름답지.
1: But the event is in April, so fur would be inappropriate. 아, 모피는 좀 그 철에 안 맞을 것 같아요.
0: Oh, but it's my only true love, darling. I live for fur. I worship fur. 나 모피를 위해 살아. 모피를 숭배한다고 내가. 근데 좀 웃기지 않아요? Is it rather amusing?
1: What is?
0: Well, I mean, think about it. If we make this dress, 글쎄, 우리가 이 코트를 만들면 말이야. 마치 내가 너의 개를 입고 있는 것 같잖아. It would be as if I was wearing your dog.
2: 무슨 그런 말이야?
0: 상상돼. Woof woof. 멍

0: dancing.
1: 와, 크루엘라 데빌.
0: 와우.
1: 무섭습니다.
0: 그러게 오늘 또 이 장면 호흡을 좀 길게 갔더니 네. Wow, I could see her like really growing 그쵸? inside.
1: 네, 저 이게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0: Yeah.
1: 이게 제가 진짜 I'll be honest.
0: Yeah, yeah.
1: Cruella de Vil, like I said, top two, uh-huh. maybe within my top three scariest villains yes. in Disney films. 좀 꿈에도 가끔씩 나왔어요.
0: Me too. I think 네. something about our generation maybe and that
1: 맞아요,
0: time.
1: 맞아요, 맞아요.
0: Yeah.
1: 네.
0: She really stuck with me. Yeah. 정말 기억이 많이 남아요.
1: I don't know if I was a Dalmatian in my dream, but mm. like she was like crawling towards me. You know what I mean?
0: Yeah.
1: 네.
0: It's the idea that also 뭔가 강아지들을 이렇게 해치려고 한다는 그, 네. 그 캐릭터가 너무 무서워요, 사실.
1: 맞아요, 맞아요. 네.
0: Yeah.
1: And I do excuse, you know, throughout the acting that we did.
0: Yeah, yeah.
1: 처음에 일단 여기 그 live action 영화에서
0: yes.
1: 그 Glenn Close 음. 그 actress가요. Although she is American, she did this. Oh, I mean, and you know, the original story takes place in London,
0: That's right?
1: Right, and Cruella de Vil yeah. is British.
0: Yes.
1: 발음 좀 하려고 했거든요.
0: Yeah.
1: 근데 하다가 아, 이거 좀 아니다 싶어서 중간에 껐어요. I don't know if you noticed.
0: I did.
1: 네.
0: But you know, 원래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시간 가면서 액센트가 변하기도 하니까.
1: 어 맞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 darling, 막 이것만 yeah. 조금 like British로 했는데.
0: 저는 중간에 이제 이거 원래 British accent 하려고 했는데 까먹었네 하고 밀고 나갔습니다.
1: 괜찮습니다. 맞아, Anita is British.
0: Yes, right.
1: But
0: then the husband character,
1: yeah.
0: he's American.
1: 맞습니다. Yeah. 맞아요, 맞아요. Well, right. hopefully you enjoyed our little rendition from 101 Dalmatians. Mm. But we do also have to learn a little bit of English from these scenes.
0: Yes. 네, 그래서 앞부분에 그 강아지 털이 좀 안타깝지만 거친 그 질감 모질이에요라는 얘기를 했을 때,
1: 네.
0: The character says, "I'm afraid it's a bit coarse."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1: Coarse.
0: 그래서 I'm afraid는 물론 나는 무섭다. 하지만 I'm afraid something something something 그 뒤에 뭐가 나올 때는요 뭐 아쉽지만
1: 네.
0: 아니면 뭐 안타깝게도 이런 표현입니다.
1: 네.
0: So I feel like I usually use this when I'm trying to give a bad news.
1: Yeah.
0: In a kind of soft way.
1: Yeah. So in I don't know if this is a proper grammar term when they teach grammar, but it's like a softening.
0: Yeah.
1: It softens like the you know statement that

0: characters. And, oh, of course, I mean, this is originally a story, right?
1: Yes, yes.
0: From a long time ago.
1: Oh, but such a good name.
0: 맞아요.
1: Yeah.
0: 딱 맞아요. 이름이.
1: Actually, I think you would be great for Halloween to get into Cruella de Vil costume.
0: Cruella de Vil? Yeah. 네. Don't give our producer ideas. 네. 분명히 이 아이디어 들었죠?
1: Yeah.
0: 이제 쿠땡 들어가서 그 뭐지? Black and white fur coat.
1: I think she's already ordering it.
0: 뭐 이거 black and white 뭐 wig 뭐 이런 거 아닙니다. Yeah. 뭐 진주 목걸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Don't do it. Let's review real quick the words we learned today.
1: 네, 부드럽게 좀 안 좋은 소식이나 조심스러운 말을 꺼낼 때는요. I'm afraid it's 땡땡땡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Also 잘 알려지고 사람들이 잘 아는 것은 something is well known. And when you suss out.

0: folks. Time to level up your small talk game. We have Min Joo-sam joining us for the Children's Day special of 입이 터지는 Small Talk. 안녕하세요, Sam.
1: 안녕하세요.
0: 네, how are you?
1: I'm good.
0: 왜 웃어요?
1: 기분이 좋네요.
0: 기분이 좋아요? 다행입니다.
1: How are you?
0: 네, 둘 중 한 명 기분 좋으면 다행입니다. 전 아직 일부에 이거 집 드라마가 생겨서 나 지금. 네, 아닙니다. I'm doing good.
1: Okay.
0: Now I'm doing good.
1: Okay. 네,
0: 아까 전까지 좀 힘들었는데 마음고생했는데 제가 네, 지금 괜찮습니다.
1: 왜 그러셨어요?
0: 맞습니다.
1: Yeah, today is Children's Day, right?
0: Yes, it is.
1: 어린이날인데 Did you do anything special today? 아까 잠깐 들어보니까 돈 네. 많이 쓰셨다고.
0: 네. 아직 이 문자 지금
1: 아직도 오고 있나요?
0: 네. 아니요. 아직 들어오면 안 됐죠. 카드 내가 갖고 있는데 설마 하루가. 네. 일단 문자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집에 가서 내일 확인하려고요. 네. 근데 오늘 그쵸. 그 뭐 이날 뭐 1년에 한 번밖에 안 오니까
1: 그렇죠.
0: 네,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1: 그럼요.
0: 네, 저희도 오늘 뭐 나가서 뭐 맛있는 거 먹고 네, 이 뭐지 그 리테일 테라피 왜 하루가 테라피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하루 리테일 테라피 좀 시켰습니다. 네, 쌤은요?
1: 저도 뭐 오늘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선물 사고 바쁜 하루였죠.
0: 바쁘셨네요.
1: Well, kids absolutely love days like this,
0: of
1: right?
0: Course.
1: 애들은 진짜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Mm-hmm. But at the same time, it can be pretty exhausting for parents.
0: Oh, yeah. Like I said, it's mentally and physically exhausting. Uh-huh. 진짜 맞아요. You know, so kids, they're having the best day ever. 뭐 애들은 인생 최고의 하루인데.
1: 정말요.
0: Meanwhile, the parents, 우리 지금 이 그냥 버티는 중이잖아요. We're just trying to survive the day.
1: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날처럼 바쁜 날에 서로 안부도 묻고 공감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좀 자연스러운 영어 표현들 배워볼까 하는데요. 어때요?
0: 일단 배워야죠. 저 진짜 I was surviving until like the first hour.
1: Okay.
0: 네, 근데 그 해피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although you know, still a couple hours left of Children's Day. 아마 지금까지 한참 아이들이랑 노는 부모님들도
1: 맞아요.
0: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시작하기 전에 너 일단 우리 민주 쌤 왔으니까 인사하는 분들 있습니다. 베니님 안녕하세요. Hello, 민주 쌤이라고 보냈고요. 우리 Winter's Coming님도 민주 쌤 하트 하트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하트하트.
0: 네, 윈터스 커밍님 민주 쌤 없을 때도 가끔 놀러 오세요. 아시겠죠? 네. 좋아요. So 뭐 그냥 뭐 힘내세요 말고 진짜 공감해주는 말, 특히 어른들. 필요할
1: 맞습니다.
0: 것 같아요.
1: 네. 에너지가 좀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0: 맞습니다. Right. So not just like, you know, like phrases like hang in there. Something that really shows empathy. 특히, you know, to fellow parents out there,
1: yeah.
0: right? So let's learn a couple of these expressions. What's the first?
1: 오늘의 첫 번째 표현입니다. How are you holding up? 어떻게 버티고 계세요? 괜찮으세요? Mm-hmm. 이 표현은 단순히 how are you? 보다 뭔가 좀 상황을 더 고려해서 물어보는 표현인데요.
0: 맞습니다.
1: Yeah, so when someone looks tired or going through something, you can say how are you holding up. 좀 힘들어 보이거나
0: 네.
1: 아니면 뭐 좀 바쁜 상황일 때
0: 그렇죠.
1: 요즘 좀 괜찮으세요?
0: 네.
1: Yeah, how are you holding up?
0: Don't ask. 네. So how are you holding up? It's not just how are you. It's more like 뭐 좀 괜찮아? Like are you okay? 이런 질문인 것 같거든요.
1: 맞습니다.
0: So 예를 들어 뭐 how are you holding up with your kids today? 그렇죠. 뭐 오늘 애들이랑 버틸만 하세요? 라고 이런 느낌으로. Or how are you holding up these days? 특히 뭐 회사나 한건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좀 사이 좀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1: 그쵸.
0: 뭐 요즘 좀 괜찮아? How are you holding up these days? Or how are you holding up at work?
1: Yeah.
0: 특히 이제 뭐 새로운 직장을 시작했으면 처음에 너무 힘들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요즘

0: 일은 버틸만 하세요? How are you holding up at work? 이거 완전 이게 공감형인데요?
1: 맞아요. 이런 상황에 다 쓰실 수 있고 뭐 How are you doing?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인사인데
0: 네.
1: 조금 안 좋아 보인다? 뭐 힘들어 보인다? Are you okay? 아니면 Hang in there, Minsu. 힘내요.
0: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위로되는 말입니다. 네. 근데 아까 Are you okay?라고 물어봤잖아요. 이거 Are you good? 이라고도 묻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Are you good? 뭐 괜찮아? 라고 똑같은 느낌. Are you okay? Are you good?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답으로는요. Yeah. 뭐 예를 들어 특히 오늘 아마 많은 그 부모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요. I'm okay. I'm just a bit tired. 이렇게 답할 수 있고요. 아 그냥 버티고 있어요. 저 지금 그냥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 I'm hanging in there. I'm hanging in there 이라고 할 수 있고요. 솔직히 요즘 좀 많이 지쳐 있어요. 네, 왜냐면 뭐 이 어린이 오늘이 그 this is the last day of like what? The past 4 or 5 days? Because it's like, you know, yesterday was a regular day but a lot of people took the day off.
1: Right.
0: 그래서 그냥 있잖아요. 뭐 휴가철이면 더 바쁘잖아요.
1: Right.
0: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솔직히 요즘 좀 많이 지쳐 있어요. Honestly, I'm pretty exhausted these days.
1: Mm-hmm.
0: 네. Or 지금 거의 겨우 돌아가는 상태예요. 네. I'm barely functioning.
1: Mm-hmm.
0: Barely. 겨우. 네. Barely. Or 좀 쉬어야겠어. I need a break. 몇 주 동안 벌써 쉬고 있었는데 피곤해서 다시 쉬어야겠어. I need a break.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표현 How are you holding up? 이제 실제 대화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Hey, Minju. How are you holding up?
2: Holding up? I'm barely functioning.
0: Oh, same. I haven't had a full night's sleep in days. 며칠째 제대로 못 자고 있어, 나.
2: Oh, my kid woke me up at 6 a.m. full of energy.
0: 6? 귀엽네. That's cute. Mine started at 5. 우리 애는 5시야.
2: Oh, give me a break. How are they not tired?
0: 진짜! 네, 저희 딸 5시 정도는 아닌데요.
1: 듣고 있는 건 아니겠죠?
0: 아, 안 듣고 있어요. 네네네. 근데 왜 애들은
1: 너무 일찍 일어나요.
0: 근데 특히 쉬는 날 학교 안 가는 날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날까요? 저희 딸 학교 8시 반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래도 뭐 한
1: 두 번째 표현입니다. Did you go all out or keep it simple? 크게 챙겼어요? 아니면 간단하게 했어요?
0: 네.
1: So when you go all out, you put in a lot of effort, money, or energy.
0: Yeah.
1: 그렇죠? 그래서 go all out은요. 시간, 뭐 돈, 노력 다 들여서 제대로 크게 준비하다. 올인하다 이런
0: 네.
1: 뜻이거든요. 근데 뭐 keep it simple 하면 뭐 부담 없이 좀 간단하게 하다. 저는 오늘 좀 kept it simple 했습니다.
0: 맞아요. 저희도 처음에는 이제 뭐 하루가 첫째이니까 처음에는 막 다 we went all out, right? 뭐 특히 뭐 생일 때 뭐 decorations, everything. 한 2년 전부터
1: 생략하셨나요?
0: 생략보다 이 decoration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옛날에는 뭐 happy birthday 옆에 풍선 있고 막 그 streamers 있잖아요.
1: 맞아요.
0: 이제 뭐지 next year 일단 풍선 빼고 and then next year 이 그 뭐 뭐지 그 반짝거리는 그 줄 빼고. 요즘에 happy birthday 아니고 그냥 happy b-day입니다.
1: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0: 일단
1: b-day.
0: 뭐 hb hb 놓고 이제 뭐 그 이후로는 뭐 아빠 이제 안 챙겨줘도 될 것 같아 라고 그렇게 말하겠죠 딸이. 네. 그래서
1: 올까요?
0: going all out. So these days we're keeping it simple. 그리고 쌤 아시잖아요. 요즘 다 비싸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네.
1: 재활용 하셔야죠.
0: 맞습니다. So I feel like this is like, you know, rather than like, oh, like, you know, when somebody asks like, what did you do? Right? You could, you know, so instead of just asking what did you do, you could say, like, did you go all out
1: right.
0: for Children's Day? 아까 뭐라죠? 근데 간단하게 했어?
1: Keep it simple?
0: Keep it simple 이라고 할 수 있네요. 오, 이거 좋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오늘 Did you go all out for Children's Day? Or keep it simple. 어린이날 크게 챙겼어? 아니면 간단하게 했어? 뭐 생일도 Did you go all out for her birthday? Or keep it simple. 뭐 주말도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Did you go all out this weekend? 완전 그냥 완전 새벽부터 토요일 새벽부터 일요일 그 저녁 늦게까지 right? Or keep it simple도 할 수 있는데 take it easy 라고도 표현할
1: 그쵸.
0: 수 있잖아요.
1: 그냥, 그냥 쉬었나요?
0: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완전 이게 그 이것도 솔직히 I think you feel like you get

0: like good answers too. Because mm-hmm. when you're like, what did you do? It could be, oh, you know, like nothing. But did you go all out or keep it simple? 진짜 mm-hmm.
1: 안수를 조금 더 이렇게 끌리게 하는 맞아요. 그런 질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Mm-hmm.
2: 뭐 비슷하게 did you keep it low key? 뭐 이렇게 쓸 수 있고, 혹은 did you do anything big? 뭐 크게 하셨나요?
0: 네.
2: 아니면 뭐 좀 가까운 사이라면 좀 캐주얼하게 did you make a big deal out of it or just keep it chill?
0: 맞아요. Make a big deal out of it. 그냥 뭐 그렇게 크게 안 했어도 됐는데 완전 잔치로 그렇죠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 질문 받으면 그럼 이렇게 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We went all out. 네, did you go all out? Yes, we went all out. 뭐 올해는 좀 크게 했어. Or 이번에 그냥 간단하게 했어요. Yeah, we kept it simple this time. We kept it simple this time. Or 막 크게는 아니고 그냥 뭐 소소하게, nothing too crazy, right? 뭐 something small, 아까 low key도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nothing too crazy, you know, just low key 이렇게 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소소하겠어요.
0: 네. 자, 그러면 did you go all out or keep it simple? 이거 실제 대화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Minju, did you go all out for Children's Day or did you keep it simple?
2: Oh, we kept it simple this year. Just stayed home and played.
0: Oh, I'm so jealous. Honestly, that sounds like the best plan.
2: It was until they got bored in 10 minutes.
0: Ah, that's all that matters, huh? 왜 이렇게 꽁트에서 민준이 왜 이렇게 귀찮지? 네. 너무 귀찮은 목소리 좀 들리지 않아요? 오늘 일부러 한 거 아닌데.
2: 연기가 아닌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자, 좋아요. So, expressions you could use, you know, especially with other parents to get some 공감, to get some empathy out of one another. 마지막 세 번째 표현 배우겠습니다.
2: 오늘 마지막 표현입니다. You deserve it. 너 그럴 자격 있어.
0: 네.
2: 이 표현은 누가 뭔가 좀 좋은 일을 했거나 즐거운 시간 보냈을 때 야, 너 그럴 만해 이렇게 인정해 줄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0: 네. Right. 이것도 좋다. 이거 저번 주 저희 그 금요일 방송 우리 그 저 혼자 하는 방송 있거든요. 나이스 민수 방송 있는데 그때 이제 그 노동절이었고 우리 to all the you know laborers, to all the workers out there 그냥 저 위로의 말 좀 많이 가르쳤거든요. 뭐 It's okay to just be 그냥 있는 대로 괜찮아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도 괜찮다.
2: 그렇죠.
0: You deserve it.
2: You deserve it.
0: You deserve
2: You've
0: it.
2: You've been working hard.
0: 맞아요. You deserve it. You deserve it, 민수. 진짜 민수. 민수는 진짜 그럴만하다. You deserve it. Okay? 이거 진짜 좋습니다. So it's not just 뭐 good for you, right? 뭐 잘 됐네. 이거보다 좀 더 따뜻하고 좀 진심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2: 맞아요.
0: 네. 그럼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You deserve it. You've been working so hard. 그러면 하지. 뭐 그동안 고생했잖아. Or you deserve it. 뭐 I'm glad you had fun. 그럴 자격 있어. 재밌게 놀았다니 너무 좋다. 너무 다행이다. Or you deserve it. Enjoy it. Enjoy the day. 그럴 만하지. 마음껏 즐겨.
2: 맞아요.
0: 이렇게. 그냥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2: 한번 해드릴까요?
0: 한번 해주세요.
2: You deserve it. You've been working so hard.
0: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는. 네. 그렇죠. 이렇게 방송국에서 우리 PD님들, 작가님들이 호스트나 리포터 휴가 보낼 때 You deserve it. 이렇게 한마디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PD님, 작가님. 일부러 발음이 You deserve it 막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PD님이 네
2: 맞아요 그리고 오늘처럼 어린이날에는 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거든요 You deserve it You've been so good today You deserve it I'm glad you had so much fun You deserve it I'm so proud of you
0: 너무 좋다 이런
2: 집에
0: 소리
2: 집에 가서 좀 해보세요 하루에게
0: 거울 앞에 하루에게
2: 아니요 아이한테요
0: 네, 아이한테 또 하긴 해야죠 위로 많이 해줘요 네, 칭찬도 많이 해주는데 거울 앞에서 내가 나한테 칭찬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 너구님이 목소리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라고 하는데 우리 볼륨 뭐 고장난 거 아닙니다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너구님 You deserve it 자 그러면 You deserve it 이런 말 한마디가 더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 그럼 이것도 실제 대화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 민수나 Did you have fun today? 오늘 즐거웠나요?
0: Yeah, it was so fun
2: I'm so glad you deserve it
0: Can we do it again tomorrow?
2: Okay, maybe not tomorrow
0: Why not?
2: 민수니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0: Why not? 왜? 내일 왜?
2: 애가 왜 이렇게 순수함이 없어?
0: 저 애였어요?
2: 애기 아니에요 방금?

0: 죄송해요. 나, 나,
1: Oh my goodness.
0: 뭐 친구 엄마인 줄 알았어요. 아니 혹시 앞에도 애였어요 제가?
1: 아니 여기서 아 정말
0: 네 어 죄송해요. 아니 앞에도 나도 이거 오늘 이거 공주 보면서 갑자기 서로 그러니까 엄마들이 왜 서로 이렇게 뭐 이렇게 위로하고 이렇게 하라지라고 했는데 yeah. 뭐 그럴 수 있죠. 뭐 서로 이렇게 뭐 어른들에게도 이렇게 위로해 줄 수 있잖아. 어 민주 쌤 오늘 재밌었어요?
1: Yeah.
0: 어 역시 어 그럴만 하지. You deserve it. 이렇게 칭찬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와 베니도 민순 so funny라고 하는데 thank you so much. 네 자 그러면 오늘 입이 터지는 small talk leveling up your small talk game today as a lot of parents and adults out there have had. I don't want to say difficult, I don't want to say hard, but right. a very full day, let's mm-hmm. say. 아주 꽉 찬 날이었습니다. These are some encouraging words, I think, expressions you could use with one another. 자, 그럼 오늘 배웠던 expressions 복습 한번 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How are you holding up?
1: 어떻게 버티고 계세요?
0: Did you go all out or keep it simple?
1: 크게 챙겼어요? 아니면 간단하게 했어요?
0: You deserve it.
1: 너 그럴 자격 있어.
0: 민주쌤, thank you so much for another fun episode of 이비 터진 Small Talk.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1: Okay, thank you. All right, again, this was a full week of contents, English learning, and just lots of fun with All-Star English. We'll be back on Monday with our regular programming, and yes, with your regular host. But for today, here are our credits. The show was produced by Cho In-jin, written by me, Hailey Sa, and hosted by Boogie and Hailey.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Have a great rest of the weekend, and we'll see you next week. Bye-bye.

0: 부산입니다.
1: 우리가 부산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0: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And the time is now 11:11, which means it's time for the interview. We often remember dance as a performance on stage, moments of skill and energy under bright lights, followed by just applause, right? But recently, here in Busan, we see more scenes where citizens naturally encounter and enjoy dance in streets, squares, and complex cultural spaces as well. At the heart of this movement is a festival shaping Busan's unique street dance culture. Starting tomorrow at Busan Cinema Center, the 2026 Busan Step Up Dance Festival begins. This year, the preliminary rounds were already packed with citizens, and with dancers gathering from both home and abroad, the scale and interest are greater than ever. So today, we are joined by Mr. Yu Sang-tae here in the studio, the artistic director of the 2026 Busan Step Up Dance Festival. We're going to talk about what this festival is all about, what's new for 2026, and the significance of street dance within the city of Busan. 내일부터 영화의 전당에서 2026 부산 스텝업 댄스 페스티벌이 펼쳐집니다. 올해는 예선 현장에도 수많은 시민들이 함께했고 국내외 댄서들이 부산에 모이며 그 규모와 관심도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인터뷰는 2026 부산 스텝업 댄스 페스티벌의 유상태 예술 감독과 함께합니다. 이번 페스티벌이 어떤 축제인지, 올해는 무엇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부산이란 도시 안에서 스트리트 댄스가 어떤 의미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호이즈 컴파니 그리고 호댄스 댄스 스튜디오 대표 유상태라고 합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 저 소개를 잠깐 하자면은 네. 저는 한 98년도부터 한 2001년까지 여러 쇼핑몰들에서 공연도 많이 했고 그리고 2001년 후반쯤에 도쿄로 넘어가서 일본의 댄스 문화를 충격을 엄청 먹고 나서 거기서 이제 춤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부터 새로운 댄스 팀에서 활동을 해서 2005년 부산에서 처음으로 댄스 스튜디오를 만들어가지고 수많은 제자들을 발굴해내고
0: 네.
1: 그리고 뭐 대학 교수, 뭐 심사위원, 안무가 그렇게 다양하게 활동을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0: 그렇군요. 반갑습니다. So now our guest is the his journey actually began in 1998 with a professional dance team in Busan. He performed hundreds of times on stages in large shopping malls. He shares that in late 2001, he moved to Tokyo, where he was deeply influenced by Japanese dance culture. He returned to Busan to establish city's first studio based on the Japanese dance system. And then since then, he's been really focused on discovering and nurturing talented students, serving as working as a judge and choreographer as well. So really excited to hear from him. And absolutely, we're going to be learning a little bit of and seeing his dance a little bit in the future. So do stay tuned. Now, since its launch in 2023, the Busan Step Up Dance Festival seems to be growing significantly in scale and popularity every year. I heard the atmosphere at the preliminaries was actually electric. So, so many citizens joining in. Could you give us a brief introduction to the festival, the current schedule, and what the vibe was like during the qualifying rounds? 부산 스텝업 댄스 페스티벌이 해를 거듭할수록 규모도 커지고 관심도 또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페스티벌에 대한 소개와 함께 어떤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예선 현장 분위기는 어땠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1: 이번 스텝업 페스티벌은 올해로 이제 4년째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부산 최대 규모의 댄스 이벤트로 이렇게 전국 각지의 댄서들이 부산에서 모여가지고 퍼포먼스왕 배틀 형태로 경연을 펼치는 댄스 이벤트입니다.
0: 네.
1: 그래서 지난달 25일이랑 26일에 주니어 퍼포먼스 월드 챔피언십 힙합 왁킹 1대1 2대2 프리스타일 배틀 예선전을 거쳐가지고 내일 5월 9일과 모레 5월 10일 본선 경연을 펼치게 됩니다.
0: 오, 네.
1: 그리고 예선전은 광안리 이제 밀락더 마켓에서 경연을 펼쳤는데, 네. 이틀간 날씨가 너무 좋아서, 네. 많은 시민들이 이제 구경도 하고,
0: 네.
1: 댄서들 춤을 관람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선전에는 정말 전국 각지의 키즈 댄서들이 많이 참여를 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정말 진지하게

0: 춤을 추는 걸 보고 되게 많이 감명을 받았고요. 네. 그리고 2023년도에는 첫 페스티벌 때는 이제 서면 그 길거리에서 거리를 막고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무대도 조금 작고 조금 처음 하는 행사라서 좀 어수선한 느낌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엄청 발전을 많이 해서 좀 더 유연하게 행사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참가자들 에너지도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광안리에서 열린 예선이라니 분위기가 정말 뜨거웠을 것 같은데요. So he introduces the Busan Step Up Dance Festival as the city's largest dance event now in its fourth year, where dancers from all over the country gather to compete in both performances and battles. Following the preliminaries held late last month for categories like junior performance, world championship performance, and various one-on-one and two-on-two battles, the main finals are set to take place tomorrow, so May 9th, and the day after, May 10th. He recalls the preliminaries took place in Gwangalli under beautiful weather, allowing many citizens to gather and enjoy the dancing. He was particularly moved by the sight of young kids dancers performing with such serious passion. And the festival, he shared that back in the days, in the just first year, first event in Seomyeon, it was just hectic, a little bit crazy, cramped as well, but the festival has since become more organized and flexible as well. Now, the main stage finally kicks off tomorrow, as you mentioned. So could you tell us about the programs that citizens can look forward to at this festival? In particular, are there any must-watch performances or special highlights unique to this year? 내일부터 본선 무대가 시작되는데요. 올해 부산 스텝업 댄스 페스티벌에선 시민들이 어떤 프로그램들을 만나볼 수 있을지 특히 꼭 주목해서 보면 좋을 무대나 올해만의 특별한 포인트가 있다면 함께 말씀 부탁드릴게요.
0: 이번 주 주말이죠. 네, 그 다양한 춤을 배워볼 수 있는 댄스 워크샵 프로그램 그리고 주니어 청년 퍼포먼스 대회 1대1, 2대2 배틀이 대표적입니다.
1: 네.
0: 댄스 워크샵은 야외에서 펼쳐지는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건데 코레오라는 춤과 스트릿 댄스 종류 팝핑이랑 왁킹을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저희 심사위원들께서 직접 가르쳐 드릴 거기 때문에 네. 일반인도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을 거고요.
1: 네.
0: 그리고 K-POP 랜덤 플레이 댄스 같은 펌프와 같은 일반인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이제 K-POP 아티스트의 안무가 분들이 심사위원으로 초청이 돼서 심사 쇼케이스를 꼭 놓치지 말고 관람해 주시길 바라고
1: 네.
0: 그리고 빈첸, 로안과 같은 청년 힙합 가수가 공연을 할 예정이니까 토요일 저녁에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그리고 올해가 좀 특별한 이유는 예선을 통해 실력자들만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경영이다 보니까 경연 자체가 되게 좀 박진감 넘치게 진행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심사위원 쇼케이스는 개인 심사위원의 솔로 공연도 중요한데 심사위원 몇 분의 비밀 퍼포먼스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감독님도 혹시
0: 저는 열심히 일을 할 겁니다.
1: 아, 네. 알겠습니다. So he highlights a packed schedule for this weekend featuring dance workshops where anyone can learn choreography, pop-in as well from expert instructors. And he mentioned that this year includes interactive programs for the public such as K-pop random play dance. And a major highlight to watch for is a judges showcase featuring choreographers for top K-pop artists, and he hints at a secret performance by the judges in addition to their solo sets that you should not miss. Well, as both the artistic director overseeing the festival and a veteran dancer with many years of experience in the field, what are you personally looking forward to the most from your perspective as a performer? 감독님은 축제를 총괄하는 예술 감독이면서 동시에 오랜 시간 현장에서 활동해온 댄서이기도 하시잖아요. 감독님 그러면 오늘 춤을 좀 보여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0: 네.
1: 뭐. 네. 저희 또 이제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보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꼭 유튜브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독님 준비되셨으면 네. 조금만. 오. 와우.

0: That's amazing. 그러면 이게 popping, popping이에요.
1: 네, popping입니다.
0: 어, popping입니다. 네. Wow. So we have Danny Lim saying nice popping and Jenny Lim saying wow crazy라고 하시고요. 또 제니 님께서는 로봇이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감독님. 와. 이렇게 힙한 감독님은 제가 처음 봤는데요. 그러면 저도 저는 좀 솔직히 몸치거든요. 하나만 동작 하나만 배울 수 있다면
1: 제일 간단한 건데.
0: 네, 간단한 거. 네.
1: 터팅이라는 겁니다.
0: 터팅.
1: 네.
0: 이건 뭐죠? 이제 손을 가운데다 이런, 이렇게 네, 기도하는
1: 손,
0: 것처럼.
1: 손목이랑 이렇게.
0: 네, 손목이 아 그게 너무 어려운데요.
1: 네, 그래서.
0: 네, 감독님. 네, 좀 천천히.
1: 하나.
0: 네, 하나. 둘.
1: 둘. 셋.
0: 어, 예, 너무 어렵습니다. 네. 네. 아, 파도 같이 손으로.
1: 그렇죠,
0: 네. 네. 아. 와우. I can do. Can I do that? 아, 안 맞는데요. 네, 저는 춤은 안 추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습니다. 와, wow, this is amazing. So listeners, if you are missing out, make sure you go to YouTube and search 부산 영어 방송 and watch his dance. Now, he is a dancer but also artistic director overseeing the festival we're talking about, which is Busan Step Up Dance Festival. If the artistic director can dance like this, I think the festival itself is going to be just high level, right? 좀 이렇게 직접 춤을 춘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올해 무대에서 가장 기대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감독님?
1: 어, 아무래도 많은 댄서들이 대회를 준비하고 출전을 하는데 어, 예비 청년들이 이제 주니어 퍼포먼스 대회가 이제 실력이 점점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제일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키즈 댄서들 이제 초등학생들이 이제 중학생들 고등학생들과 합을 맞춘 그런 무대들을 보면은 아주 기대가 많을 것 같습니다.
0: 네, 부산 댄스 문화의 다음 세대를 보는 느낌일 것 같은데요. So while many dancers prepare for these competitions, he shares that he is most excited by the talent of the junior performance contest contestants, of course, the students who represent the next generation. So definitely keep an eye on these teamwork and performances showcased by kids and middle to high school dancers as well. Now,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we'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with Mr. Yoo Sang-tae here in the studio, the artistic director of the 2026 Busan Step Up Dance Festival. Well, having observed the dance scene in Busan for so long, what changes have you noticed in terms of the atmosphere, skill level, and the culture itself compared to the past? 오랫동안 부산의 댄스 문화를 지켜봤을 텐데요. 예전과 비교했을 때 부산 댄서들의 분위기나 뭐 실력, 문화 자체는 어떤 변화가 생겼다고 보시나요?
1: 아무래도 예전에는 그냥 뭐 길에서 춤을 춘다든지 이런 학원 문화가 없었어요.
0: 오,
1: 근데
0: 네.
1: 지금 이제 학원 문화가 많이 생겨서 부산에서 한 20개 넘게 댄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어, 동아리들 활동하는 친구들이 학원에서 제대로 춤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이제 실력 있는 친구들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산 댄서들의 이제 특징은 어, 조금 더 날것의 느낌이 있고요. 부산이 워낙 이렇게 에너지가 좋잖아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자기만의 독창적인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더 다른 지역보다는 뛰어난 것 같습니다.
0: 오, 그렇군요. 이제 부산에도 정말 탄탄한 댄스 생태계가 자리 잡은 것 같네요. So he notes that there are now over so many dance academies in Busan actually. While dance clubs used to be the main hub for activities, the shift toward academy-based training has led to significant increase in high-level, highly skilled dancers. And Busan dancers possess a style and color that feels more raw and unfiltered, so definitely it's the greatest strength that lies in this original unique movement. And in the past, street dance was often viewed as a subculture for a small group of enthusiasts, and now it has rapidly grown into a cultural phenomenon enjoyed by local governments and even citizens. So what do you see as a primary reason for the shift? 예, 과거엔 스트리트 댄스를 일부 마니아 문화로 좀 바라보는 시선도 있었는데요. 최근엔 지자체와 또 시민들이 함께 즐기는 문화 콘텐츠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감독님은 이런 변화의 가장 큰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1: 어, 예전에는 이제 춤 자체를 되게 방황하는 아이들의 이제 전유물로 봤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당당한 자기 개발이랑 전문 예술로 대접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댄서라는 직업 자체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인정받는 그런 직업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변화의 핵심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K-POP과 그리고 SNS의 발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K-POP 안무가들이 이제 뭐 많이 부각이 되고 쇼폼이나 챌린지가 유행해지니까 이제 보는 춤에서 참여하는 놀이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리고 이제 뭐 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는 뭐 학생들만 배우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직장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유연하게 접근을 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길거리에서 그냥 보면 용수상공 같은 곳에서부터도 이제 뭐 챌린지 영상 같은 것도 보면은 많이 찍으니까
0: 그쵸.
1: 이제 모두 이제 춤의 언어가 됐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스텝업 같은 큰 행사를 이제 하게 된 거는 부산시의 노력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20년 넘게 이제 부산에서 사비로 행사를 열고 댄서들을 초청했는데 이제 이렇게 전국적으로 유명한 행사가 4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게 부산의 자랑으로 여기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0: 네, 맞습니다. 이제 춤이 특별한 사람들의 문화가 아니라 모두의 일상이 된 것 같네요. So he reflects on how dance has evolved from being seen as a hobby for wandering youth to being respected as a form of self-improvement and professional art. As K-pop choreographers have emerged as artists in their own right and short-form challenges have trended on social media, dance has really transformed from something people merely watch into a participatory play that anyone and everyone can join. And he also credits efforts of Busan after spending over 20 years hosting events at his own expense and inviting foreign dancers to the city. He is proud that such a nationally recognized festival has successfully continued for 4 years now. Well, they say that this festival has gone beyond a simple dance competition and is now linked to Busan's tourism, youth culture, and urban brand. So what role do you believe this festival plays within the city of Busan? 이번 페스티벌은 단순한 댄스 경연을 넘어서 부산의 관광, 청년 문화, 도시 브랜드와도 연결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감독님은 이 축제가 부산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1: 이번 스텝업 댄스 페스티벌은 이제 부산에서 청년들이 이제 문화적 베이스 캠프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지역 청년들이 서울로 안 가더라도 자부심을 느끼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자생적으로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무는 인구가 지역 경제를 살리는 에너지가 되고 그리고 도시 자체가 조금 더 이렇게 힙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해안과 관광을 넘어서 이런 스트릿 컬처 자체가 도시의 브랜드를 조금 더 좀 탄탄하게 만들어서 MZ세대들이 조금 더 부산에서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0: 네.
1: 그리고 춤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부산 곳곳에서 이렇게 추면서 생명력을 불어넣으니까 도시 전체가 뭔가 공연장이 되는 것 같고 그렇게 소통의 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도시 전체가 하나의 무대가 된다는 표현도 참 멋지게 들리는데요. So he shared that holding such a festival in Busan creates a cultural base camp for young people. And also he notes that it makes the city's image hip as well by building a powerful brand as a city where dynamic street culture lives alongside maritime tourism. Busan can attract more global young generation. It believes that dance content breathes life into underutilized spaces throughout the city and transforming the entire urban landscape into a massive performance venue and a vibrant space for communication. Oh, we have Danny Lini messaging in. Let's go to Cinema Center this weekend to enjoy dancing. 다니엘 리님께서는 이번 주말에 Cinema Center 부산 영화의 전당에 꼭 가봐야겠다라고 보내주셨는데요. Absolutely, let's all go. Now we have Mr. Yu Sang-tae here in the studio, the artistic director of the 2026 Busan Step Up Dance Festival. Many people have noted that Busan's unique spaces like Milak the Market and the Busan Cinema Center blend perfectly with street dance. So from a dancer's perspective, what makes this urban space so attractive and what potential do they hold? 이 Milak the Market이나 영화의 전당 같은 부산의 공간들이 스트리트 댄스와 잘 어울린다는 반응도 많은데요. 댄서들의 입장에서 부산이란 도시 공간은 어떤 매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나요?
1: 일단 예선전이 펼쳐졌던 밀락 더 마켓에서 이제 해가 질 때 이렇게 댄서들이 춤을 탁 추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문을 열면은 바닷바람이 이렇게 탁 느껴지니까 그게 뭔가 되게 그림같이 느껴졌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영화의 전당처럼 그렇게 탁 트인 공간에 행사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행사를 하면은 스트릿 댄서들이 뭔가 더 에너지를 받으면서 춤을 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관객들과도 이렇게 마주치는 게 훨씬 더 가깝기 때문에 댄서들도 그렇고 관객들도 그렇고 이제 에너지를 받으면서 춤을 출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런 건축물이 전국에 많이 없으니까 그런 건축물과 춤이 만났을 때 생기는 그런 바이브 자체가 부산만의 할 수 있는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0: 맞습니다. So he describes a scene of dancers battling as the sun sets and the sea breeze kicks in as something just unique that can't be found anywhere else. And open spaces like Busan Cinema Center align perfectly with the freedom of street dance as well. He believes the real charm that draws dancers from all over the world to Busan is a specific hip vibe created when the openness of the sea meets sophisticated architectural beauty as well. When international dancers or participants from outside the city actually visit Busan, what is the specific atmosphere or culture that they find most impressive or memorable? 실제로 해외 댄서들이 부산에 방문했을 때 가장 인상적으로 반응하는 부산만의 분위기나 문화는 무엇일까요?
1: 아무래도 뭐 부산은 먹거리가 제일 중요하고요.
0: 그쵸?
1: 그다음에 이제 그런 저만의 코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뭐 광안대교에서 보면서 광안대교를 보면서 먹는 회라든지
0: 아, 네.
1: 아니면 뭐 엄청 유명한 돼지국밥이 많잖아요. 돼지국밥 그리고 밀면 그런 거를 이제 먹었을 때 되게 많이 놀란 것 같고 그리고 그 광안리나 해운대나 바닷가에서 이런 버스킹하는 모습들이나 사람들을 봤을 때 해외 댄서들은 뭐 LA 갔다고도 얘기를 하고 오, 뭔가 네. 그래서 뭐 뭔가 하루 이틀로는 굉장히 모자라다고
0: 그럼요.
1: 얘기를 많이 하고요. 네.
0: 네.
1: 그리고 이제 저 이제 예선전 전주에 왔었던 그 수우파에 나왔던 그 RH 도쿄 팀 멤버가 방문을 했었는데 숙소를 이제 부산항 쪽에 잡아줬었는데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 하루만 있기 너무 아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0: 그렇군요. 역시 부산 이야기는 음식 이야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So he notes that visitors are particularly fond of Busan's food. Many are pleasantly surprised by local specialties, like enjoying fresh right fish while looking out at the Gwangam Bridge or trying 돼지국밥 and 밀면 as well. He recalls a dancer from a popular dance survival show who after seeing Busan Harbor Bridge from their accommodation before the preliminaries, actually expressed deep regret that their stay in the city was so short. So according to him, it's definitely a combination of beauty, scenic beauty, and vibrant energy that leaves a lasting impression on everyone who visits. Well, I do have lots of questions, but we do have to wrap up with the last words from our guest today. 질문이 많고 많지만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소감과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감독님.
1: 이렇게 부산의 춤과 도시에 대해서 좀 진솔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어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춤 자체가 결국에는 사람을 모으게 만들고 그다음에 도시를 조금 활기차게 만드는 힘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에너지가 이제 내일부터 열리는 페스티벌 현장을 넘어서 부산 시민들한테도 좀 잘 전달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내일부터 현장에서 열심히 뛰어서 콘텐츠를 만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말 영화전당에서 부산 스텝업 댄스 페스티벌이 진행되니 많이 놀러 오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이번 주말 영화의 전당이 정말 뜨거운 에너지로 가득할 것 같은데요. So he shares that he enjoyed having an honest conversation about dance culture and the city of Busan. And he concludes by thanking listeners for joining him and invites everyone to come out to Busan Cinema Center this weekend to enjoy the Busan Step Up Dance Festival. Before we let you go, though, I do want to ask you today's text topic question. 마지막으로 청취자와 함께 대답하는 질문 드릴게요.
1: 네.
0: 만약 지금 딱 한 곡에 맞춰서 자유롭게 춤을 출 수 있다면 어떤 노래를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1: 저는 되게 2000년 초반 노래인데 이게 보아가 일본에서 활동할 때 했던 노래고요.
0: 네.
1: 할리데이라는 노래고 이게

0: 광안대 유다 해운대를 이렇게 바다를 보면서 드라이브 할 때 들으면 되게 좋은 노래라고 생각이 됩니다.
1: 그럼 감독님은 드라이브를 하시면서 춤을 추시나요?
0: 그럼 사고가 나겠죠.
1: 그럼 그냥 드라이브로 네.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So he feels a track from Boa with a Zebra and Akira Holiday actually fits just perfectly captures the early 2000s nostalgia and fits the current weather in Busan as well. Well,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with Mr. Yoo Sang-tae here in the studio, the artistic director of the 2026 Busan Step Up Dance Festival.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서는 유 상태 2026 부산 스텝업 댄스 페스티벌의 예술 감독과 함께 했는데요. 감독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All right. And with that,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is Pepper Tones with Ready, Get Set, Go.

0: Now it's time for News Inside. It's our Friday segment here in the studio. And today, as always, we're joined by Mr. Kim Dong-woo, reporter at Busan-ilbo.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Let's jump into today's topic. Busan has become the first local government in Korea to successfully launch a maritime observation satellite. So we're going to hear all about this development today. 부산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해양 관측 위성 발사에 성공했는데요. 이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네, 초소형 위성 부산셋이 한국 시간으로 지난 3일 오후 4시 미국 캘리포니아 밴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미국 우주탐사 기업 스페이스X의 우주발사체 펠컨9에 실려 발사됐습니다. 발사체에 실려 고도 615km까지 올라간 부산셋은 같은 날 오후 6시 19분 정상적으로 분리에 성공했는데요. 이후 4일 오전 0시 41분에는 부산셋과 칠레 푼타 아레나스 지상국 사이에서 첫 양방향 교신도 이뤄졌습니다. 위성 통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0: 그렇군요. So the ultra small satellite called BusanSat was launched at 4 p.m. on the 3rd Korean time from Vandenberg Space Force Base in California, carried by SpaceX's Falcon 9 rocket. After reaching an altitude of 615 km, BusanSat successfully separated from the launch vehicle at 6:19 p.m. on the same day. Later, at 12:41 a.m. on the 4th, the first two-way communication was established between BusanSat and the ground station in Punta Arenas, Chile. This signifies that the satellite communication system is now operating normally. Well, how has Busan and how was BusanSat developed and what are its specifications? 이번에 발사된 부산셋은 어떤 위성인지 이 개발 과정과 특징도 함께 설명 부탁드릴게요.
1: 네, 부산셋은 무게 12kg에 가로 20cm, 세로 20cm, 높이 30cm의 초소형 위성입니다. 이름에는 부산이 쏘아올린 위성이란 뜻이 담겼습니다. 부산시는 2019년 데이터 기반 해양 신산업 육성 국비 사업에 선정되면서 국비 예산 182억 원을 확보했고 위성 제작에 뛰어들었습니다. 이후 부산시는 약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고 부산대와 부경대 등 지역 대학과 기업체 등이 협력해 위성을 개발했습니다.
0: 네, 지역 대학과 또 기업들이 함께 참여했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2: So BusanSat is a nano satellite weighing 12 kilogram and measuring 20 centimeter by 20 centimeter by 30 centimeter. Its name stands for satellite launched by Busan. And in 2019, Busan was selected for a government-funded project to foster new maritime industries based on data, securing a budget of 18.2 billion won. Since then, the city invested about 3 billion won of its own budget and collaborated with local universities like Busan National University and Pugyong National University, as well as local businesses to develop the satellite. Now, satellite launches are typically led by national governments or large corporations, as we know. But what led Busan Metropolitan City to pursue this project independently?
0: 예, 보통 위성 개발은 국가기관이나 대기업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인식이 있잖아요. 우리 부산시가 직접 위성 개발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요?
1: 네, 위성 발사 지자체라는 타이틀을 확보하면 부가가치가 높은 위성 관련 산업의 유치와 예산 확보가 용이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산은 국내 해양수산업 사업체의 30%가 넘게 자리잡고 있는 국내 최대의 해양수산 도시입니다. 이 때문에 위성 등 첨단 기술이 접목된 해양 데이터 산업을 육성할 경우 가장 큰 혜택을 보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또한 해양 환경이나 재난 등 해양 데이터 활용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0: 그렇군요. 예, 앞으로 관련 산업이 육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2: So securing the title of a satellite launching local government makes it easier to attract high-value satellite industries and secure budgets as well. Busan is the largest maritime city in Korea, as we know, and home to over 30% of the nation's maritime businesses. Therefore, it is the city that stands to benefit the most from fostering a maritime data industry integrated with advanced technologies like satellites. Also, since the use of maritime data for environment and disaster management has a strong public interest character, support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was necessary. And what specific roles will BusanSat perform in the future?
0: 그렇다면 앞으로 부산셋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되나요?
1: 네, 이번에 발사된 부산셋은 앞으로 1년간 해양 미세먼지 관측 등 해양 특허 임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합니다. 부산의 항만과 서해안, 태평양 등 광범위한 해역을 관측해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해양 환경 분석, 미세먼지 대응 정책 수립, 해양 데이터 기반 산업 활용 등에 쓰일 예정인데요. 구름까지 관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기 환경 분석은 물론 기후변화 예측 연구 분야에서도 활용될 전망입니다.
3: 네, 기후변화 대응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커지는데요.
2: Now, Busan said it will carry out specialized maritime missions such as observing maritime fine dust for the next year. It will also collect data by monitoring extensive sea areas, including Busan's port, the West Sea, the Pacific Ocean, and this data will be used for maritime environment analysis, fine dust response policies and industries based on maritime data. Since it can even observe clouds, it is expected to be used not only for atmospheric analysis, but also for climate change prediction research. And Busan also plans to expand the use of maritime environmental data globally. So what technologies have been applied to Busan SET?
3: 부산시가 앞으로 글로벌 해양 환경 데이터 활용 기반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들었는데요. 부산 SET에는 어떤 이 특별한 기술이 적용됐는지 궁금합니다.
1: 네, 부산시는 나사, 한국천문연구원 등과 협력해 분석 기술을 공유하고 데이터를 지역사회에 제공할 방침입니다. 기술적으로는 편광 카메라가 탑재되어 해수면과 미세먼지의 크기, 성분 등을 정밀 분석할 수 있는데 이는 다누리호에도 적용된 기술입니다.

0: BFM에서 함께 나눠보세요. 영어가 내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줄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부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자세한 사항은 부산 영어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1: Welcome to Busan. Let me show you around. Here you can find the world's largest musical in-ground fountain and the world's only UN Memorial Cemetery. Stroll along the coast and explore the largest mountain fortress in Korea. As well as all this, there are so many tourist attractions, beautiful exhibitions, vibrant culture, convenient facilities, and delicious foods unique to Busan. With all the beauty and charm of the amazing city of Busan, you'll find yourself right at home in this ever-changing tourism paradise. So stay with us a while. Busan, your number one tourist destination. Your home away from home.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화 방송.
2: Kimbap가게 박 사장님도, 문구점 김 사장님도, 우리 부산의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 우리 동네 작은 가게로 향하는 발걸음이 우리 부산의 경제를 키워가는 한 걸음입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11:00 o'clock.

0: 그 판관포청천을 보고 중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이 생겼고 언젠가는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1: 아, 그러세요.
0: 그리고 수능 마치고 나서
1: 네.
0: 중국 여행을 계기로 현지에서 이제 언어를 배우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서 굉장히 이제 두렵고 그랬는데 그만큼 더 열심히 배우게 됐던 것 같아요. 이후에 중국에서 생활하고 일하면서 한국에서 중국어를 배운 분들이 실제 회화에서 어려움을 이제 겪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중국어를 가르치는 길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1: 是的，好，那院长说呢，他小时候呢是受了这个一部电视剧的启蒙哈，对，这个包青天，对，真的是影响了一代韩国人的一部电视剧哈，也让很多人，包括金院长在内哈，就对于。对于中国的电视剧就产生了浓厚的兴趣，对，他说他也是在那个时候呢，开始呢对中国呢产生了浓厚的兴趣呢，就有了有朝一日一定要去中国去看一看的想法啊。那在高考结束之后的话呢，就有去中国旅行的机会，那也开始在当地呢学习语言，对，然后那当然也逐渐呢这个。开始对中文呢进行了这种深入的学习，那之后呢去中国生活工作，对，在韩国呢，他说在韩国学习汉语的人在对话当中呢，其实会遇到呢各种各样的困难，对，那他结合呢自己在中国的学习语言的经验，以及呢对中国对中文的了解，就自然而然的就走上了对教汉语的道路哈。
0: 처음부터 교육자가 되려고 했던 건 아니었지만
1: 네.
0: 강의를 해보니 저에게 잘 맞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중이고요. 세종대학교에서 몇 년간 중국 석사생들을 대상으로 소셜미디어 마케팅 강의도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한마디도 못했던 제가 중국 학생들에게 중국어로 전공 강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1: 중국어로 와
0: 스스로도 이제
1: 대단하십니다.
0: 참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1: 是的，太不容易了哈。对，他说呢，虽然并没有从一开始呢就是想要当老师啊，对，但是呢，在讲课之后呢，他会发现呢这个工作呢非常适合他，然后所以一直呢坚持到现在。对，而且呢是在世宗大学，对，大概几年的时间呢，是给这个中国的硕士生啊，这个中文的韩国人越来越多。那实际上现场的感受是怎样的呢？可以把路
0: 네 요즘은 확실히 어린 나이에 중국어를 접하게 하려고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아졌다고 느끼는데요.
1: 그렇죠. 네.
0: 예전에는 중국어를 어렵고 나중에 배우는 언어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요즘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접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현장에서는 회화뿐 아니라 YCT나 HSK 같은 시험을 목표로 문의하시는 학부모님들도 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아이에게 언어 경험도 주고 일정한 성취도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데 저는 그게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중요한 건 시험 준비만 먼저 하기보다는 아이가 중국어를 재미있고 친근하게 느끼는 기반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현장에서 보면 아이들은 소리 자체를 놀이처럼 받아들이면서도 생각보다 흡수력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즐거움 위에 목표 학습이 올라가면 훨씬 오래 가겠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 중국어 교육은 흥미와 성취가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好的，那简单来说啊，院长觉得确实啊，那他也发现，就是很多家长开始愿意，那从小就让孩子呢接触中文，开始学习中文。对，那他说，与之前说认为中文很难，那以后再慢慢学习这种想法相比呢，现如今的，感觉大家对中文的学习呢更加积极了哈。对，那尤其呢，他感觉到呢，在课堂上呢，无论是绘画呀，再包括呢这个 HSK 等等这种考级哈，这种课程呢，进行咨询的父母也非常的多。对，所以他认为呢，比起呢说考级考证，其实呢，让孩子能够更有意思的去学习汉语是非常重要的，也是很重要的一个基础。在课堂上，他发现呢，其实孩子们的他们的吸收能力呢，比想象当中的要好得多。所以呢，能够快乐的这个基础上呢，持续的学习是非常好的事情。所以他认为呢，孩子呢的中文教育哈，应当是这个兴趣和成就并重。好。那确实在课堂上呢，我们也会发现呢，就是 因为我学个韩语哈，我会发现的，这个我相信各种语言都一样啊。那课堂上呢，其实各个年纪的人都有，比如说呢，小到可能小朋友、儿童，大到可能成人，甚至。

0: 是有一些人头发才花白啊，对，会对学习语言呢很感兴趣。不知道呢在中文课堂上是否也是这样的。那么针对不同的对象，那学习方法是不是会有所调整？比如说儿童和成人他们的学习方法有什么不同呢？
1: 일단아이들과어른은배우는방식이정말달라요
0: 그죠
1: 네아이들은재미없으면안배우거든요
0: 솔직하게
1: 그래서 노래게임뭐이야기 이런것들처럼이제놀면서해야오래가요
0: 네
1: 반대로어른들같은경우는왜배우는지가분명해야힘이나고요
0: 아
1: 뭐예를들어여행이라든지뭐비즈니스라든지이렇게목적이있으면훨씬잘하십니다그런데공통점은있어요 아이든어른이든결국많이말해봐야실력이향상됩니다언어는머리로만배우는게아니라입으로익혀야되기때문이에요
0: 아많이말아야돼요 OK 好院长就我觉得这个真的是一语道破哈，抓住了核心。他说呢，孩子和大人的学习方式呢，的确不同。孩子呢就很单纯，对不感兴趣没意思呢，就坚决不学。所以呢，这个时候呢，课堂上呢就要想办法呢，像比如说利用唱歌呀、游戏呀、聊天呀等等的方式，让他们呢就一边玩着一边学哈，学的会更好。那么与之相对呢，大人的话呢，就需要明确他们学习的目的。只要是目的明确，那他就有足够的动力。无论是他为了去旅行，还是为了说工作，再或者是考级考证，对，只要有目的的话呢，大人往往都会做得非常的好。那但虽然呢，这个方式不同，但相同点就是什么呢？孩子也好，大人也罢呢，只要是多说，对，一定是会有好的效果的。所以，这个院长也说了哈，语言啊，它不是呢用脑子学的，它是要用嘴去适应去学的。对，所以道理懂了。但是你不练习肯定是不行，对，好，那同时我也看到啊，其实很多韩国人虽然对中文感兴趣，对，无论原因出于什么，对，但是他们都有一个共同的顾虑，就是觉得中文学起来非常难，对，很多人会很害怕。那韩国人在学习汉语的时候，那实际上因为各个不同国家的人学习中文，其实他们的难度是不一样的，方法也不同，对吧？所以呢，对于韩国朋友来说，他们学习汉语的时候，有没有那种不那么难、比较有效率的学习方法？你跟我们分享一下吗？请问的我都几慢呢？
1: 이건 아마 이제 한자 문화권이라서 더 이제 그런 것도 있을 건데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한자 암기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세요.
0: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1: 근데 저는 좀 다르게 봐요. 네, 기본 문장부터 익히고 그리고 패턴으로 응용을 하면서 자기 문장을 만들어 보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네.
1: 저도 현장에서 단어와 문장을 배우고 그대로 끝내는 게 아니라 배운 걸 가지고 스스로 문장을 만들어 보게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내가 중국어로 말이 된다 하는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0: 네.
1: 또 상황 중심 표현으로 배우면 실제 회화로 연결이 훨씬 빨라요. 저는 회화 수업이 너무 설명 중심적이거나 주입식이 되면 오히려 입이 늦게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0: 네.
1: 많이말해야빨리늘기때문에일정수준이되면수업도가능하면중국어로만진행하려고하고학원에서도들어오면중국어로인사하고
0: 아
1: 가능한중국어를많이쓰는환경을만들려고합니다
0: 네, 네, 네, 네,
1: 네사실한국에서배우면가장아쉬운게말할환경이부족하다는부분이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네. 학원안에서라도작은중국어환경을만들려고노력하는겁니다
0: 네, 네, 네, 네, 네
1: 그리고학생들이자기문장을만들어내기시작할때그때부터중국어가공부가아니라자기언어가되는걸많이봅니다
0: 네
1: 저는그순간이가장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0: 아네是的我觉得说了几点非常非常重要的哈简单的梳理一下首先呢他表示他认为从这个很多人可能学习语言会认为尤其是韩国人对因为会一些汉字嘛所以可能他们学习中文的第一步呢就是开始去背单词去学汉字开始。那院长却认为这种简单的文章用模式对去遣词造句的过程呢更重要比起死背单词。对那他也是这么学过来的。那在这个过程当中呢他就能够感受到什么呢感受到就是你有一天会觉得说我中文说得很明白就那种成就感是非常重要的事情。另外呢他认为呢分情景去学习这样的话呢对于呢这个绘画对话的能力的练习也是非常快。对。

0: 那因为传统的这种以讲解为主的，老师就一直在课堂上呢在讲语法，或者是那种灌输式的，这种方式的话呢，会让学生怎样呢？开口的比较晚。对，那另外一点呢，就是多说，多说才能够进步。然后，那但是说提到这个说这个事情呢，他提到了这个营造中文的环境的重要性啊。他认为呢，老师应该在课堂上去努力的去营造这种中文的环境，因为在韩国学习，对，所以那自然没有中文的这种先天的语言环境。那这个时候呢，即便是在补习班，大家呢从进门打招呼开始就使用中文的话，这样就能够营造一个中文的环境，其实是对于呢中文，对于呢这个听说读写都是有帮助的哈。另外呢，学生如果说他自己能够开始去造句了，开始说话了，那这个时候的话呢，这个中文对他来说已经不是一种学习的负担了，而是变成一种自己的语言。对，那他认为这一课呢是非常重要的。那我相信这一课也一定是需要一个过程，是不容易的事情。
1: 是的。
0: 对，好，那另外呢，刚刚院长也提到了，那么他就有去中国生活，有学习，他自己也是中文呢，其实真的是从零开始哈，慢慢学习的。所以，我们也从院长的这个对话当中也了解到，其实因为中文，让你有了很多的一些机会，人生的机会。所以，通过中文，通过汉语的学习，对您的人生方向来说，产生了怎样的变化吗？
2: 저는 변화가 있었다기보다는 제 이제 인생을 좀더 넓혀줬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학업도 열렸고, 현지 신문사 인턴 경험도 있었고요. 그리고 현지 IT 기업에서 일할 기회도 있었고, 통번역 일도 병행하게 됐습니다. 또 중국 석사생들에게 중국어로 강의할 기회도 있었고요. 이제 원래 계획에 없던 일들인데 중국어가 자꾸 저를 이제 좋은 옆길로 데려간 느낌이에요. 그리고 제가 중국에서 오래 생활하다 보니까 중국인으로 오해받은 적도 굉장히 많거든요. 한 번은 하이난에 갔을 때 일인데 다른 지역에서 온 중국인들이 저도 여행을 간 거였어요. 근데 그 다른 중국인들이 저한테 이제 중국어로 길을 물어보는 거예요.
0: 아, 그 순간.
2: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아, 내가 이제 외모까지 현지화 됐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0: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시죠. 농담농담. 是，确实哈，这个很有趣的一个故事。那院长有分享说，与其说呢中文对他的人生带来了改变，不如说是呢他这个扩大了他的这种人生的宽度哈，包括呢说自己求学，然后呢在中国呢当地报社实习呀，去 IT 企业工作，做翻译的工作，以及呢，这个在大学呢给中国学生呢讲课啊等等，那这些其实原本都是不在他的人生计划当中的。正是因为学习了中文之后呢，才有了这么多的机会，让他走上了对觉得更好的人生的道路。对，那他也分享一个非常有趣的事情啊，因为在中国生活了很长的时间呢，常常被误认为是中国人，是非常非常觉得这是一个很有成就感的事情哈。对，为什么呢？包括我去海南的时候的话呢，其他地方的中国人向他问路，就肯定是认为他是本地人，对，所以他说呢，从外貌到整个的这个语言跟个人的气质，都觉得啊，我好像已经真的是本土化了哈。对，所以我开玩笑，我说这应该是好的这个层面上去理解这句话嘛，应该确实是因为这是一种认可，
2: 我是挺喜欢的。
0: 是吗？哦，谈一米的。哦，对，好的，네，중국어를통해문화와관련있는특별한경험들도있으시다고해요。어떤경험들이었는지궁금합니다。
2: 네，이제 언어를 배우다 보면 어느 순간 공부를 넘어서 예상치 못한 세계와 연결될 때가 있는데 저한테는 노래 녹음 경험이 그런 순간이었어요。
0: 에이뽑 저는 그 노래
2: 노래,
0: 하는
2: 네.
0: 거야. 와우, 대단하십니다.
2: 중국에서 두번 녹음 작업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요.
0: 두 번이요?
2: 네. 한 번은 게임 광고용 곡 녹음이었고요. 또한 번은 어린이 음악 교육 앱에 수록되는 노래들을 이제 녹음했었는데요.
0: 와우.
2: 공부하러 갔다가 녹음실에서 중국어로 노래를 부르게 될 줄은 저도 상상 못했어요.
0: 원래 노래 잘하세요?
2: 원래 좀 합니다.
0: 아, 오, 자신 있으시네. 네, 좋습니다. 네.
2: 그중 기억나는 곡이 小手拉大手인데요.
0: 제목은 아, 나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2: 그때는 이 노래

0: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오입니다. 혹시 지금 공모전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집중해 주십시오. 오늘 공모전 수상 꿀팁을 팍팍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자로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공모전 수상만 무려 7번, 공모전 괴물 성민씨와 함께 실질적인 꿀팁들 전달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민씨, 청취자분들을 위해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27살 공모전 괴물 박성민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성민씨.
1: 네, 안녕하세요.
0: 아, 제가 최근에 소식을 좀 접했습니다. 이번에 서울에 가셔가지고 또 수상을 또 하셨더라고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1: 아, 감사합니다. 네.
0: 간단하게 수상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주실까요?
1: 사회공헌과 관련된 공모전이었습니다. 네, 거기서 우수상으로 입상을 했습니다.
0: 혹시 어떤 주제의 공모전이었나요?
1: 드라마 형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주인공이 죽어서 이제 지금까지 받았던 선행들에 대해 값을 치러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이후에 이걸 어떻게 다 냈냐라는 이제 주인공이 질문을 하고, 이제 그 직원이, 거의 저승에 있는 직원이죠. 저승에 있는 직원이 보니까 이 사람이 생전 이제 살면서 선행을 많이 베풀었구나. 아, 그래서 이제 차감이 되는, 그래서 결국 낼 게 없는 그런 식으로 드라마가 진행이 됩니다.
0: 네, 그렇군요. 아,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청취자분들도 집중하십시오. 우리 성민 씨가 생각하는 선정되는 작품의 공통점은 뭔가요?
1: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심사위원의 마음에 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공모전을 개최하는 이유도 각자 회사마다 다르고요. 그리고 심사위원이 조금 나이가, 연배가 있으신 분이라든지 낮은 분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들 마음에 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아, 이제 심사위원들의 니즈를 좀 파악을 좀 해야 되네요.
1: 아, 네, 그렇죠.
0: 아, 요런 스토리가 있어야 심사위원분들이 좋아하시겠다. 네. 요런 감각적인 게 있으시네요, 그죠?
1: 일단 심사위원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뉴스나 아니면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걸 보면서 어떤 걸 좋아하시고 어떤 배경으로 이 공모전을 주관하는지를 저는 빨리 좀 파악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이 좀 강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0: 아, 심사위원들의 배경을 먼저 또
1: 네네
0: 탐색을 좀 하시네요.
1: 네네네.
0: 야, 요거는 또 새롭네요. 좋습니다. 그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우리 성민 씨가 물론 현재는 수상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이전에는 실패했던 경험도 분명 있으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떨어졌던 작품을 다시 보면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1: 이제 솔직히 확신을 가지고 낸 영상들도 많거든요. 아, 이건 무조건 된다. 네. 라고 생각을 해서 낸 작품들도 많은데 안 된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지금 딱 보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심사위원들 보시기에는 뭔가 뭐 니즈가 안 맞았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결이 아니라든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 제 영상들 처음 만들었던 거는 분명히 아, 좀 못 만들었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요즘 이제 만들었다 떨어진 것들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크리에이터라는 일을 영어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말씀을 좀 하실까요?
1: 저는 크리에이터를 프레시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흔히들 1학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새로운 사람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0: 그쵸?
1: 그래서 뭔가를 바라봐도 새로운 시선으로, 그리고 생각을 할 때도 좀 신선하게, 예, 크리에이터라고 생각을 해서 프레시맨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프레시맨. 새로운 시선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든다. 그래서 성민 씨는 여전히 프레시맨으로 남아 계시군요. 앞으로 또 새로운 시선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실지 기대해보겠고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청취자분들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처음 보는 시선으로 다시 바라보고 계신가요? 어쩌면 그 작은 시선의 변화가 새로운 아이디어의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민 씨와 함께해서 너무 재밌었고요.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씨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예?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3: 영어 하이소.
2: 어서 있어. 동서남북 부동산입니다. 집 보러 왔어요.
4: Hello, good morning. Yes, I'm looking for a house.
2: 하우스, 오케이, 오케이. 아, 그 룸, 아, 1, 2, 3, 4.
4: I'm looking for a house with two rooms.
2: 아, 투 룸. 잠깐만 보자. 이거 여기 컴퓨터 모니터로 와 보이소. 여기 요 집 딱 보이지예? 여기가 딱이네 딱.
4: Okay. But it seems this house only has one room. How many rooms are there?
2: 아이고, 여기가 또 역세권이라서 이게 방이 많을수록 비싸거든요. Expensive. 그래서 여기 방은 하나기는 한데 거실이 억수로 넓어요. 그래가 요거 거실을 반으로 나누면은 막 느낌상 방이 두 개구나. 이런 그 뭐랄까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라 할까 그런 게 든다고요. Feeling, okay?
4: Okay. I also want a window that faces east. 동향인가요? 해가 잘 들어요?
2: 풍수지리 뭐 이런 거 신경 쓰는가 봐. 이 집은 북향이에요. 북향. 그런데요. 있지요. 그 자는 방향을 동쪽으로 틀면 된다고. 요래 대각선으로 누우면 돼. 그러면 햇빛이 얼굴을 감싼다고요. 태양이 안아주는 느낌. 그런 느낌적인 느낌. Feeling okay?
4: I'm not sure about this.
2: Sure. 아이고, 확실하다니까요. 그러면 쇳불도 당김에 빼라 했다고 집 보러 가입시다. 하우스 와칭, 고고!
4: And what about the maintenance fee and the utilities? Isn't there a community center in the building?
2: 아이고, 궁금한 것도 억수로 많네. 일단 가서 한번 보면 됩니다. Let's go!
4: How many rooms are there? How many rooms are there?
2: How many rooms are there?
1: 더 자세하게 물어보고 싶다면 How many bedrooms are there? 침실이 몇 개인가요?
4: How many bathrooms are there?
1: 화장실이 몇 개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방이 몇 개인가요? How many rooms are there?
4: How many rooms are there?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3: See you tomorrow.
0: Your best choice. BEFM 부산 영어 방송.
5: The beautiful landscapes, the beach, the delicious food. I love Tojikupap. Are some of the many things that make Busan a great city to live in. But it is the multicultural society and the warmth of its people that make Busan a really dynamic city. Hola amigos, my name is Jonathan Badillo and I am from Mexico. I arrived to Korea 3 years ago with a one-way ticket and now I study my master's degree at Busan National University. I fell in love with Busan way before even moving here. It all began with a weekend trip for me to realize this was the city where I wanted to live in. I moved here and I realized it was the right decision. From the moment I arrived to Busan, I felt very welcome and as if I was a Busan Saram already. Busan Saram, my God! There is so much going on in this dynamic city that it is so easy to get involved in one of the many activities to promote cultural exchange in Busan. I firmly believe that the greatness of a city lies within its people, which is what makes Busan the greatest city to live in. Global City Busan, we a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FM Busan Yeongeo Bangseo.
6: J.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3:00

0: 对，真的是影响了一代韩国人的一部电视剧哈，也让很多人，包括金院长在内哈，就是对于中国的电视剧就产生了浓厚的兴趣。对，他说他也是在那个时候呢，开始呢对中国呢产生了浓厚的兴趣呢，就有了有朝一日一定要去中国去看一看的想法啊。那在高考结束之后的话呢，就有去中国旅行的机会，那也开始在当地呢学习语言，对，然后那当然也逐渐呢这个。开始对中文呢进行了这种深入的学习，那之后呢去中国生活工作，对，在韩国呢，他说在韩国学习汉语的人在对话当中呢，其实会遇到呢各种各样的困难，对，那他结合呢自己在中国的学习语言的经验，以及呢对中国对中文的了解，就自然而然的就走上了对教汉语的道路哈，
1: 처음부터 교육자가 되려고 했던 건 아니었지만
0: 네.
1: 강의를 해보니 저에게 잘 맞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중이고요. 세종대학교에서 몇 년간 중국 석사생들을 대상으로 소셜미디어 마케팅 강의도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한마디도 못했던 제가 중국 학생들에게 중국어로 전공 강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0: 중국어로 와
1: 스스로도 이제
0: 대단하십니다.
1: 참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0: 是的，太不容易了哈。对，他说呢，虽然并没有从一开始呢就是想要当老师啊，对，但是呢，在讲课之后呢，他会发现呢这个工作呢非常适合他，然后所以一直呢坚持到现在。对，而且呢是在世宗大学，对，大概几年的时间呢是给这个中国的硕士生啊，这个讲课。对，他说从一开始呢，这个真的是不敢啊，然后开始呢这个挑战。用中文给中国学生呢讲专业课，对，你看这每一个环节都叠满了 buff 哈，但是呢整个过程下来的话，觉得是非常有意义的事情。嗯，是的，好，那当然这个众所周知呢，实际上呢，在我也发现身边其实韩国朋友的学习中文的热情越来越高，很多人都在学习中文，所以呢，在您看来哈，在您的这个一线教学的课堂上，对，有没有感受到说？这个，这种就是从小开始学习中文的韩国人越来越多，那实际上现场的感受是怎样的可以把路
1: 네
0: 얘기하시면되
1: 요즘은
0: 세요
1: 확실히어린나이에중국어를 접하게 하려고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아졌다고 느끼는데요.
0: 그렇죠. 네.
1: 예전에는 중국어를 어렵고 나중에 배우는 언어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요즘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접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현장에서는 회화뿐 아니라 YCT나 HSK 같은 시험을 목표로 문의하시는 학부모님들도 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아이에게 언어 경험도 주고 일정한 성취도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데 저는 그게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중요한 건 시험 준비만 먼저 하기보다는 아이가 중국어를 재미있고 친근하게 느끼는 기반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현장에서 보면 아이들은 소리 자체를 놀이처럼 받아들이면서도 생각보다 흡수력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즐거움 위에 목표 학습이 올라가면 훨씬 오래 가겠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 중국어 교육은 흥미와 성취가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好的，那简单来说啊，院长觉得确实啊，那他也发现，就是很多家长开始愿意，那从小就让孩子呢接触中文，开始学习中文。对，那他说，与之前说认为中文很难，那以后再慢慢学习这种想法相比呢，现如今的，感觉大家对中文的学习呢更加积极了哈。对，那尤其呢，他感觉到呢，在课堂上呢，无论是绘画呀，再包括呢这个 HSK 等等这种考级哈，这种课程呢，进行咨询的父母也非常的多。对，所以他认为呢，比起呢说考级考证。其实呢，让孩子能够更有意思的去学习汉语是非常重要的，也是很重要的一个基础。在课堂上，他发现呢，其实孩子们的他们的吸收能力呢，比想象当中的要好得多。所以呢，能够快乐的这个基础上呢，持续的学习是非常好的事情。所以他认为呢，孩子呢的中文教育哈，应当是这个兴趣和成就并重。好。那确实，在课堂上呢，我们也会发现呢，就是 因为我学个韩语哈，我会发现的，这个我相信各种语言都一样啊。那课堂上的其实各个年纪的人都有，比如说呢，小到可能小朋友、儿童，大到可能成人，甚至是有一些人头发花白啊，对，会对学习语言呢很感兴趣。那不知道呢，在中文课堂上是否也是这样的？那么针对不同的对象，那学习方法是不是会有所调整？比如说儿童和成人，他们的学习方法有什么不同呢？
1: 일단 아이들과 어른은 배우는 방식이 정말 달라요.
0: 그렇죠.
1: 네.

0: 뭐 예를 들어 여행이라든지 뭐 비즈니스라든지 이렇게 목적이 있으면 훨씬 잘하십니다.
1: 예.
0: 그런데 공통점은 있어요. 아이든 어른이든 결국 많이 말해봐야 실력이 향상됩니다. 이제 언어는 머리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이제 입으로 익혀야 되기 때문이에요.
1: 아, 많이 말아야 돼요. OK, 好，院长，就我觉得这个真的是一语道破哈，抓住了核心。他说呢，孩子和大人的学习方式呢，的确不同。孩子呢就很单纯，对，不感兴趣，没意思呢，就坚决不学。所以呢，这个时候呢，课堂上呢就要想办法呢，像比如说利用唱歌呀、游戏呀、聊天啊等等的方式，让他们呢就一边玩着一边学哈，学得会更好。那么与之相对呢，大人的话呢就，需要明确他们学习的目的，只要是目的明确，那他就有足够的动力。无论是他为了去旅行，还是为了说工作，再或者是考级考证，对，只要有目的的话呢，大人往往都会做得非常的好。那但虽然呢，这个方式不同，但相同点就是什么呢？孩子也好，大人也罢呢，只要是多说，那一定是会有好的效果的。所以，这个院长也说了哈，语言啊，它不是呢用脑子学的，它是要用嘴去适应去学的。对，所以道理懂了，但是你不练习肯定是不行。对，好，那同时我也看到啊，其实很多韩国人虽然对中文感兴趣，对，无论原因出于什么，对，但是他们都有一个共同的顾虑，就是觉得中文学起来非常难。对，很多人会很害怕。那韩国人在学习汉语的时候，那实际上因为各个不同国家的人学习中文，其实他们的难度是不一样的，方法也不同，对吧？所以呢，对于韩国朋友来说，他们学习汉语的时候，有没有那种不那么难、比较有效率的学习方法，能跟我们分享一下吗？질문도어렵지만
0: 이건 아마 이제 한자 문화권이라서 더 이제 그런 것도 있을 건데,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한자 암기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세요.
1: 맞아요.
0: 근데 저는 좀 다르게 봐요. 네. 기본 문장부터 익히고, 그리고 패턴으로 응용을 하면서 자기 문장을 만들어 보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현장에서 단어와 문장을 배우고 그대로 끝내는 게 아니라 배운 걸 가지고 스스로 문장을 만들어 보게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내가 중국어로 말이 된다는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상황 중심 표현으로 배우면 실제 회화로 연결이 훨씬 빨라요. 저는 회화 수업이 너무 설명 중심적이거나 주입식이 되면 오히려 입이 늦게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말해야 빨리 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이 되면 수업도 가능하면 중국어로만 진행하려고 하고, 학원에서도 들어오면 중국어로 인사하고, 가능한 중국어를 많이 쓰는 환경을 만들려고 합니다. 사실 한국에서 배우면 가장 아쉬운 게 말할 환경이 부족하다는 부분이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학원 안에서라도 작은 중국어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자기 문장을 만들어내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중국어가 공부가 아니라 자기 언어가 되는 걸 많이 봅니다. 저는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是的，我觉得说了几点非常非常重要的哈，简单的梳理一下。首先呢，他表示，他认为从这个很多人可能学习语言会认为，尤其是韩国人，对，因为会一些汉字嘛，所以可能他们学习中文的第一步呢，就是开始去背单词，就学汉字开始。那院长却认为这种简单的文章用模式。对，去遣词造句的过程呢更重要啊，比起死背单词。对，那他也是这么学过来的。那在这个过程当中呢，他就能够感受到什么呢？感受到就是你有一天会觉得说我中文说得很明白，就那种成就感是非常重要的事情。另外呢，他认为呢分情景去学习，这样的话呢，对于呢这个绘画对话的能力的练习也是非常快。对，那因为传统的这种，以讲解为主的，老师就一直在课堂上在讲语法，或者是那种灌输似的，这种方式的话呢，会让学生怎样呢？开口的比较晚，对。那另外一点呢，就是多说，多说才能够进步。然后，那但是说提到这个说这个事情呢，他提到了这个营造中文的环境的重要性啊。他认为呢，老师应该在课堂上去努力的去营造这种中文的环境，因为在韩国学习。对，所以那自然没有中文的这种先天的语言环境。那这个时候呢，即便是在补习班，大家呢从进门打招呼开始就使用中文的话。

0: The time is now 5 o'clock.
1: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2: Happy Parents Day, everybody!
3: Welcome to Nice to Meet You! I'm not Meet You!
2: Woo!
3: But today, let's boogie with Boogie!
2: Get up!
3: 오늘은 킹보기의 미니 챗봇 해미나이와 함께 합격합니다.
2: I'm the mini chatbot Haley, aka 해미나이입니다.
3: 아 이거 호랑이 없는 호랑이 군의 두 여들과 함께합니다.
2: Woohoo! It is the two foxes show, everybody.
3: 반갑습니다. 여우 1번 오늘의 킹보기입니다.
2: 여우가 그렇게 우나요? Okay, alright. 여우 2번 해미나이입니다. 보고 있나 민수?
3: 보고 있나? 지금 이렇게 방송 안 오고 말이야. 그렇게 한가하게 본인 할 일을 할 때가 아닐 텐데 말이지.
2: 자, 민수 어디 갔어요? 라고 코멘트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We don't know. I don't know. He just skipped.
3: 그래. 저희는 떠나간 사람은 찾지 않습니다.
2: 민수 who? 누구요?
3: 민수 누구예요? 민수 씨?
2: 초면인데 민수 씨가 누구죠?
3: 서민수인가요?
2: 저는 해미나이, 서해미나이인데.
3: 저는 킹북입니다. 근데 헤일리 씨.
2: 네.
3: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방송을 처음이잖아요.
2: 저 사실 너무 떨려요.
3: 아 진짜?
2: 저 정말 북이랑 방송 해보고 싶었어요.
3: 왜요?
2: 꿈은 이루어진다. 북이 제일 부산시에서 제일 큰 스타잖아요.
3: 제 덩치가 크긴 합니다.
2: 맞아.
3: 제가 개인
2: 팬심 좀 채우고.
3: 맞아요. 덩치가 제일 큰 거 맞긴 한데. 근데 그런 의미로 우리 한번 이렇게 서로 알아가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2: Let's get to know each other.
3: 너무 좋죠?
2: 너무 좋아요.
3: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거 아니다.
2: Right. You shouldn't judge a book by its cover 이라고도 하죠.
3: 저지라고요?
2: 저지? 판단하지 말자고. You shouldn't judge a book by its cover. 자, 책을 내용으로 판단해야지 커버로, 표지로만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죠.
3: 하지만 저는 갈매기이기 때문에 외모로 한번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그렇죠. 오케이.
3: 첫인상이니까.
2: 제 첫인상 어떤가요?
3: 첫인상이요?
2: 예.
3: 알아보는 거 그만할까요?
2: 예.
3: 장난입니다. 근데 제가 소문으로 듣기에는 헤일리님이 이 올스타 이 BF 영어 방송에 엄청 중요한 인물이라고 들었거든요.
2: You heard right. 그 말이 맞습니다.
3: 거의 뭐 주춧돌이,
2: 잘 들으셨네요.
3: 주춧돌이시라고.
2: 그렇죠. 주춧돌, 쐐기돌 뭐 다 하죠. 그냥 돌. 아이돌.
3: 아이돌 거꾸로 아이돌? 혹시 돌.
2: 돌.
3: 그런 거 아닌가요?
2: 정말 초면부터 좀 무례하시네요.
3: 제가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진실을 말하는 입이거든요.
2: 정말 이렇게 입을 잡으면 잡으면 된다고 하던데.
3: 누가 알려줬어?
2: 제 팔이 좀 짧아가지고.
3: 저희 좀 닮은 점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날개가 짧거든요.
2: 너도?
3: 야 너도? 나도. 저 약간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천사가 마음에 듭니다.
2: 저도 마음에 듭니다. 저도 사실 집에 가면 안경 끼거든요.
3: 진짜요?
2: 근데 북이 How does it feel? 자 오늘 왕좌에 자 북이 오늘 제가 이제 관상을 보면요. 제가 좀 사람 보는 눈이 없는데
3: 어떻게 제가 왕이 될 상인가?
2: 왕이 될 상입니다. 이것이 1위의 상이다.
3: 1위의 상이요?
2: 1위의 상이다. 새의 상인가?
3: 새상인가?
2: 조류의 상인가?
3: 조류 상이긴 합니다.
2: 뭐 어쨌든 오늘 이 민수 없는 왕좌에 앉으셨는데 How do you feel? 기분이 어떠세요?
3: 이때는 상당히 뭔가 분위기 다르게 항상 오는 이 스튜디오인데 느낌이 달라요.
2: 좀 더 화사하죠.
3: 뭔가 좀 넓기도 하고 민수님에게 항상 좀 넓은 시야를 가지고 보고 있었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피디님이 너무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2: 피디님이 계속 눈치 주신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지켜보고 있다.
3: 왜 민선배가 이렇게 땀 흘리는지 알 것 같아요.
2: 저는 사실 이 자리 진짜 좋아하거든요.
3: 그쵸?
2: 이렇게 보고 있으면 되는 게 없어서.
3: 아무것도 안 보이죠?
2: 맞죠? 피디님 누구?
3: 어. 여기 아, 이렇게
2: 아우 지금 약간 뭐 따끔따끔하긴 한데
3: 오늘 마지막 방송인가요?
2: 고기가 있나? 아, 그 따끔따끔하지? 아, 아. 덥네.
3: 아무튼 그래도 제가 항상 노리고 노렸던 이 호스트 자리에 앉으니까 아, 좀 기분 일단 좋습니다. 아직 신난다! 미스 보고 있나?
2: 보고 있나?
3: UKC!
2: 자 이래서 자리를 비우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3: 그러니까 궁금한 게 민수 보고 있냐 영어로 뭐라 하면 좋을까요?
2: 민수. Are you watching? Are you watching?
3: 민수, are you watching?
2: Are you watching?
3: Are you watching, 민수?
2: 자, 하나 더. We are here to take over.
3: 뭐라고요? 좀 긴 것 같은데요. 자,

0: We are here.
1: We are here.
0: To take over.
1: Take over.
0: So take over. 자리 뺏으러 왔다. 이 자리 내 거다.
1: Take over.
0: Take over.
1: Yoshi. I fight you.
0: I'll fight you.
1: Take만 하면 그거 생각했나 가지고.
0: 좋네요.
1: 아, 그니까 좋죠.
0: I will find you.
1: Taken.
0: 안 찾기로 해요 오늘 미션은.
1: 아, 찾지 말까요?
0: 아, let's not find him.
1: 아니, 찾아가지고 확실하게 처리를 해야지. 우리가 자리를 잡을 수 있잖아요.
0: 야망 있는
1: 되셨네요.
0: 와우.
1: 저희 야망의 갈매기입니다.
0: 네, 저희가 그래서 오늘 고품격 특집 호랑이 없는 호랑이 굴에 두 마리 여우가 앉아와 있죠.
1: 아, 고품격 이제.
0: 고품격. 어, 네. I mean, look at your tuxedo.
1: 고품격.
0: 고품격. 네.
1: 부기와 함께하는 헤일리와 함께하는 방송이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0: Welcome everybody.
1: 기룩기룩. 좀 늦게 한 것 같은데요. 괜찮을까요? 근데 오늘 이제 또 어떻게 좀 진행을 하나요? 그러면 이제 민섭이 없으니까.
0: 자, 여러분. 민수 씨가 항상 그런 거 저 물어보지 마세요.
1: 어떤 걸?
0: 저 몰라요.
1: 진짜?
0: 이런 얘기 달고 살잖아요.
1: 어, 진짜?
0: 뭘 못해. 뭘 물어봐도 모른대 자꾸. 자, 그래서 평소에 민수 선배에게 물어봤지만 답 없었던 것들. 노답이었던 이슈들. I have all the top. 자, 해미나이. AI, 인간 AI, 해미나이가 모두 다 해결해드립니다. 자,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또 베스트 질문하신 청취자분들께는 선물도 드리죠. So what 선물 do we have?
1: 준비돼 있지. 시설 업그레이드로 더 새로워진 부산 엑서스카이 전망대. 지금 꼭 가보셔야 할 부산의 핫플! 100층 전망대 입장권을 드립니다.
0: We have for you the newly upgraded Busan Extra Sky. It's now better than ever. The absolute hotspot you just can't miss. We're giving away admission tickets to the stunning 100th floor observatory.
1: 아, 근데 나도...
2: nice to Minsu.
1: 큰일 날 뻔했네.
0: 고품격.
1: 자, 본격적으로 오늘은 나이스 투 민수! 민수 없는 민수 쇼!
0: 네, 나이스 민수지만 저희가 사실 민수보다 더 낫지 않나요? We are better than 민수 특집입니다.
1: 아, 그럼. 우리가 이게 영방이 이렇게 오래 안 있어서 그렇지 훨씬 낫죠, 훨씬 나아.
0: 아, 장난 아니죠.
1: 그럼요. 자. 그 민수 없이 제대로 한번 각 잡고 하는 이 민수 쇼! 아, 이름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우리 헤일리 부기쇼로 바꿀까요?
0: 킹 부기쇼?
1: 킹 부기쇼?
0: 킹 부기쇼 with 해미나이.
1: 아, 근데
0: 너무 좋네요.
1: 근데 또 다음 주 어떻게 찍으니까 오늘은 기적방송을 민수쇼로 진행하고. 근데 아무튼 오늘 안 온 사람들 한번 제대로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0: I like it.
1: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타깃은 바로 내시오자! 어쨌든 잡았다, 이름 진짜.
0: 잡았다!
1: 아니 맨날 날씨를 얘기해도 하나 다 틀려버리잖아요. 그쵸? 맞는
0: 맞아요.
1: 게 없어.
0: 사실 비 안 온다 그래서 그냥 나갔더니 제 머리 조금 숱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1: 그건 나이...
0: 날씨 요정 때문에...
1: 날씨 요정보다 나이 요정 때문인 것 같긴 한데. 하고 저보고도 오늘 날씨 오니까 활동하라고 했는데 저 죽을 뻔한 적도 많거든요.
0: 큰일입니다. 자, 이렇게 이 자리에 없으면 모두 깝니다.
1: 그쵸. 하지만 no safe. 오늘은 헤이 해미나이! 주말 날씨 알려줘.
0: 해미나이가 주말 날씨 알려드립니다. Clear skies today, but with strong winds nationwide. There is dry air over the Gyeongbuk area to spread over the capital region as well as Chungbuk. But it's gonna be perfect weather for your weekend outings, with Seoul seeing highs of 22 degrees Celsius on Saturday, even higher at 25 degrees Celsius on Sunday. But be careful of the big temperature differences between morning and the daytime. Also, don't forget 부기 집중하고 있네요. 부기, don't forget sunscreen because you want to protect yourself from the UV rays. 지금까지 날씨 요정보다 더 좋은 날씨 대요정 헤일리였습니다. 박수! 박수! 자, 부기 약간 눈빛이 a little fishy, a little 동태스? Are you 제가 보이세요?
1: 동태를 좋아하긴 했는데
0: 정말.
1: 개인적으로는 그 대요정 헤일리의 그 날씨는 좋긴 한데 제가 친근한 거는 기존의 날씨를 친근한 것 같기도 하고.
0: 괜찮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날

0: 시로 배워보는 오늘의 영어 Perfect weather for weekend outings. 밖에 날씨 정말 좋거든요. 어버이날 기념해서 이번 주말에 부모님과 아이들과 나가실 분들 Perfect for your weekend outing. 자, outing. 밖으로 나가는 거죠. 나들이. Weekend outing. 부기, are you going to have a weekend outing this weekend?
1: 맞아요. 일정이 있습니다.
0: 어디 가세요?
1: 이슈.
0: 하플?
1: 하플이요?
0: 하플 가세요?
1: 일하러 갔는데요. 하플이 아니라 저쪽에 그 댄스 페스티벌이 주말에 열리는데 가서 이제 진행도 하고 춤도 출 예정입니다.
0: 북이 어떤 장르 춤 잘 추시나요?
1: 장르요?
0: 네.
1: 아무래도 최신 밈을 따라가게 되다 보니까 좀 많이 올라오면 챌린지 댄스라든가 뭐 가벼운 거라든가 그리고 그 멀리 안 차도 됩니다. 저희 영발기 미디어 PD들이 저희 매주 저를 굴려먹고 있거든요.
0: 맞아요. 자, 떼굴떼굴 굴러가는 북이의 모습은 부산 영어 방송 올스타 땡 별그램과 너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you know, all that.
1: 오면 얼마나 제가 열심히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겁니다.
0: 북이 춤 잘 추거든요. 제가 또 이 영어 방송에서 댄스 금지 걸린 사람의 입장으로.
1: 진짜?
0: 제가 저는 춤 괜찮게 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1: 누구의 생각이에요?
0: 저요. 제 생각이요.
1: 그렇군요.
0: 우리 엄마요.
1: 갑자기 탈룰라를 시킨다고요?
0: 어버이날이니까 아무래도. 우리 엄마랑 아빠요.
1: 그럼 오늘 끝나고 가셔가지고 부모님 옆에서 재롱 한번 떨어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0: 좋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또 30대 중반으로서 부모님 앞에서 재롱 한번 떨어보려고 하는데요.
1: 예.
0: Before we do that, 또 단어 하나만 더 알아볼까요?
1: 너무 좋아요.
0: Big temperature differences. 일교차가 정말 크잖아요.
1: Temperature difference. 이게 일교차가 크다는 뜻인가요?
0: 네, big temperature, 온도 difference, 차이가 굉장히 크다. So be careful of big temperature differences. 자, 북이 이렇게 일교차가 클 때는 사실 부영방의 패셔니스타잖아요.
1: 아, 그럼요, 그럼요.
0: 저보다 옷이 많잖아요. 어떤 패션 추천하시나요?
1: 아, 아무래도 또 낮에는 좀 날씨가 아까 22도까지 올라간다고 했네요.
0: 그렇죠. 22도 그리고 일요일에는 25도까지 그쵸? 올라간다고 해요.
1: 너무 덥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래는 가볍게 입고 하지만 놀다 보면은 땀도 흘리고 갑자기 쌀쌀해지면은 감기 걸리기 쉽단 말이죠.
0: 맞아요.
1: 그래서 가벼운 외투 같은 거. 바람막이나 아니면은 뭐 가벼운 뭐 다운패딩 같은 거.
0: 다운패딩이요?
1: 그쵸.
0: 오리털?
1: 잠깐.
0: 누구 털? 이렇게 종족.
1: 그게 아니라 솜드는 거 맞아요. 솜드는 가볍게 솜드는 거. 또 너무 두꺼우면 또 더 더울 수 있으니까.
0: 맞죠.
1: 바람도 맞고 내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가벼운 아우터 같은 거 챙기면은 또 좋습니다.
0: 네, so you heard him. You should pack maybe light windbreaker, 바람막이나요, or padded, very lightly padded. 자켓 추천합니다. 그쵸.
1: 아니면은 또 이제 또 추천하는 거는 나를 힘들게 하는 이제 뛰어노는 아이들이나 나를 감싸줄 수 있는 연인들 데리고 가면은 또 이제 밤에도 따뜻하게 날 수 있을 겁니다.
0: 북이 연인 do you have a significant other?
1: 그래서 안 나가는데요.
0: 아, 그렇군요.
1: 그래, 낮에만 활동합니다.
0: 맞아요.
1: 밤에 안 나가.
0: 집에 그냥 계세요. 저도.
1: 헨리님은요?
0: 저는 그래서 집순이죠.
1: 저희 방송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도 방송, 내일도 방송하러 올까요?
0: 열심히 일을 하자고요. I think we had some questions. 자, 혜민 아이가 답해드립니다. 민수가 못하는 답 제가 해드릴 수 있는데요. 자, 호랑이 없는 굴,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이런 표현 들어왔고요.
1: 들어보세요.
0: 네, 그런 표현들 제가 전부 다 이따 정리해서 혜민 아이에게 물어보세요. 코너에서 알려드릴게요.
1: 호랑이 제 말하면 온다. 근데 저희 민수 엄마 계속 얘기해가지고 민수 엄마 갑자기 오는 거 아니겠죠?
0: Oh, no. 혹시 문 좀 잠궈 주시고
1: 그러니까 저기 보안 없이 불러가지고
0: 의자 좀 밑에 하나 끼워 주시고 영화 보면 그렇게 하던데. But Boogie, I have a quick quiz for you. 자, 자외선이 강하기 때문에 꼭 선스크림 바르셔라.
1: 선스크림.
0: 우리도 선스크림 발라요?
1: 선스크린이요? 저는 이미 털로 덮여있기 때문에
0: 좀 까매진 것 같기도 해요.
1: 그거는 이제
0: 땐가?
1: 타서가 아니라 오케이. 이제 저기 영방 PD님들이랑
0: 손때?
1: 그쵸.
0: 오케이.
1: 자꾸 부려먹어서 생긴 이제.
0: 자, 그렇다면 UV rays, 자외선의 UV.
1: UV.
0: 무엇의 약어일까요? 무엇의 줄임말일까요?
1: UV가 UV. 약어였어요?
0: UV. UV.
1: 그게 UV가 자외선 말하는 거 아닌가?
0: 그렇죠. 제가 힌트 드릴게요. 첫 번째, ultra.
1: ultra.
0: 그럼 V는?
1: V. Video.
0: 땡! Alright, we don't have much time. It's
1: ultraviolet
0: rays. UV ultraviolet. 이 자외선 받아 적으세요. 여기 펜. 받아 적으시고요. 저희 다음 코너 넘어갑니다.
1: 오늘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이거?
2: 나이스 투 민수.
1: 호랑이 형님 여들의 특집, 족쇄 특집, 족쇄들이 get to know each other인데.
0: 네.
1: 근데 족쇄들의 족쇄 특집이면은 저는 새니까 족쇄가 맞는데. 혜일님도 한 족쇄 하시는 건가요?
0: 제가 또 한 족쇄, 두 족쇄, 세 족쇄 하거든요.
1: 진짜요?
0: 제가 사실 새에 관련된 뭐랄까 별명이 많아요.
1: 오!
0: 또 제가 부산 영어 방송의 오피셜 단신으로서 제가 부산 영어 방송의 평균 키를 열심히 낮추고 있달까?
1: 오!
0: 제가 또 6.25 평균입니다.
1: 6.25 평균이요? 그건 뭐예요?
0: 그러니까 키가 평균이, 그러니까 평균이 평균 키긴 한데.
1: 언제?
0: 21세기 평균이 아니라 1950년대쯤에 평균.
2: 예. 예.
0: 그렇죠. 초등 한 3학년의 평균?
1: 아, 역시 부자는 여러분들 현재와 미래와 과거를 갖고 있는 그중에 한 축을 하고 그렇죠. 담당하고 계십니다.
0: 역사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1: 그러니까
0: 있는
1: 과거를 담당하고 계신 거잖아요.
0: 장난 아니죠. 자, 그래서 오. 제가 뱁새.
1: 뱁새.
0: 황새 따라가면 안 되는 그 뱁새. 별명도 있고요. 뭐 또 이렇게 또 한 토크 하기 때문에 또 촉새.
1: 촉새.
0: 촉새 뱁새? 촉새들의
1: 촉새. 촉새 해가지고. 새는 과일을 많이 쓰네요.
0: That's right. So we're friends. 저희가 팔도 좀 짧고 말도 많고 새고.
1: 혹시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들 귀에서 피라고 있진 않겠죠?
0: 그냥 여러분 그냥 볼륨을 살짝 줄이시면 돼요.
1: 아 그래요? 마시고.
0: 잠깐 줄이시면 편하게 아,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들을 수 있다.
0: 조금만 줄이시면.
1: 채널 돌리면 안 됩니다.
0: 채널 돌리시면 안 되죠.
1: 그렇죠. 볼륨을 살짝 내추는 걸로. 그리고 또 우리 또 축제들이니까 한번 이렇게 토크토크 해줘야 되네요.
0: Let's get to know each other. 자, 저희가 못 믿으시겠지만 초면이거든요.
1: 맞습니다.
0: That's true. Nice to meet you. 반갑습니다. 헤일리입니다. So we're gonna have some ice breaking time. 네, 제가 ice breaking, ice breaker 질문들을 좀 준비해 왔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금요일 부스터들도 이 질문에 같이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Alright, Boogie, are you ready?
1: 아, 준비했습니다. 어떤 거는 다 물어보시죠.
0: 자, 첫 번째 질문.
1: 첫 번째 질문.
0: Are you team cat or team dog? Boogie, 개랑 고양이 중에서 누가 더 좋아?
1: 아, 고민이는 저는 일단 귀여운 거 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애기들도 좋아하고 고양이도 좋아하고 강아지도 좋아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0: What's the problem?
1: 그들이 저를 싫어합니다. They hate me.
0: They hate you?
1: Yeah.
0: 왜 왜요?
1: 이게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먼저 고양이에 대한 추억이 있는데 제가 이제 저기 캠핑 촬영한다고 앉아서 쉬고 있는데 고양이가 저한테 시해를 하고 있어요. 제가 쉬고 있는데 쉐를 하고 도망가는 사건이 있습니다.
0: 갑자기 할 말이.
1: 왜요?
0: I'm speechless. 갑자기 할 말이 없어진대요.
1: 아, speechless요? 알라딘 그거? 알겠지. I want to
0: be silent.
1: 이거 아닌가요?
0: 맞아, 고품격. 네, 여러분, 오늘 고품격 여우 두 마리와 함께하는 방송 호랑이 없는 호랑이 구레. It's nice to Minsu. We're better than Minsu special. Anyways, did it smell?
1: 아, 냄새가 났냐고요? 냄새는 안 났던 것 같아요. 다행히 가자마자 바로 제작진들께서 열심히 제 털을 케어해 주셔가지고 살던 기억이 있고 또 강아지 같은 경우는 제가 대면서 징징이다 이러고 갑자기
0: 되게 you do a good dog. You sound like one.
1: 아, 그때 장난 아니죠? 제가 이제 동물이기 때문에 동물 소리를 잘 따라합니다.
0: 아, 역시.
1: 그럼요.
0: 커뮤니케이션 소통왕.
1: 근데 그러면
0: Alright, 저는 그냥 짧게 저는 아주 강아지상이란 얘기를 많이 들었어가지고요.
1: 개상이요?
0: 아, 진짜 강아지상이요. 포마레니안 그런 거요. 진짜. 네, Alright, fine. 간다고 갑니다.
1: 아, 너무 네.
0: 자, number two.
1: Number two.
0: What superpower do you want to have? 자, 부기. Superpower. 초능력을 딱 하나 가질 수 있다. What would you do?
1: 하늘을 나는 거요.
0: 새시잖아요.
1: 뭐라고요?
0: 새잖아요. Aren't you a bird?
1: 제가 그 살이 많이 쪄가지고 지금 못 날고 있거든요.
0: 죄송합니다.
1: 그래서 검사를 했더니 80kg 빼야지 날 수가 있대요.
0: 80kg. 그럼 민수 선배가 하나 빠지는. So
1: 그렇죠.
0: We have to take out an entire 민수. 오케이.
1: 그래서 살을 빼지 않아도 날 수 있는 하늘을 나는 초능력을 가지면은 이제는 아무도 나를 무시할 수 없다. 살 빼라고 다 주지 않을 거고 맨날 애들끼리 저보고 너 갈매기야? 그럼 날아봐. 날아봐. 왜 못 날아? 살쪄서 못 날아? 상처가 돼가지고 진짜 내가.
0: But if I were to see a fly, 근데 부기가 하늘을 날면 뭔가 like 개기월식, like an eclipse, 개기일식 약간 태양이 안 보여. 죄송합니다.
1: 저 날면서 쌀 거예요, 진짜. 조심하세요.
0: 저 뭘 쳐?
1: 새들은 날면서 쌉니다.
0: 고품격? 고품격. For me,
1: 잊지 말고.
0: 어? Oh, 잊지 말고. 잊지 말고. 고품격. 고품격.
1: 어, 그러면 헤리님 어때요?
0: I would like to teleport.
1: 오?
0: 어, teleport.
1: 순간 이동.
0: 어머, 영어 왜 이렇게 잘하세요?
1: 아, 이정도 기본이지, 커먼센스.
0: 장난, 민수 씨보다 영어 좀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1: 네. 당연히 민수 씨 자리 오니까 이 자리가 영어 잘하게 된 자리구만.
0: 자, 마법의 자리에 앉아있는.
1: 누가 곰팡이인 자식!
0: 오 마이, 오 마이. 네. 자, 텔레포트. 그럼 바로 저희 순간이동으로 다음 질문 넘어가 볼게요.
1: 뿅!
0: Let's talk about fashion. 또 우리 패셔니스타 부기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If you could try and pull off. Any fashion trend, to pull off, 소화해내다. 부기가 이런 패션 과감하게, 이런 패션 어? 소화해내고 싶은 패션, what is it? What would you like to pull off?
1: 과감하게?
0: 과감하게.
1: 안 그래도 이제 2016년 돼가지고 우리 매니저랑 새롭게 옷을 한번 좀 만들자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좋을까 해가지고 또 여름에 저 워터파크 이런 게 많잖아요. 그 물쇼도 하고 그래서 비키니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0: 오, 오,
1: 어때요?
0: 와우. 어, 하세요.
1: 강렬할 것 같죠?
0: 강렬하죠.
1: 어, 그래도 개기월심만요. 그거 입으면 다 비킬 것 같다고. 추천하지 않는다고. 다른 건 좀 좋은 게 있지 않냐. 어, 저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진정시켰거든요.
0: 래쉬가드가 좋아요.
1: 래쉬가드요? 한때 내가 그거 입으면 숨 못 쉬어. 어, 안 그래도 살쪄가지고 지금 걷기도 힘든데.
0: 아, 정말. 아,
1: 그럼 혹시 헤일리님 올 여름에 도전하고 싶은 패션이 있나요?
0: 올 여름에, not for summer. But in the past, 저는 I want the 80s hair back. 80년도에 소위 미스 코리아 머리라고 하는 이렇게 볼륨 많은 머리 있잖아요.
1: 아, 뿜 가득한 거!
0: 뿜 가득한 거. I have curly hair. 제가 사실은 반곱슬이거든요.
1: 어?
0: If that trend were to come back, 그러면 제가 이제 더 이상 미용실에 가지 않고 저의 이 내추럴한 머리를, 볼륨을 마음껏.
1: 어, 사자머리!
0: Exactly. A lion's mane. I want the big lion's mane hair.
1: Big Bring lion's mane?
0: Mane. M-A-N-E. 사자의 갈기.
1: 아, 갈기를 갈기.
0: 보고 lion's mane이라고 합니다. 네.
1: 굉장히 호랑이 없는 우리 사자들의 수다라고 할까요?
0: 어, 사자들의 수다? I like it.
1: 자, 괜찮은 것 같습니다.
0: I like it. 자, 사자들의 수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If you had 25 hours in a day, what would you do with that extra hour?
1: 자, 하루가 extra hour?
0: 24시간이 아니라 25시간이다.
1: 어?
0: 1시간. 소중한 1시간. 뭐 하죠?
1: 아, 고민되긴 한다. 아, 일단 저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매니저랑 저 제작진도 잡아놓고 1시간 동안 수다 떨 것 같습니다.
0: 자, 깃발 닥터 수님이 이 조합 뭐죠? 한 3배는 깃발리는 조합. 한 이제 3배가 5배로 늘어난
1: 아니, 아니. 들어와. 괜찮아.
0: 어, 저희가 듣다
1: 보면 빠질 겁니다. 어디가.
0: 볼륨 조금만 낮추셔라.
1: 깃발리지 않아.
0: 깃발리. We're not draining. 깃발린다. We're not draining.
1: 반대로 헬리 그 기를 준다는 뭐라고 해요?
0: Oh, we're giving you energy.
1: Okay.
0: We are giving you energy.
1: 기를 받아갑니다.
0: 오, 진짜 오늘 영어 제대로 외운다. 아, 민수 선배랑 다르다.
1: 어, 근데 약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0: 헬리 후배 최고다.
1: 바로 나오니까 소리 흐르다.
0: 네, 여러분에게 giving you energy. 저는 so I'm really organized. 저는 극 J거든요. 대문자 J. 한 폰트 72 J. 이만. 제 이만해. 그래서 일단 15분은 제가 부기랑 수다 좀 떨어드릴게요.
1: 15분 떨고. 15분 떨고.
0: 20분은 파워내핑도 해야 돼요.
1: 파워내핑이 뭐예요?
0: 파워내핑. 짧게 20분 토막잠 자는 거. 파워냅. 이렇게 토막잠 자는 걸
1: 파워
0: 보고.
1: 넵. 파워냅. 오, 탐낸다.
0: 혹은 부기를 싫어하는 캣냅. 고양이들이 짧게 자잖아요. 그래서 캣냅. 20분 정도는 캣냅을 좀 하고요.
1: 잠을 더 많이 자시네요.
0: 네, 근데 제가 좀 산수가 몇 분이에요? 그럼
1: 35분 됐습니다.
0: 그럼 몇 분 남았죠?
1: 25분 남았죠.
0: 그러면 한 끼 더 먹을래요.
1: 한 끼 더 먹는다고요?
0: 25분 동안 한 끼 더 먹을래요. 밥 좀 먹고.
1: 혹시 어떤 종류의 밥을?
0: 어, 어머.
1: 왜 또 25분이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0: 그렇죠. 일단 그 25분이니까 편의점 가서.
1: 편의점 가서?
0: I would like to carb load. Carb 탄수화물, carbohydrate 탄수화물을 그냥 이만큼 채워보겠습니다. 사발면 하나 물 좀 붓고 사발면 이제 익는 동안 삼각김밥 하나 이렇게 찹찹 먹어주고. Yeah. I think I want a carb load.
1: 곧 여름인데 기다릴까요?
0: 저는 비키니 입고 싶지 않거든요. See, that's why I'm wearing a rash guard.
1: 래쉬가드로? 나랑 같이 비키니 입으면 좋을 텐데.
0: 아니, 사이즈 업해가지고 래쉬비그 입을
1: 거예요. 여름에 한번 비키니 쇼 한번 하죠.
0: 보고 싶지 않아.
1: 왜? 같이 하죠.
0: We don't want to see that. We don't want want to see that. We're going to move on. Oh, oh.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you could delete all the apps on your phone. So we're going on.

0: around a digital detox, but you can leave three. 자, 핸드폰에서 어플 다 너무... 지우고 세 개만 남길 수 있다.
1: 너무 어렵다. 핸드폰을 한 게 얼마나 많은데 세 개만 남기라고요? 아, 그 좋아요. 그러면은 일단
0: one.
1: 제가

0: 이래야 부산시 마스코트 하는구나.
1: 그럼 살뜩히 내줘야지.
0: 정말 저는 무슨 말을 해도 이걸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We're gonna move on.
1: 내게 넘어간다고요?
0: 넘어갈게요. 저는 뭐 인별 뭐 그런 거. 하지만 또 부산 영어 부산 영어 방송 어플 하고요. BFM app. 부산 영어 방송. 밥을 못 먹, 배달에 뭔데 밥을 못 먹어도 구형방은 들어주셔야죠.
1: 죄송한데 그 탄수화물에다가 상큼치마 촘촘하신다는 분께서 배달 어플을 공감 못하시면
0: 저는 그래서 편의점으로 걸어가잖아요.
1: 시키지 않고 직접 가는구나.
0: 뛰어가잖아요. See, that's how we do it. The BFM app, the NotTube app, so I can listen to be watch BFM. 네, 그렇죠. NotTube 앱과 부산영어방송 앱과 저는 나머지 하나 필요 없는 것 같아요.
1: 도파민 중독.
0: We're gonna move on.
1: 아, 그럼 충분하죠.
0: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지울 거예요. So if you wanted to eliminate 고품격, eliminate 없애다, one thing from your daily routine, what would you eliminate? 자, 오늘 하루의 루틴 중에 매일매일 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만 없앨 수 있으면 뭘 없애실 건가요?
1: 매일매일 하는 것 중에 없앤다. 어렵다.
0: 그럼 제가 먼저 해볼까요?
1: 좋아요.
0: 저 머리 감는 거 없애고 싶어요. 사실 화장 지우는 것도 두 개. 화장 지우는 거랑 머리 감는 것 좀. 나 지금 약간 I'm bobblehead라고 약간 되게
1: 괜찮아요?
0: 엄청난 공감을 얻고 있는데.
1: 근데 좀 공감되는 게 약간 그런 거지. 하루 딱 지쳐가지고 집 들어갔는데 씻을 생각하면 뭔가 그래도 그거 알죠?
0: 씻는데 1시간 걸리는 거 알죠? 씻는데 15분, 씻으러 가기까지 45분.
1: 그렇게 되는 거예요?
0: It's a full hour.
1: 기준이 다르긴 한데 그래도 이게 또 안 좋은 게 있죠. 약간 피곤한 상태로 누우면은 바로 잠잘 수 있을 것 같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씻는 순간 개운해져가지고 잠을 못 자.
0: Exactly. You become alert. 눈이 활동해지잖아요.
1: 진짜.
0: You become so alert. That's why no washing hair, no taking off my makeup. Yeah. Your turn.
1: 제 턴인가요?
0: 응.
1: 그러면은 저는 약간 그거 없애고 싶어요. 잠자기 전에 폰 보는 시간 있잖아요. 왜냐면 그 이유가 그 보다 보면 잠을 못 자요.
0: 그게 낙 Isn't that what we all live for? Oh, I'm gonna teach you an expression though. 자, 영어로 그걸 revenge bedtime scrolling.
1: Revenge bedtime scrolling.
0: 바로 내가 아는 새 중에 영어 제일 잘한다.
1: 진짜? 혹시 그 새가 저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죠?
0: 저희 집에 근처에 비둘기도 있고 그래요.
1: 그래요?
0: Don't worry. I know some birds. So revenge. 보복이죠. Bedtime 자기 전에 scrolling 핸드폰을 scrolling 하는 revenge bedtime scrolling.
1: 그러니까 잠들기 전에 그 시간들을 바로 잠들고 싶은 느낌?
0: I get it.
1: 그렇죠. 뭔지 알죠.
0: That's very healthy.
1: 항상 다음날 후회한단 말이죠.
0: That's true. 어디 그러니까.
1: 일찍 잘 걸.
0: 그러니까. But how many hours of sleep do you get?
1: 몇 시간 되냐고요? 그때 다르긴 한데 제가 오후형 갈매기여가지고 제가 오후형 갈매기라서
0: okay.
1: 아 그러면 낮에 일찍 일어나는 제가 피곤하거든요. 저는 덜 피곤하기 위해서 12시나 1시쯤 이렇게 민기적 일어나가지고
0: 민기적
1: 하긴 하는데 대신 새벽에 2시, 3시 이렇게 넘어서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치면은 한 8시간?
0: Alright, so you're a night owl. 자, 저녁형 인간, 즉 밤 올빼미. So you're a night seagull. 저는 후기는 owl이 아니라 seagull이죠.
1: Seagull.
0: Night seagull.
1: Night seagull.
0: 네, night seagull과 함께하는 마침 저녁 방송, 고품격 저녁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품격입니다.
0: Really important question. What's the most embarrassing or humiliating thing that's ever happened to you? 자, embarrassing, 창피하거나 humiliating, 수치스러운 일.
1: Embarrassing.
0: Humiliating. 수치스러운. 입을 킥하는 부귀의 모먼트. 창피했던 순간. 우린 이제 친구니까. 우리 이제 가족이니까.
1: 진짜요?
0: 알려주세요. 소문 내게.
1: 잘. 혹시 그 친구가 좋은 친구 아니라 배드 친구인가요?
0: 그러니까 뭐 친구는 여러 가지 친구가 있잖아요.
1: 내 뒷담을 까는 친구구나. 일단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긴 한데 항상 겪는 수치스러움은 낑길 때요. 낑길 때.
0: Where?
1: 예를 들어서 처음에 영방 올 때도 저쪽에 바리케이트 있었거든요. 그 사이에 많이 낑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한 번씩 이제 에스컬레이터를 타면은 에스컬레이터 그 가운데 봉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물건 큰 거 올라가지 못하게 한다고.
0: 부기 못 올라가게 하려고 한 거였구나.
1: 저는 하지만 이게 이제 해서 올라가긴 했는데 하고 한 번씩 또 홀딩 했어요. 촬영하다가 당당하게 지나가려고 하는데 딱 끼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0: 와우.
1: 제일 충격적이었을 때가 예전에 저기 센터맨의 키자니아에

0: 저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는데 쪄서 중간에서 못 내려와가지고 저기 그 기자님 선임님이 저를 이렇게 밀어주셨어요.
1: 어, so boogie gets stuck. 자, 낑기다, 낑기다, get stuck. 자, 꼼짝도 못한다. So you get stuck. 어, 그, 아, 그 괜찮아요.
0: 네, 안경도 날라가고 막.
1: 아, 아까 저기 홉 한 번만 더 해주시겠어요? 홉.
0: 아, 다들 다들 바지 입을 때 숨 참고 이거 지퍼 잠그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홉.
0: 그렇죠.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1: Mine's also maybe about size. So I was in Turkey last week. People there super nice. I was on a crowded bus, and then this grandmother, Turkish grandmother, 아, 이것도 보여드려야 되는데. She looks at me, and I'm like, 아, 유교거리니까, 아, hi. And then she 다리를
0: 턱.
1: 이렇게 탁탁 두드리시는 거예요. I was like, 뭘요? I was like, no, that's okay. 계속 두드리시는 거예요. 앉으라고 자기 무릎에. I'm like, 제가 I'm like, you know, I'm not a child, obviously. 아. 앉으라고.
0: 아, 이게 어린 어린 줄 알고.
1: 몇 살인 줄 아신 무슨? So I kept saying no, but then she kept. So I did sit down. 살짝 걸터 앉았는데, 근데 저도 이제 제가 몇 킬로인지 알잖아요. So I know. So I had to like do an air chair, 그 공중 의자. 그냥 서 있는 게 편할 뻔했어.
0: 오히려 더 불편했지.
1: 바들바들 떨면서, so I was like shaking.
0: 근데 괜찮다고 이쪽 해드릴 텐데.
1: 아, 이쪽 한 다섯 번 한 것 같아요.
0: 다섯 번 했어요.
1: 근데 또 유교 걸로서 할머니가 계속 하시는데, 아니요.
0: 혹시 할머님이 내리면서 그
1: 그러니까
0: 봉급 청구하진 않을까?
1: 그러니까 그 제가 먼저 내렸죠.
0: 무릎이
1: so 아프다. I ran away. So 아. I was like thanks, bye, and then. Just,
0: 오, 나도 yeah. 다음에 턱지 놀러 가면은 할머니 무릎 앉아봐야겠다.
1: K 효도.
0: 그쪽은
1: 어버이날 특집 K 효도 특집.
0: 이 이름 앉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1: Well, so finally, last question. 자, get to know each other 또 너무 많이 알아가는 것 같은데요. What is something that most people do but you can't do? 남들 다 하는데.
0: 남들 다 하는데?
1: 나만 못해.
0: 나만 못하는
1: 나만
0: 거.
1: 나만 못해.
0: 아, 한 가지만 말해야 되나요?
1: 두 가지. Two. I'll give you two.
0: 일단 지금 제가 오늘 이제 민선배 밀어내고 킹북이 한다고 멋있게 안경 쓰고 왔잖아요. 안경을 안경.
1: 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Are you trying to?
0: 안경을 이렇게 설마, 으쓱.
1: Are you
0: 으쓱 하고 싶은데.
1: Are you trying to take your glasses off?
0: 이게 으쓱이 아, 아. 하고. 저 스스로 안경을 벗간에 쓸 수가 없습니다.
1: 아, 그 코찡긋 하세요. 코찡긋 하면 올라가요.
0: 코찡긋이요?
1: 코찡긋. 어, 그것도 안 되네.
0: 하고 한 번씩 등이 가려울 때 혼자 등을 긁을 수 없다는 것도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칭을 할 때 목만 돌릴 수 없다. 온몸을 돌려야 된다. 등등 여러 가지의 한계성이 있습니다.
1: Can someone buy him like a 효자손? 북이 우리 부영방에서 칩실 반 돈 모아서 효자손 하나만.
0: 진짜?
1: 사드릴게요.
0: 긴 걸로 사줘요.
1: 아, 알겠어. 두 개 연결해 드릴게요.
0: 두 개 연결한다고요?
1: 저는 for me, final thing? 휘파람.
0: 어, 기간 지러워요.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1: 휘파람을 불고 싶어요. I wanna whistle, but I can't.
0: 조금 난 것 같기도 하고
1: 조금
0: 근데 연습하면 되지 않아요 휘파람은?
1: 제가 또 이제 근데 지금 저녁에 해 져서 귀신 나오니까 I was told not to do that.
0: 아 귀신 나올까봐?
1: 귀신 나올까봐
0: 뱀이나 귀신 나올까봐
1: 무서우니까
0: 또 우리 헨리님은 귀신을 무서워한다.
1: Yes, that's right, that's right.
0: 타인 선물을 좋아한다.
1: So do we feel like we've gotten to know each other? 저랑 좀 친해진 느낌이세요?
0: 아, 좀 친해진 것 같습니다.
1: 좋습니다.
0: 보니까 약간 저랑 이렇게 비슷한 느낌 많아가지고
1: 짧고 말이 많고
0: 맞아
1: So we're both 고급스러운 표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0: 뭐죠?
1: Vertically challenged.
0: Vertically challenged.
1: 발음 부기 버터 좀 드셨나 봐요.
0: Vertically challenged.
1: 자, vertical 세로적.
0: Vertical.
1: 이 세로적인 면이 challenged 힘들다 어려움이 있다 즉 기럭지가 모자라다.
0: 죄송한데 고급스러운 단어 맞아요.
1: 영어로는 고급스러워요.
0: 아, 영어는
1: You have to trust me. Vertically challenged.
0: Vertically challenged.
1: 길이가 조금 모자란 감이 있다.
0: 하지만 마음만큼은 저기 3m 넘으니까.
1: 4m, 4m, 5m. 63 빌딩.
0: 63 빌딩이요?
1: 그게 제일 높은 빌딩 아닌가요?
0: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1: Maybe. All right. So now we're gonna wrap this up and dive right into our next segment.

0: 코리구리 여우들의 특집.
1: Nice to Minsu, but we're better than Minsu. So much better. So much better. 해미나이와 킹북이 우리가 민수보다 사실 더 낫지 않아요?
0: 일단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민수보다 오디오를 많이 채우는 것 같아요.
1: 아, 100%, 1000%.
0: 왜냐면 원래 노래를 듣기로 했는데 지금 노래가 넘어갔거든요.
1: 계속 이 보드에 정리하고 다음이 보이는데 I'm like what do you mean 정리? What do you mean?
0: 아, 다음이라는 게 있었어요. 어디
1: 다음
0: 있었어?
1: Where?
0: 저한테 아예 안 보이거든요. 아,
1: I don't see it. Where? But so 이제 고품격 민수 없는 민수 쇼 타임이죠. So we are going to prove to you, our boosters, that we are so much better than 민수.
0: 오!
1: 내가 사실 민수보다 아, 정말 낫지만 민수 씨? 민수 선배? 민수? Anyways.
0: 민수 씨?
1: 민수 씨?
0: 민수님?
1: 민수 SBN 선배님? SBN? 뭐. Mm-hmm. Sure.
0: Mr. 민수.
1: The Mr. 민수. Okay. Mr. 민수, I am better than you. 또
0: 어려?
1: 제가 해미나이잖아요. 제가 정말 번역 잘하거든요.
0: 그러니까
1: 즉석으로 해미나이의 번역 쇼 보여드리겠습니다.
0: 진짜?
1: 자, 북이. 아무 말이나 해보시면 제가 번역할 수 있는데요. 자, 그 전에 We're getting some listener questions. So I'm going to answer those before I get to you. 자, 보기 전에 청취자들 질문 먼저 잡아볼게요.
0: 아, 너무 좋습니다.
1: 자, 첫 번째로 호랑이도 두 말하면 온다. 자, 민수가 오면 어떡하나. 호랑이도 두 말하면 온다. So we actually don't say tiger.
0: Tiger?
1: Tiger 대신에 we say the devil.
0: Devil?
1: Speaking of the devil.
0: 자, Speaking 저희가, of the devil.
1: 자, 저희가 민수 말을 막 욕을 하고 있는데 민수, I heard 민수? 민수가 이러고 있는데 민수 씨가 딱 들어와요. 어? Speaking of the devil.
0: 민수 악마야!
1: 악마야! 마침 그렇게
0: run
1: 되네요.
0: Run devil, run, run,
1: run.
0: 도망가야지.
1: 도망가야죠. 자, Speaking of the devil. 호랑이도 두 말하면 온다. 혹은 양반은 못 되겠다.
0: 오.
1: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0: Speaking of the devil.
1: Speaking of the devil. 자, Speaking of the devil. 언제 민수가 올 거냐면요. When we are talking about him. 저희가 사실 뒷담화를 할 때 대부분 들어오잖아요.
0: 맞죠.
1: 항상 양옆 동서남북 다 보고 뒷담화한다. Talk 말을 하는데 어디서? Behind someone's back. 등 돌렸을 때. 등 뒤에서.
0: Behind someone's back.
1: I heard PD님이 민수가 talk behind someone's back.
0: Talk behind someone's back.
1: 부기도 이제 등 돌리면 Oh my god, I heard 북이 get stuck. 북이가 에스컬레이터에 끼었대. 들었어?
0: 잠깐.
1: 좀 줘. 그건... 창피해요. 수치.
0: 이렇게. 어떤 일을 지금 만드는 거잖아요. 루머 제조기 같은데.
1: You told me. 저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있는 말만 얘기합니다. 자, 다음. 동태눈 혹은 생태눈.
0: 생태눈?
1: 생태눈, 동태눈. 동태눈.
0: 라이브 피쉬 아이즈.
1: 동태눈은요?
0: 동태눈은요? 다이 피쉬 아이즈. 아닌가요?
1: 고품격. 자, 동태는 그렇게 fish라고 한다기보다는요, dead eyes
0: or dead eyes.
1: Dead eyes 약간 죽은 눈이다.
0: 아, dead eyes.
1: Dead eyes. Eyes are glazed over. 우리 도넛샵 가면 glazed 도넛 있잖아요.
0: 맛있겠다.
1: 설탕. 맛있지. 80kg 뺀다면서요.
0: 뭐라고요?
1: 80kg 뺀다면서요.
0: 아니 그냥 초능력을 얻을래요.
1: 아 맞네.
0: 그게 더 빠를 것 같아요.
1: Alright. 자, 이 glaze 뭔가 코팅 한 겹 입힌 것처럼 눈에 그 안광이 사라진 glazed eyes.
0: 그러니까 불투명 느낌 되니까.
1: 그렇죠. 불투명 느낌 된다.
0: Glazed eyes.
1: Glazed eyes. 동태눈 이렇게. Her eyes. I think you know, Pookie, your eyes are a little glazed.
0: 지금 제 욕한 건가요?
1: Talk behind your back. I'm talking behind your back.
0: 브랜드 관련이 앞다만 내가 프론트.
1: 넘어가시죠. Right, so these are some listener questions. So, what do you... So, use me, 해미나이, to translate. 자, 북이 제가 바로 번역해 드릴게요.
0: 아, 해볼까요?
1: 들어와.
0: 상처를 지어줄 사람 어디 없나? 감리 나도 안 끊임없이 겁나? 사랑도 너무나도 겁나? 혼자 있는 게 두려워 나 웃다니 두려워!
1: 네?
0: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 감리 나도 안 끊임없이 겁나?
1: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 Who is there to heal my wounds? 근데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0: 가만히 놔두다가 끊임없이 덧나?
1: 가만히 놔두다가 끊임없이 덧나? It'll only get worse if you leave it alone.
0: 들어와.
1: 레버로 해주세요. 아. Who's there to heal my wounds? It'll only get worse if you leave it alone. 잘한다. 나쁘지 않았다.
0: 약간 타령이 되는 느낌인 것 같긴 한데.

0: 오늘 진짜 엄청 빠른다.
1: 헤이나이.
0: 왜냐면 제가 요즘에 민 선배랑 하다가 보면은 한 번씩 버벅대셔가지고 잠깐만 그 뭐더라 다음 주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약간 너무 이렇게 많거든요.
1: You know, it's like, do you remember, Boogie, when we used to connect to internet via the modem?
0: 모뎀이요?
1: 이거 모뎀 기억하세요?
0: 그게 뭐예요?
1: 몇 년생이에요?
0: 갑자기 좀 멀어진 것 같아요.
1: 어쨌든 민수가
0: 02년생이거든요.
1: 월드컵 봤어요?
0: 월드컵 아래서 그때 깨어났어요 제가. 제가 월드컵 때 손흥민 선수의 슛을 듣고 깨어났었거든요.
1: 손흥민 선수가 2002년에 왜 있어요?
0: 손흥민 선수
1: 근데 다행히 유소년이었겠지.
0: 아킬레브린이 이거
1: 홍명보 선수
0: 슛을 듣고 일어났는데 좀 안 맞는 것 같아 우리.
1: 생각보다 어리시네요.
0: 나를 자꾸 버벅이게 만들고 말이야.
1: Anyway, 자 민수랑 부기가 좀 더 약간 모뎀 모드라면 저는 AI 5G 헤이브나이입니다.
0: Anyway, 저도 최첨단인데요. 이거 스마트 글래스인가 뭐입니까?
1: 오케이, alright. We're gonna move on. 부사님, 킹받네.
0: 킹받네라는
1: 표현. That's annoying. 짜증난다. That's annoying.
0: Take a king.
1: Take a king.
0: 킹받네.
1: 진짜 that's annoying.
0: 괜찮잖아요.
1: That's super annoying. 천재다.
0: 그쵸.
1: 깐죽대기 천재다.
0: 그럼.
1: 인정해드립니다. 킹정.
0: Take a king.
1: Take a king. Alright. 네, take a king. 킹 부기와 함께하는 we're better than 민수.
0: So 그 말은 제가 킹받는 거 아니에요? 킹받는 부기와
1: you're
0: 함께.
1: The king. You're the king. 킹 부기와 함께하는데요. So we're actually going to move on to Boogie. Boogie, you're better than 민수.
0: 아, 일단 제가 민수보다 나은 거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으흠.
0: 문제를 잘 찍어요.
1: 아~
0: 그 덕에 영어 실력이 늘지 않고 있지만
1: And then your Korean is better than 민수.
0: 점점 꼼수가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한국어를 민선배보다 훨씬 잘하는 것 같습니다.
1: That's right. 자 그래서 저희가 Korean quiz를 준비해봤는데요.
0: 코리안 퀴즈? 아 목표는 쉽지.
1: Alright. We're gonna test your Korean knowledge. Okay. This is complete the words. 네, 일상에서 쓰는 네 가지, 네 개 글자 단어를 준비해봤는데요. 오? 제가 운을 띄우면 You need to complete it. You need to finish it.
0: 거군요?
1: Yes. Are you ready?
0: Okay. 들어와.
1: All right. 미세?
0: 먼지.
1: 오. 횡단?
0: 보도.
1: 오. 동문?
0: 서답.
1: 오. 마지막으로 포장?
0: 도로?
1: 오. 딩동댕. 와.
0: 나쁘지 않죠?
1: 인정. 킹정.
0: 그럼.
1: Second question. This is your
0: question number two.
1: This is your Korean knowledge.
0: Korean knowledge.
1: Korean knowledge. 자, 한국에는 광역시가 여섯 개가 있습니다. There are six metropolitan cities, 광역시, in South Korea. Name them all.
0: 좀 더 말하라고요?
1: Mm-hmm.
0: 울산, 부산, 광주, 대구.
1: 서울.
0: 아 서울도 있구나.
1: 아니 그 서울은 특별시고요.
0: 그러니까
1: 서울 다음에 그 노래 몰라요?
0: 서울 대전?
1: 어.
0: 대구 부산 찍고?
2: 02년생 아닌데?
0: 자 유튜브가 망쳤습니다.
1: 1902년생. 1902예요?
0: 너튜브가 망쳤습니다. 에이 우리 왜 그래요? 아 잘해놀랐잖아.
1: 그리고 인천.
0: 대전 있고.
1: 공항. 부산
0: 인천!
1: 딩동댕!
0: 오. 그래도 많이 맞췄다! 두 개 밀고 다 맞췄잖아!
1: I'll give it to you. Boogie, I think you are better than 민수.
0: 진짜?
1: 딴따라단. 자, 근데 do you remember what is 광역시 in English?
0: 광역시?
1: 응.
0: 슈퍼 에어리를. 광역시니까.
1: 보기씨, 제 말 안 들으세요?
0: 어, 왜요?
1: 제가 방금 전에 알려드렸잖아요. There are six 자, rewind. There are six cities in South Korea.
0: 알겠다. 맞춰볼게요. city.
1: 아, 진짜. 부기 좀 제 말 안 듣고 좀 실망, 좋은데 좀 실망이에요.
0: 제가 한국어 잘하는데 기억이 짧아요.
1: 그래요. Alright, it is metropolitan city. And by the way, Busan.
0: Metropolitan city.
1: There we go. 자, 저 두둥님 코멘트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부기 저...
0: 왜 뭔데?
1: 북이 저렇게 하니까 민수 닮았다.
0: 잠깐만, 두둥님. 혹시 저기 저희 영어 방송 저쪽에 진실의 방 있거든요. 두둥 들어오시죠. 두둥.

0: All right. Well, with that, we're going to wrap it up. 자, 한 시간 동안 킹부기와 혜미나이와 함께한 All-Star English Friday Special. How was it?
1: 어떠셨어요? 아, 너무 좋았어요, 진짜.
0: 너무 좋았어요? 저희 다음 주에도 그럼 한번 해볼까요?
1: 아, 너무 좋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그 저희가 자주 만나면은 시청자분들이 귀가 피가 날 것 같아가지고
0: 이 근처 이비인후과가 너무 장사가 잘 될 것 같다.
1: 그럼 저희 이비인후과 협찬 들어오나요? 저기
0: 아까 저기 ENT
1: 그치
0: ENT 이비인후과 ENT
1: 좋은 것 같습니다.
0: Bilingual
1: right,
0: maybe. 저도 어쨌든 민수가 I kind of miss 민수. I'm not gonna lie.
1: 근데 자. 또 약간 그 이 북의 날뛰임을 잡아주는 민 선배가 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0: 민 선배
1: 헨리님은 같이 날뛰다 보니까 약간 뭐랄까 놀리는 맛보다는 내가 당하는 맛이 강해가지고 조금 아쉽달까?
0: 아, alright. 저도 동족이기 때문에
1: 아, 동족이니까?
0: So we're, final expression, two birds of the same feather.
1: Feather.
0: 비슷한 동족. 동족이기 때문에 저도 또 이제 촉새, 뱁새, 새라서 So then maybe 저희가 또 다음 개편 때를 한번 노려볼까요? 쿨타임을 채우고
1: 좋은 의견이십니다. 민 선배 가운데 세워놓고 저희 양쪽에서 쪼아보죠.
0: I love that.
1: 피디님
0: 그 특집 준비해 주시고요. All right, we're gonna wrap it up here. We do have a final song because today is Parents' Day. 부기, can you introduce us to the song?
1: 이거 뭐였죠? Fox Day?
0: No, 제가
1: 나한테 제목 안 알려줬어.
0: 오케이.
1: 제목 안 알려줬어.
0: 아유, 저희 진짜 쿨타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자,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Are you ready?
1: 아, 됐습니다. 어머님께 드리겠습니다.
0: 네, G.O.D의 어머님께
1: 어머님께
0: Five Sisters
1: 냉면이 싫다고 하셨어.

0: So let's dive right into it. During the second hour of this Friday special, we're going to feature some of the highlights of All-Star English from this past week.
1: 네, 오늘 2부에서는 지난 한 주 동안 재미있었던 코너들 다시 들려드릴 건데요.
0: So let's dive right into the highlights we've brought for you. Today we're going to listen to Melissa. 네, 첫 번째로는 멜리사의 영어 할 결심 듣고 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All-Star Theater presents 혜연 with 101 Dalmatians. 네, 혜연 씨와 민수가 함께하는 101마리 달마시안 꽁트 들어볼 건데요. 뭐 제가 better than 민수이긴 하지만 혜연 씨와 민수의 케미 또 그들의 acting skill 그건 좀 인정해 드릴게요. 저는 뭐 그냥 뭐 이런 약간 강아지 소리 그런 거 정도만. And finally 입이 터지는 small talk with 민주쌤. 민주쌤과 함께하는 스몰톡 시간까지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So enjoy!

0: she just doesn't do it.
1: 아니 일부러 막 이렇게 어 좀 마음 드는 사람 있으면 okay I'm gonna walk in their direction.
0: Yes.
1: And then you gotta train your dog to kind of like play with their dog, but also like 그 만화 씬 있잖아요. 이렇게 뭐지 그
0: get tangled 계절, up a little.
1: 맞아, you get tangled up in there, and then you get closer together.
0: Yes.
1: Oh, 어떻게?
0: Right? Oh, do you want? Should we go get some coffee?
1: 상상 많이. 바로 커피.
0: This is 30% of why I got a dog, and my dog is not cooperating.
1: 어떻게? 좀 트레이닝 좀 해야겠다.
0: 맞아. 네네네. 이 영화에서는 그 달메이션 강아지들이 역할을 해줘서. But the real scene stealer in this movie is Cruella De Vil.
1: 맞아요. Cruella De Vil. Yeah, Cruella De Vil.
0: Very iconic.
1: If she doesn't scare you, no evil thing
0: yes,
1: will.
0: There you go. We got our 다 resident jukebox here.
1: 왜냐면 that 1961 version is... I don't even know why we had a cassette tape of that.
0: I had one too.
1: Yeah. And it would be on, but... I'll be honest, Cruella De Vil, the cartoon version anyway.
0: Were you scared?
1: I was scared. Cruella De Vil and Ursula from Little Mermaid like scared the bejesus out of me.
0: Just the body language of Cruella De Vil. 이 영화에서는 Glenn Close 배우가 진짜 너무 연기를 잘했어요.
1: 맞아요.
0: 이 그 모피에 굉장히 집착하는 그 주인공 아니타의 아주 무시무시한 보스인데요. Mm-hmm. Yeah, she makes those drum keys.
1: Yeah, very lanky, but very bony.
0: But you can imagine that.
1: 피부 색깔도 회색이었어요.
0: That's true.
1: 네, 사람 그 애니메이션에도 사람들 다 진짜 살색인데 크루엘라 드빌 혼자 회색이에요. 네.
0: She's got like that gnarly hair 맞아, and everything.
1: 반, you know, half black, half white,
0: yes,
1: right?
0: Iconic. 네.
1: 그래서 일단 오늘의 저 크루엘라 드빌 이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마인드세트가 just a skinny, bony.
0: Bony, sharp bones. Think sharp bones.
1: And very, she has this like very 마녀 kind of thing like about her, right? She's very like witch-esque.
0: I think you can tap into the inner witch in you.
1: 좋아요. 네. Let's get this inner witch out of me.
0: 좋습니다. Right.
1: So, scenes from 101 Dalmatians. Cue.
0: Cruella De Vil이 자신의 패션 제국 House of De Vil 사무실에 출근을 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피로 휘감은 채 디자이너 아니타의 책상 앞에서 발걸음을 멈춘다. 어, 깜짝이야.
2: Anita, darling.
3: Oh, good morning, Cruella.
2: Oh, what do we have here? 어머, 이게 뭐야?
0: 크루엘라는 흑백 점박이 패턴의 드레스 디자인을 유심히 들여다본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아니타의 달마시안 강아지 사진이 놓여있는데.
2: Oh, what a charming dog. 아주 매력적인 강아지네.
3: Why, thank you.
2: Spots, 점박이.
3: Yes, she's a Dalmatian.
2: Oh, 이 디자인, 저 걔한테서 영감을 받은 거야? Was this an inspiration? Was she the inspiration for this design?
3: Yes.
2: Long hair or short?
3: Short.
2: 털이 거칠어? 아니 부드러워? Coarse or fine?
3: I'm afraid it's a little coarse.
2: 아, 피티. 아쉽네.
3: Oh, but it was very fine when she was a puppy. 그래도 강아지 어릴 때는 정말 부드러웠어요.
2: 아, redemption. 구원의 길이 있군. We need to have a little girl talk. Please, come to my office.
3: 아, 네.
1: A few moments later.

0: 밖에서 자네를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 I don't see you socially, do I?
1: Not really.
0: And you're not very well known, despite your obvious talent.
1: Well, notoriety doesn't mean very much to me. 네, 저한테 뭐 명성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요.
0: Your work is fresh and clean. 얽매이지 않고, 꾸민 티도 안 나고, 게다가 팔려. 아주 잘 팔린다 말이야. It sells.
1: Oh, you're very kind.
0: And one of these days, my competitors are going to suss out who you are. 언젠가 내 경쟁자들이 네가 누군지 알아챌 거야. 그리고 널 뺏겨라고, 빼가려고 들겠지?
1: Oh, no, no, no. You see, if I left, it wouldn't be for another job.
0: Oh, really? What would it be for then?
1: 아, 뭐 누군가를 만나게 되고 또 여기서 일하는 게 저희 계획이랑 맞지 않게 된다면요.
0: Marriage.
1: Perhaps.
0: You have talent, darling. Don't squander it. 재능을 그렇게 허비하지 마.
1: Well, I should be getting back to work. 전 이제 다시 일하러 가봐야 할 것 같아요.
0: Yes, please do. Alonzo.
2: Oh, yes, Mr. Ville.
0: The drawing.
2: I beg your pardon? 무슨 그림 말입니까?
0: Take the drawing from Anita and hand it to me. Is that difficult?
2: 아니요. 여기 있습니다.
0: 아, 참말로. Now go. 내가 필요할 때까지 어디 한 구석에 서 있어.
2: Yes, ma'am.
0: Oh, I look wonderful in spots, don't you think? 난 역시 전문의가 어울려 나한테. But I would look to make one small change to your design. 이 드레스에 아주 근사한 망토를 달 거야.
1: We could do this in linen.
0: No. It would be stunning in fur. 모피로 해야 아름답지.
1: But the event is in April, so fur would be inappropriate. 아, 모피는 좀 그 철에 안 맞을 것 같아요.
0: Oh, but it's my only true love, darling. I live for fur. I worship fur. 나 모피를 위해 살아. 모피를 숭배한다고 내가. 근데 좀 웃기지 않아요? Is it rather amusing?
1: What is?
0: Well, I mean, think about it. If we make this dress, 글쎄, 우리가 이 코트를 만들면 말이야. 마치 내가 너의 개를 입고 있는 것 같잖아. It would be as if I was wearing your dog.
2: 무슨 그런 말이야?
0: 상상돼. Woof woof. 멍멍멍.
1: 앤씬.
3: 와, 크루엘라 데빌.
1: 와우.
3: 무섭습니다.
1: 그러게, 오늘 또 이 장면 호흡을 좀 길게 갔더니 와우, I could see her like really growing
3: 그쵸?
1: inside of you.
3: 네, 저 이게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1: Yeah.
3: 이게 제가 진짜 I'll be honest.
1: Yeah.
3: Cruella de Vil, like I said, top two, uh-huh. maybe within my top three scariest villains
1: yes.
3: in Disney films. 좀 꿈에도 가끔씩 나왔어요.
1: Me too. I think 네. something about our generation maybe in that
3: 맞아요,
1: time.
3: 맞아요, 맞아요.
1: Yeah.
3: 네.
1: She really stuck with me. Yeah. 정말 기억이 많이 남아요.
3: I don't know if I was a Dalmatian in my dream, but like she was like crawling towards me. You know what I mean?
1: Yeah.
3: 네.
1: It's the idea that also 뭔가 강아지들이 이렇게 해치려고 한다는 그 캐릭터가 너무 무서워요, 사실.
3: 맞아요, 맞아요. 네.
1: Yeah.
3: And I do excuse, you know, throughout the acting that we did.
1: Yeah, yeah.
3: 처음에 일단 여기 그 live action 영화에서
1: yes.
3: 그 Glenn Close 그 actress가요. Although she is American, she did this. Oh, I mean, and you know, the original story takes place in London,
1: That's right.
3: right? And Cruella De Vil yeah. is British.
1: Yes.
3: 발음 좀 하려고 했거든요.
1: Yeah.
3: 근데 하다가 아, 이거 좀 아니다 싶어서 중간에 껐어요. I don't know if you noticed.
1: I did.
3: 네.
1: But you know, 원래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시간 가면서 액센트가 변하기도 하니까.
3: 맞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 darling, 막 이것만 yeah. 조금 like British로 했는데.
1: 저는 중간에 이제 이거 원래 브리티시 악센트 하려고 했는데 까먹었네 하고 밀고 나갔습니다.
3: 괜찮습니다. 맞아, Anita is British.
1: Yes, right.
3: But
1: then the husband character,
3: yeah.
1: he's American.
3: 맞습니다. Yeah. 맞아요, 맞아요. Well, right. hopefully you enjoyed our little rendition from 101 Dalmatians, but we do also have to learn a little bit of English from these scenes.
1: Yes. 네, 그래서 앞부분에 그 강아지 털이 좀 안타깝지만 거친 그 질감 목

0: Folks, time to level up your small talk game. We have Min Joo Sam joining us for the Children's Day special of Ibi Tajinen Small Talk. 안녕하세요, Sam.
1: 안녕하세요.
0: 네, how are you?
1: I'm good.
0: 왜 웃어요?
1: 기분이 좋네요.
0: 기분이 좋아요? 다행입니다.
1: How are you?
0: 네, 둘 중 한 명 기분 좋으면 다행입니다. 전 아직 일부에 이거 집 트라우마가 생겨서 지금. 네, 아닙니다. I'm doing good.
1: Okay.
0: Now I'm doing good.
1: Okay.
0: 네, 아까 전까지 좀 힘들었는데 마음고생했는데 제가 네, 지금 괜찮습니다.
1: 왜 그러셨어요?
0: 맞습니다.
1: Yeah, today is Children's Day, right?
0: Yes, it is.
1: 어린이날인데 Did you do anything special today? 아까 잠깐 들어보니까 돈 네. 많이 쓰셨다고.
0: 네, 아직 이 문자 지금
1: 아직도 오고 있나요?
0: 네, 아니요. 아직 들어오면 안 됐죠. 카드 내가 갖고 있는데 설마 하루가 네, 일단 문자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집에 가서 내일 확인하려고요. 네. 근데 오늘 그쵸 그 뭐 이날 뭐 1년에 한 번밖에 안 오니까
1: 그렇죠.
0: 네,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1: 그럼요.
0: 네, 저희도 오늘 뭐 나가서 뭐 맛있는 거 먹고 네, 이 뭐지 그 리테일 테라피 왜 하루가 테라피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하루 리테일 테라피 좀 시켰습니다. 네, 쌤은요?
1: 저도 뭐 오늘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선물 사고 바쁜 하루였죠.
0: 바쁘셨네요.
1: Well, kids absolutely love days like this,
0: of
1: right?
0: Of course.
1: 애들은 진짜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Mm-hmm. But at the same time, it can be pretty exhausting for parents.
0: Oh, yeah. Like I said, it's mentally and physically exhausting. Uh-huh. 진짜 맞아요. You know, so kids, they're having the best day ever. 뭐 애들은 인생 최고의 하루인데.
1: 정말요.
0: Meanwhile, the parents, 우리 지금 이 그냥 버티는 중이잖아요. We're just trying to survive the day.
1: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날처럼 바쁜 날에 서로 안부도 묻고 공감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좀 자연스러운 영어 표현들 배워볼까 하는데요. 어때요?
0: 일단 배워야죠. 저 진짜 I was surviving until like the first hour.
1: Okay.
0: 네, 근데 그 해피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although you know, still a couple hours left of Children's Day. 아마 지금까지 한참 아이들이랑 노는 부모님들도
1: 맞아요.
0: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시작하기 전에 너 일단 우리 민주 쌤 왔으니까 인사하는 분들 있습니다. 베니님, 안녕하세요. Hello, 민주 쌤이라고 보냈고요. 우리 Winter is Coming님도 민주 쌤 하트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하트.
0: 네, 윈터스 커밍님 민주 쌤 없을 때도 가끔 놀러 오세요. 아시겠죠? 네. 좋아요. So 뭐 그냥 뭐 힘내세요 말고 진짜 공감해주는 말, 특히 어른들. 한데 필요할
1: 맞습니다.
0: 것 같아요.
1: 네. 에너지가 좀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0: 맞습니다. Right. So not just like, you know, like phrases like hang in there. Something that really shows empathy. 특히, you know, to fellow parents out there,
1: yeah.
0: right? So let's learn a couple of these expressions. What's the first?
1: 오늘의 첫 번째 표현입니다. How are you holding up? 어떻게 버티고 계세요? 괜찮으세요? Mm-hmm. 이 표현은 단순히 How are you? 보다 뭔가 좀 상황을 더 고려해서 물어보는 표현인데요.
0: 맞습니다.
1: Yeah, so when someone looks tired or going through something, you can say how are you holding up. 좀 힘들어 보이거나
0: 네.
1: 아니면 뭐 좀 바쁜 상황일 때 요즘 좀 괜찮으세요?
0: 네.

0: were you holding up?
1: Oh, don't ask. Man. So how are you holding up? It's not just how are you. It's more like, 목 좀 괜찮아? Like, are you okay? 이런 질문인 것 같거든요.
0: 맞습니다.
1: So, 예를 들어 뭐, How are you holding up with your kids today? 그쵸, 뭐 오늘 애들이랑 버틸만 하세요? 라고 이런 느낌으로. Or how are you holding up these days? 특히 뭐 회사나 한건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좀 사이 좀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쵸. 뭐 요즘 좀 괜찮아? How are you holding up these days? Or how are you holding up at work? Yeah. 특히 이제 뭐 새로운 직장을 시작했으면 처음에 너무 힘들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요즘 일은 버틸만 하세요? How are you holding up at work? 이거 완전 이게 공감형인데요?
0: 맞아요. 이런 상황에 다 쓰실 수 있고 뭐 How are you doing?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인사인데
1: 네.
0: 조금 안 좋아 보인다? 뭐 힘들어 보인다? Are you okay? 아니면 Hang in there, Minsu. 힘내요.
1: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위로되는 말입니다. 네. 근데 아까 Are you okay? 라고 물어봤잖아요. Are you good? 이라고도 묻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Are you good? 뭐 괜찮아? 라고 똑같은 느낌. Are you okay? Are you good?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답으로는요.
0: Yeah.
1: 뭐 예를 들어 특히 오늘 아마 많은 그 부모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요. I'm okay. I'm just a bit tired. 이렇게 답할 수 있고요. 아 그냥 버티고 있어요. 저 지금 그냥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 I'm hanging in there. I'm hanging in there 이라고 할 수 있고요. 솔직히 요즘 좀 많이 지쳐 있어요. 네, 왜냐면 뭐 이 어린이 오늘이 그 this is the last day of like what the past 4 or 5 days because
0: yeah.
1: it's like you know yesterday was a regular day but a lot of people took the day off
0: right.
1: 그래서 그냥 있잖아요 뭐 휴가철이면 더 바쁘잖아요
0: right.
1: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솔직히 요즘 좀 많이 지쳐 있어요 honestly I'm pretty exhausted these days 네 or 지금 거의 겨우 돌아가는 상태예요 네 I'm barely functioning barely 겨우 네 barely or 좀 쉬어야겠어 I need a break 몇 주 동안 벌써 쉬고 있었는데 피곤해서 다시 쉬어야겠어 I need a break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표현 How are you holding up? 이제 실제 대화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Hey Minju, how are you holding up?
2: Holding up? I'm barely functioning.
1: Oh, same. I haven't had a full night's sleep in days. 며칠째 제대로 못 자고 있어, 나.
2: Oh, my kid woke me up at 6 a.m. full of energy.
1: 6? 귀엽네. That's cute. Mine started at 5. 우리 애는 5시야.
2: Oh, give me a break. How are they not tired?
1: 진짜! 네, 저희 딸 5시 정도는 아닌데요.
0: 듣고 있는 건 아니겠죠?
1: 아, 안 듣고 있어요. 네네네. 근데 왜 애들은
0: 너무 일찍 일어나요.
1: 근데 특히 쉬는 날, 학교 안 가는 날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날까요? 저희 딸 학교 8시 반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래도 뭐 한 7시 반에 깨우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주말,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오늘 같은 날 7시 한 15분? 10분쯤에 일어났나? 더 일찍 일어나요. 그냥 우리 그 깨운 것도 아니고 자기가 알아서 일어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애들은?
0: 모르겠어요.
1: 진짜
0: 그 느낌이 있나 봐요.
1: 맞아요.
0: 오늘은 주말이다.
1: 오늘 진짜 일찍 시작을 완전 풀로 놓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가 봐요. 좋습니다. 네, 노구님이 물으면 늦잠 영어로는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네요. 네, 늦잠은요 영어로 sleep in.
0: Sleep in.
1: 그래서 usually people sleep in on the weekends. 이게 주말에 이렇게 늦잠 자잖아요. Sleep in means to 그렇죠. 이렇게 집에 원래 시간보다 조금 더 늦게 자는 것을 sleep in이라고 합니다. 네. 자, 두 번째 표현은 어떻게 됩니까?
0: 오늘의 두 번째 표현입니다. Did you go all out or keep it simple? 크게 챙겼어요? 아니면 간단하게 했어요?
1: 네.
0: So when you go all out, you put in a lot of effort, money, or energy.
1: Yeah.
0: 그렇죠? 그래서 go all out은요. 시간, 뭐 돈, 노력 다 들여서 제대로 크게 준비하다. 올인하다. 이런
1: 네.
0: 뜻이거든요. 근데 뭐 keep it simple 하면 뭐 부담 없이 좀 간단하게 하다. 저는 오늘 좀 kept it simple 했습니다.
1: 맞아요. 저희도 처음에는 이제 뭐 하루가 첫째니까 처음에는 막 다 we went all out, right? 뭐 특히 뭐 생일 때 뭐 decorations
0: yeah.
1: everything. 한 2년 전부터
0: 생략하셨나요?
1: 생략보다 이 decoration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옛날에는 뭐 happy birthday 옆에 풍선 있고 막 그 streamers 있잖아요.
0: 맞아요.
1: 이제 뭐 뭐지 next year 풍선

0: 빼고 and the next year 이 그 뭐 뭐지 그 반짝거리는 그 줄 빼고 요 요즘에 happy birthday 아니고 그냥 happy b day입니다.
1: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0: 일단 뭐 B-day. HB HB 놓고 이제 뭐 그 이후로는 뭐 아빠 이제 안 챙겨줘도 될 것 같아라고 그렇게 말하겠죠 딸이. 네.
1: 그래서 올까요?
0: going all out. So these yeah. days we're keeping it simple. 그리고 쌤 아시잖아요. 요즘 다 비싸잖아요.
1: 그러니까요. 네. 재활용 하셔야죠.
0: 맞습니다. So I feel like this is like, you know, rather than like, oh, like, you know, when somebody asks like, what did you do? Right? Mm-hmm. You could, you know, so instead of just asking what did you do, you could say, like, did you go all out
1: right.
0: for Children's Day? Mm-hmm. 아까 뭐라죠? 근데 간단하게 했어?
1: Keep it simple?
0: Keep it simple 이라고 mm-hmm. 할 수 있네요. 오, 이거 좋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오늘 Did you go all out for Children's Day? Mm-hmm. Or keep it simple. 어린이날 크게 챙겼어? 아니면 간단하게 했어? 뭐 생일도 Did you go all out for her birthday? Or keep it simple. Mm-hmm. 뭐 주말도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Did you go all out this weekend? 완전 그냥 완전 새벽부터 토요일 새벽부터 일요일 그 저녁 늦게까지 right? Or keep it simple도 할 수 있는데 take it easy라고도 표현할 그쵸. 수 있잖아요.
1: 그냥, 네, 그냥 쉬었나요?
0: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완전 그 이것도 솔직히 I think it feel like you feel like you get like good answers too. Because mm-hmm. 왜냐면 like what did you do? 이렇게 보면 oh you know like nothing 이렇게 하면 but did you go all out or keep it simple? 진짜 mm-hmm. answer를 조금 더 이렇게 끌리게 하는 맞아요. 그런 질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1: 뭐 비슷하게 did you keep it low key? 뭐 이렇게 쓰실 수 있고 혹은 did you do anything big? 뭐 크게 하셨나요?
0: 네.
1: 아니면 뭐 좀 가까운 사이라면 좀 캐주얼하게 did you make a big deal out of it or just keep it chill?
0: 맞아요. Make a big deal out of it. 그냥 뭐 그렇게 크게 안 했어도 됐는데 완전 잔치로 그렇죠.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받으면 그럼 이렇게 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We went all out. 네, did you go all out? Yes, we went all out. 뭐 올해는 좀 크게 했어. Or 이번에 그냥 간단하게 했어요. Yeah, we kept it simple this time. We kept it simple this time. Or 막 크게는 아니고 그냥 뭐 소소하게, nothing too crazy, right? 뭐 something small, 아까 low key도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nothing too crazy, you know, just low key 이렇게 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소소하겠어요.
0: 네. 자, 그러면 did you go all out or keep it simple? 이거 실제 대화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Minju, did you go all out for Children's Day or did you keep it simple?
2: We kept it simple this year. Just stayed home and played.
0: Oh, I'm so jealous. Honestly, that sounds like the best plan.
2: It was until they got bored in 10 minutes.
0: Ah, that's all that matters, huh? 왜 이렇게 꽁트에서 민순이 왜 이렇게 귀찮지? 네. 너무 귀찮은 목소리 좀 들리지 않아요? 오늘 일부러 yeah. 한 거 아닌데.
1: 연기가 아닌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자, 좋아요. So, expressions you could use, you know, especially with other parents to get some 공감, to get some empathy out of one another. 마지막 세 번째 표현 배우겠습니다.
1: 오늘의 마지막 표현입니다. You deserve it. 너 그런 자격 있어.
0: 네.
1: 이 표현은 누가 뭔가 좀 좋은 일을 했거나 즐거운 시간 보냈을 때 야, 너 그럴 만해 이렇게 인정해줄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0: 네. Right? 이것도 좋다. 이거 저번 주 저희 그 금요일 방송 우리 그 저 혼자 하는 방송 있거든요. 나이스 민수 네. 방송 있는데 그때 이제 그 노동절이었고 우리 to all the you know laborers, all the workers out there 그냥 저 위로의 말 좀 많이 가르쳤거든요. 뭐 It's okay to just be. 그냥 있는 대로 괜찮아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도 괜찮다.
1: 그렇죠.
0: You deserve it.
1: You deserve it.
0: You deserve
1: You've
0: it.
1: You've been working hard.
0: 맞아요. You deserve it. You deserve it, 민수. 진짜 민수. 민수는 진짜 그럴만하다. You deserve it. Okay? 이거 진짜 좋습니다. So it's not just 뭐 good for you, right? 뭐 잘 됐네. 이거보다 좀 더 따뜻하고 좀 진심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네. 그럼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You deserve it. You've been working so hard. 그러면 할지 뭐 그동안 고생했잖아. Or you deserve it. 뭐 I'm glad you had fun. 그럴 자격 있어. 재밌게 놀았다니 너무 좋다. 너무 다행이다. Or you deserve it. Enjoy it. Enjoy the day. 그럴 만하지. 마음껏 즐겨.
1: 맞아요.
0: 이렇게. 그냥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1: 한번 해드릴까요?
0: 한번 해주세요.
1: You deserve it. You've been working so hard.
0: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는. 네. 그렇죠. 이렇게 방송국에서 우리 PD님들, 작가님들이 호스트나 리포터 휴가 보낼 때 you

0: deserve it. 어, 이게 한마디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피디님, 작가님. 일부러 발음이 You deserve it 막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피디님이. 네.
1: 맞아요. 그리고 오늘처럼 어린이날에는 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거든요. You deserve it. You've been so good today. You deserve it. I'm glad you had so much fun. You deserve it. I'm so proud of you.
0: 너무 좋다 이런
1: 집에
0: 소리.
1: 가서 좀 해보세요. 하루에게.
0: 거울 아 거울 앞에 하루에게.
1: 아니요. 아이한테요.
0: 네, 아이한테 또 해야긴 해야죠. 어, 좀 위로 많이 해줘요. 네, 칭찬도 많이 해주는데 거울 앞에서 나에게 내가 나한테 칭찬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어 근데 우리 너구리님 목소리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라고 하는데 아 우리 볼륨 뭐 고장 난 거 아닙니다.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너구리님 you deserve it. 자 그러면 you deserve it 이런 말 한마디가 더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 그럼 이것도 실제 대화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 민수나 did you have fun today? 오늘 즐거웠나요?
2: Yeah it was so fun.
1: I'm so glad you deserve it.
2: Oh, can we do it again tomorrow?
1: Okay, maybe not tomorrow.
2: Why not?
1: 민수니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2: Why not? 왜? 내일 왜?
1: 애가 왜 이렇게 순수함이 없어?
0: 아, 저 애였어요?
1: 애기 아니에요, 방금?
0: 아, 죄송해요. 나
1: Oh my goodness.
0: 뭐 친구 엄마인 줄 알았어요. 아니, 혹시 앞에도 애였어요, 제가?
1: 아니, 여기서... 아, 정말.
0: 네, 어, 죄송해요. 아니 앞에도 나도 이거 오늘 이거 공주 보면서 갑자기 서로 그러니까 엄마들이 왜 서로 이렇게 뭐 이렇게 위로하고 이렇게 하라지라고 했는데
1: yeah.
0: 뭐 그럴 수 있죠. 뭐 서로 이렇게 뭐 어른들에게도 이렇게 위로해 줄 수 있잖아. 어. 어 민주 쌤 오늘 재밌었어요?
1: Yeah.
0: 어 역시. 어 그러면 하지 you deserve it 이렇게 칭찬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베니인도 민순 so fun이라고 하는데 thank you so much. 네 자 그러면 오늘 입이 터지는 small talk leveling up your small talk game today as a lot of parents and adults out there have had I don't want to say difficult, I don't want to say hard, but right. a very full day, let's mm-hmm. say. 아주 꽉 찬 날이었습니다. These are some encouraging words, I think, expressions you could use with one another. 자, 그럼 오늘 배웠던 expressions 복습 한번 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How are you holding up?
1: 어떻게 버티고 계세요?
0: Did you go all out or keep it simple?
1: 어, 크게 챙겼어요? 아니면 간단하게 했어요?
0: You deserve it.
1: 너 그럴 자격 있어. Thank you.
3: All right, again, this was a full week of contents, English learning, and just lots of fun with All Star English. We'll be back on Monday with our regular programming, and yes, with your regular host. But for today, here are our credits. The show was produced by Cho Yun-jin, written by me, Hailey Seo, and hosted by Boogie and Hailey.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Have a great rest of the weekend, and we'll see you next week. Bye-bye.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웰컴 투 부산. Let me show you around. Here you can find the world's largest musical in-ground fountain and the world's only UN Memorial Cemetery. Stroll along the coast and explore the largest mountain fortress in Korea.

0: 기업체 사장님들 아직도 직영으로 식당 운영하고 계십니까? 위탁급식과 도시락 전문기업 더 좋은 푸드에 맡겨보십시오. 운영비 절감 효과 확실합니다. 식대는 협의 후 맞춰드립니다. 지역 부산 경남 051-784-0877 051-784-0877.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기준이 강화된

0: 이외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1: Hi everyone, I'm Catherine from Morning Wave in Busan. Do you turn into a hideous monster every time you're behind the wheel? Feeling a little guilty? Well, Busan drivers ranked the lowest in a national survey for driving behavior. But if we practice good driving etiquette, we can all become gentler beings. Here are two things to keep in mind. First up, when you're changing lanes, make sure to use your blinker. And second, although I do love getting text messages from all of you, don't text and drive. That's a no-no. Good driving etiquette equals safety for all.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Morning Wave in Busan on BEFM. Oh, by the way, tune in to Morning Wave in Busan to get real-time traffic updates. You know your morning commute's better with me, Kat.
2: Hello, Chef Edward Lee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5: May I help you?
2: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Let's get some fresh air. What's going on? Why can't I see anything?
6: It's the yellow dust. You have to close the window. Hey, I know it will improve your eyesight. Look at more beautiful things, like me.
5: Can you tell me what I actually need to do during yellow dust days?
6: Fine. Here are your guidelines for days with yellow dust. First, check your windows to make sure the yellow dust can't get inside. Turn on the air purifier. Second, refrain from outside activities if possible. If you do go out, wear a mask. When you get home, thoroughly wash your hands and feet. Third, fully wash any fruits or vegetables that have been exposed to yellow dust.